금병창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재의 검고병창, 이영신, 유성실, 박현주, 고다연, 광미연의 가야금병창, 윤재영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박헌봉 작사, 김영재 작곡, 민속 연례곡을 거문고병창과 가야금병창으로 들으셨는데요. 김영재의 거문고병창, 이영신, 유성실, 박현주, 고다연, 광미연의 가야금병창, 윤재영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민속 연례곡은 기산 박헌봉이 노랫말을 지어서 자신의 젖을 창악대강에 수록해 놓았는데요. 이런 노랫말을 지은 이유를 창악대강에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전통 연례 문화가 황폐화되고 서구화돼서 우리 연례 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 민속 연례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와 같은 노랫말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가진 음식을 버려놓고 잔치 한판 벌어진 그 현장의 모습 끝부분에 잘 묘사돼 있어서 흥겹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산이 지은 노랫말에 곡조를 붙인 분이 바로 박헌봉 선생이 세운 국악예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현재 국가무형유산 검고산조 보유자이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김영재입니다. 평소 자주 듣기 어려운 음악이었는데요. 일요일의 산책길에 마치 잔치 한판 벌인 듯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6월 14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 이런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3주에 걸쳐서 흥보가를 듣는 순서 마련했는데요. 전인삼 흥보가 음원을 통해 흥보가 전곡 감상 순서 오늘 두 번째 준비해 놓았습니다.

0: 들어보는 순서죠. 오늘 준비한 음악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9년에 발매한 음반 전인삼 흥보가에 담겨있는 흥보가 한바탕입니다. 이 음반은 전체 석장의 CD로 발매됐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감상 순서고요. CD 석장 중에 두 번째 음반에 담겨 있습니다. 흥보 제비 강남 들어가는 대목부터 흥보 셋째 박 타는 데까지 듣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전인삼의 흥보가는 동편제 남원소리인데요. 송흥록을 비조로 해서 송우룡, 송만갑, 김정문, 강도근을 통해 전인삼으로 이어져 내려온 소리입니다. 견고한 동편 소리의 맥을 탄탄하게 이어서 전해오고 있는 분인데요. 동편제의 본고장인 남원 출신으로서 강도근에게 판소리 다섯 바탕을 모두 전수받아서 우리는 이분을 통해 동편 소리의 견고하고 꿋꿋한 위상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흥보가 추입부터 도승이 흥보에게 집터를 잡아주는 데까지 들으셨는데요. 지난주에 감상한 부분에는 모두 흥보의 고난사가 쭉 펼쳐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쫓겨나서 흥보가 살기가 참 어려워졌는데요. 환자섬이라도 얻으려 했지만 그것도 잘 안 됐고요. 매품을 팔려 했지만 그나마 다른 사람이 대신 맡고 가서 그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죠. 자식들이 다 굶게 되니 흥보 마누라는 탄식을 하는데요. 그러자 도승이 내려와서 흥보에게 집터를 잡아주는 그런 내용까지였습니다. 집터를 잡아주자 흥보가 그 터에 집을 짓고요. 거기에 제비가 찾아와서 처마 끝에 집을 짓습니다. 또 알을 낳아서 부화했는데요. 부화한 새끼가 그만 다리가 부러진 그 부분까지 지난주에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들으실 부분에서는 흥보가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어서 마침내 그 흥보 제비가 강남에 들어가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강남에 간 흥보 제비는 제비 점고를 마치고 보온표 박씨를 입에 물고 다시 흥보네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흥보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고 그 박이 자라서 박 세 통이 열리죠. 오늘 들으실 대목 정리해 볼게요. 흥보제비 강남 들어감, 흥보제비 노정기, 가난 타령, 흥보가 첫째 박 타는데, 흥보가 돈과 쌀을 떨어 붓는데, 흥보가 밥 먹는데, 흥보가 둘째 박 타는데, 비단 타령, 흥보 셋째 박 타는데까지 오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전인삼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고요. 전체 연주 시간 53분 17초입니다.
1: 어제는 곳이 마음으로 제비를 주워들고 불쌍단의 제비야 고루가가 다 버리고 궁벽강 전 흥부집이와 삼겼는디 절각지 한이 웬일 명태껍질 얻고 당사실을 얻어 부러진 다리를 장장 동여매어 제 집이 올려놓으니 흥보은이가 불집이라 죽을 리가 있거느냐 하루는 벌벌 날어 말리 강남을 들어가겠다 또

시오집이야!

0: 말으라. 온 나라 손빈이는 야왕족이 없었으되 제 나라 들어가 대장이 되고 초완측 한신이로 열째 소가 없었으나 대장 난도 폐기 안지어사가 이를 공개경을 허였으니
1: 한걸세워
0: 벌어진다 이를 원통이 생각 말고 말고만 멀리 나간 바를

나가. 예비조도 섭섭하여라고 빨리 줄여가느라 앉아서 제비말로 채지루리 우지루리 무화과시라고 잡뼈를 하고

강남을 들어간다. 수일 만에 강남을 들어가니 조종지 망제는 두견이라. 각국 나갔던 집이 점거를 하는 뒤 대국 나갔던 맹백이 나오고 일본 나갔던 분홍집이 나오고 미국 나갔던 초록집이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집이 흥보집이가 들어온다. 흥보집이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홍통가리 가가져서든 홍가리고 그들로 오며 예 집이 장수 호령어대 그놈 너는 어찌 가요 다리가 홍통

0: 돼요 살짝. 어제는 부실어를 만나 죽을 목숨 살았으나
1: 예?
0: 어찌하면 은혜를 앞서니까 내 말을 덮고 통촉고 제비장수 가만히 듣더니 오, 흥보시로 말하면 이 강남까지 유명한 분이로구나. 그 참 좋은 분이지. 네 흥보시 은혜를 갚으려면 명춘에 나갈 적에 본벼라고 하는 박씨를 하나 물어다 주면 네 은혜를 갚느니라. 어느덧 삼동이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 흥부제비가 본표 박씨를 물고 나오는 뒤 흥보 은혜가 불마음에 잔이 급했던가 자진모리로 몰고 나와보던 것이었다. 흥부제비가 나온다. 흥부제비가 나와.

올라갈 존장이 넘어오는가 상여도 하여 도무지 학교를 알아보지 저 동남 가는 데는 무고를 두둥두둥두둥 허그야 허그야 저하가니 원복의 몸에 내 아들이야 초벽산 면장한테 불쑥 정원 갑이라 나랑 하는 적이 이렇게 단속 하나를 입에다 부글부지 점이점이 똥따라려 경사다가니 분노 백구백로 짝을 지며 저항파상과 황해서장 조지억이 놀아 의암봉을 넘어 황능묘 들어가니 25여다냐 월에 만족하게 소여 안겨두교 권성을 받아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긋해 봉긋강자요 황황으로

망한 무덥고 남편으로 올라간 질서홍랑이 빈도 연도 지가라지네 장성원이 내가 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간 게 3일이 백곡이요 700일도 손실 가려지네요 우주를 다지네 한록강을 건너 영우도 통궁정을 지네요 밤남산 석벽 강용장가 하우령을 넘어

지각을 거닐로 삼각산이 올라가며 번호장안을 구경하고 지세라는 살펴보니 천룡어대왕맥이 중량으로 물고 금성을 분별하여 중당연촌 기도자고도 공망을 삼겼다. 문물이 빈빈하고 시선이 하야 밤만 생지가 금다. 전라도는 운봉이요 경상도는 함양이라 운봉 함양 동월북대 금봉과 금골이 사는이라 저 집이 거동보세 돈교박질을 기부장 가로물고 남대문박 칠패가으리 칠패팔패 배다리 창패 애고 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을 월락 감탄이 응곡에 넘어 도죽기를 쩍벌리고 반끝으로 높이다 현을 당도에 항상다 비가비네 편편히 논하는 것은 금부가가 보고 좋아라 헐시원 안에서 비 유월유수을 긴남기 유수차로 내왔더냐 폭풍악향하는 공기 계라이 내가 어디요 경사다가는 놀고 와 완촌전 전달을 보내고 경정산으로 문득여 서식이려고 망연거리 내가다가를 찾아와 저 집이 가도 무서 본교박 실은 이배라가 불고 이리저리다 온다 항상봉한 족실을 물고 농속에서 넘는 듯 영업 정하기 난 혈알 물고 시루강으로 넘어

아실로 가면 나리가 아리롱 아리롱이 돼요. 박씨를 딱 던져놓고 강원 안으로 날아간다. 이렇듯 제비는 박씨를 딱 떨어뜨려놓고 날아가 버렸겠다. 흥보 마누라의 박씨를 주워들고 아이고 영감 제비가 박씨 물어왔어. 흥보가 가만히 보니 보은이라 시었겠다. 보은, 보은이라. 그때 흥보가 그리 다문했던가. 오, 아이놈이 저 중청도 옥천으로 보은으로 이리 뺑, 뺑 잡아들어 왔단 말이로. 그 기왕 물어왔으니 심어야지. 동편자마 담장 밑에 밭구덩이를 널리 파고 신짝 놓고 거름 놓고 박씨를 또닥또닥 심어놓으니 그냥 박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디 큰 신짝 많은 게 올라오겠다. 박능줄이 뻗어나가되 큰 동아줄만이라 헌놈이 그저 쭉쭉 뻗어나가서 흥보 작은 운막을 꽉 짜놓은 것이 군현지수 장마가진들 피 한 점 셀트먹고 천둥이 진들 무너지랴. 그때부터 박덕을 보는디 이때는 어느 땐고 7, 8월 가절이라. 다른 집에서는 음식을 재리느라고 지지고 볶고 피피피피 아이놈의 냄새가 곧 난간을 무너뜨리고 나가는디 흥보집은 냉냉어요. 흥보는 진과 어울려 술장 하나도 먹으러 가고 흥보 마누라 혼자 앉아 우는 것이 가난다리게 되었거든. 하나

이야. 잘 살고 못 살기는 묘구석의 이유가 내가 있는가. 삼신 제왕님이 집자

경제를 했나. 어이가면 잘 싸드거란 말이냐. 박보건 여느 대신 세야 다른 집 여인들은 바로걸 가절이 온 날이라 어린 양아식을 곱게 입혀 선사관 성묘를 보내는디 나는 무슨 팔자간디 삼순과 화식을 보다가 가고 살게 된디 이런 일이 어디가 있나. 허브리고안주 우주군다 이라트설이 올지 그때 흥보는 친구와 어울려 술장 하나도 먹고 저희 집 문전을 당도오니 안에서 울음소리가 난게 어거늘 흥보가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자기 마누레를 한번 달래로 들어가 보는데

당이 마누라를 알래말리 여보기야 이 사람아 집안 아주 니가 어디를 갔다가 집안일이라고 들어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가서 말이는 야식기를 구한 허세우 오지 말과 이리와 흥봉아 지붕으로 올라가서 박을 턱 튕겨보니 7, 8월 잔실에 그려 박이 깎여버렸다 흥보가 박 세 통을 들여놓고 타는디 박 타는디 무슨 소리가 있으리오마는 막노이 가라 한번 타보던 것이었다

실건 톱질이야. 이방은 당들랑 아무것 떠나오지 나를 그리 말고 하반도만 나오느라 평생

가라. 실근 실근 톱질이야.

홀라수.

0: 하고 한장식은 이오느라 우리 아이 방을 다가가면 박수일랑 그려고 먹고서 반가워지는 부자재에다 바르다가 목숨 포명을 하여를 모자 실검은 톱질이야. 여보게 마누라 예 톱소리를 열네 내가 맞소 톱소리를 내가 늘 배가 고팠으면 맞겠소 배가 장약 마파가는 초매근을 졸라를 메고 차이랑 주수
1: 다걸 쉬고
0: 시리로 시리로

0: 찔이야. 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실공 흥보기가 맥혀? 아야!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1: 뭐시오?
0: 어떤 도적놈이 밥통속 싹 긁어가버리고 이거 너무 조상계 갖다 해놨구나. 이거 갖다 내 쏴! 흥보 마을에 가만히 보더니 아이고 영감! 가기왕 밥통속에서 나온 것인 게 우리 열어봅시다.
1: 예.
0: 아이 요새 예팬네들은 남자보다 통이 더 크단 말이오. 아이 사람아,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모르대. 만약에 못 쓴 것이 들었으면 어쩔 것인가? 좋은 수가 있네. 자네는 말이야, 자석 새끼를 데리고 저 문 앞에 가서 있어. 내가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손을 들이칠 것이. 못 쓴 것이 들었으면 손을 바깥으로 그저 내칠 텐게. 그저 자네는 자석 새끼들 데리고 재벌이서 네. 아이고 영감 영감은 어쩌구나. 네. 아이 사람아 나야 죽든지 살든지 내 누구 시키는 대로 휘어.
1: 쉬워.
0: 흥보가 궤두 짝을 앞에다 떡 놓고 가만히 본 게 뭐라고 쉬었단 말이야. 네. 박 흥부씨 개탁?
1: 네.
0: 흥보 큰아들 놈이 옆에서 그 소리를 듣더니 아버지 턱이 개턱이야. 예리 죽일 놈 같으니라. 어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1: 네.
0: 박 흥보씨 개탁이라. 오, 아이가 나보고 열어보라는 말이로구나. 그래도 흥보가 겁이 잔뜩 났던가 궤도 장을 앞에다 떡 놓고는 총 쏠라는 보수문양으로 한쪽 눈 질끈 감고 네. 한 개 짝을 실그머니 얼고 본게 돈이 하나 갔다. 아, 또 한 개 짝을 또 실그머니

쌀이 하나 갔던 흥보가 어찌 좋아라더니 아따요 쌀 돈 쌀 봐라 해놓은 게 흥보 자식 놈들 모두 오 흥이 달라들어서 어떤 놈은 쌀을 지어 먹는 놈 어떤 놈은 돈을 갖고 지기를 차는 놈 이런 생방경 야단이 없겠다 흥보가 좋아라고

한번 떨어보소. 허라는지 흥부가지고 오라고, 흥부가지고 오라고, 흥부가지고 와라고. 해도 짝을 톡톡 돌고 열고 보니 돌아는 것도 보고 보내고 대하는 거 톡톡 털고 돌아서 다 돌아보니 돌아나거든.

아니.

마라. 예. 못난 사람은 잘난, 더한 사람은 더 잘난.

존봐라. 예. 못난 사람은 잘난, 더한 사람은 더 잘난. 낭산고나 술래바꾸처럼 물렁물 생긴 돈. 창산 시골로 가진 돈 무기 홍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바나 돈아 어디를 가가 이래야 오는 걸 시골나 돈 봐라. 큰 자식아, 건너한 만큼 날라서 너 그 큰 아버지로 시래라. 경사를 보아도 연기를 해보지. 시구나 절 시구야, 엊그제까지 박응구가 문자가 내가 시골인 삼편이 오늘

0: 이와자가가가요네를 시구나 열시우야 한참 뛰고 놀다가 여보시오 마누라
1: 시오
0: 가 우리 평생의 원일러니 저 쌀 못 주면 우리 밥이나 좀 해먹읍시다 가만히 있자 우리 권속이 몇이냐
1: 네.
0: 아리롱이 다리롱이 검엉이 노랑이 백산이
1: 어시오
0: 이때야 흥보가 자석 새끼들 이름을 지었는디 모두 쪽 강아지 새끼 이름으로만 모두 지었던 값습니다 자석이 아홉 우리 대회 합한 게 꼭 열 하나로구나
1: 어시오
0: 한 앞에 한 손밥 쌀 한 손밥 못 먹겠느냐 쌀 11 손밥을 잃어 동네 가마솥을 모두 얻어다가 쌀 11 밥을 해제껴 놓은 것이 거짓말 쫓게 보태고 말이여 밥 덩어리가 큰 남산 덩어리면 드무쟁이지 흥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자식놈들이 굶주리는 속에 밥 먹다 탈이 날까 싶어 밤령을 내리는 뒤 너희놈들 내 영전에 밥을 먹었다가는 밥칼로 목을 베리라 해놓은 게 아 이놈들이 모두 와 꿈 첼라는 매몸짜댁에 딱 쪽을 치고 앉아서 지갑지 영 내리더라 기다리고 있을 적에 흥보가 영을 내리는 뒤 너희놈들 숨 쉬어감선 밥 먹어라 해놓은 게 아 이놈의 자식들이 저 왠 벌 날라가는 소리만 났지 온데간데가 없다고 말이오 흥보 기가 막혀 허? 아 이놈의 자식들을 우드로 쏴 까버렸어 가만히 본게 아 이놈들이 모두 깨를 한심 먹고 밥속에가 팍 파묻혀갖고
1: 예?
0: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저 송충이 솔깃과 갈라먹듯이 그냥 팍팍팍팍팍 파묻고 나오는데
1: 예?
0: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
1: 예?
0: 흥보 기가 막혀 놈들 밥 기가 막히게 먹는구나.
1: 응.
0: 여보시오 마누라 내 평생의 원일러니 나도 그저 저 자식들 매일 깨를 한심 먹고 밥 속에가 팍 파묻혀갖고 밥을 한번 먹어볼라요.
1: 어시오.
0: 아이고 영감 그러면 나도 그러려고.
1: 어시오.
0: 야 개사람 자네는 그러면 쓰간디
1: 응.
0: 남녀가 유별한디 자네는 말이여 여기서 밥 먹는 규격이 나요. 아 그러고 밥 조금만 먹어니
1: 응.
0: 살찐 게
1: 허.
0: 흥보가 밥을 먹는디 어찌 먹는고 허이는 밥을 똘똘 뭉쳐가지고 어깨놈으로 훅 당겨놓고 두꺼비 파리 채먹듯 그냥 딸깍딸깍 채먹는디 밥 먹는디 무슨 장단이 있으려마나 그저 흰머리로 다리를 말아놓고 한번 보고 보겠다 흥보가 좋으라고 흥보가 좋으라고 흥보가 좋으라고 밥은 먹는다 똘똘 뭉쳐가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뭐가 나중에는 기운이 빠져든다. 던져놓고 던져놓고 뭐가 밥을 얻지 많이 묵어놨더니 밥이 산맥이 차가지고 물을 드시 꼭꼭꼭 죽게 되었는디 흥보마늘에 밥을 먹다 가만히 보니 자기 영감이 죽게 되었구나. 아이고 영감!

에라! 내가 시방도 밥을 부으려고 치면은 쌀 석성밥은 더 못 갔다. 이럴 적아? 이때 응부 자식 놈들은 밥 먹느라고 지갑이 죽는 꼴도 못 보겠다. 흥보 큰아들 놈이 썩 들어서 매 재킷밥을 드는디. 야 밥은 우주대야소. 아이고 이 녀석아. 밥이고 무시고 드가부지 밥 잡수다 돌아가신다. 하! 아이고 밥 먹다 죽는 놈을 누 아들놈한테 원망을 하다 말이오. 나 이 녀석아. 어찌 그렇게 말을 함부로 오느냐. 아이고 밥 먹다 죽었으면 죽었죠 시간. 아니 근데 시방 이거 아버지 배요? 아따 그 요상스럽게 생겼네. 네? 이때 흥보가 밥을 어떻게 많이 먹으라든지 배가 남산만 하니 불러가지고 배가죽이 장구가죽 돼가지고 쩍 늘어. 아이 흥보 큰아들 놈이 턱 튕긴 게 쨍그랑 하고 새소리가 난다고 말이야. 흥보 자식 놈들이 밥 먹다가 쨍그랑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놈이 달라면서 톡 튄 게 쨍그랑 저놈이 달라면서 톡 튄 게 쨍그랑 쨍그랑 쨍그랑 쨍그랑 쨍그랑 쨍그랑 쨍그랑 쨍그랑 쨍그랑 아 그저 장단이 맞게 되었던 값입니다. 흥보가 밥을 묵기는 많이 먹어도 모양이지 아 이놈은 배꼽이 말이여 요강 꼭지볼 가지다 이렇게 턱 볼 가졌는데 흥보가 굶은 살림에 지금 성집에서 쫓겨난 뒤로 목욕을 한 번도 못했던 값입니다. 아 이놈은 배꼽에 찐때가 말이야 녹두알 만식이나 아니 똘똘 뭉쳐가지고 막 팽팽팽 오고 살 쏘는 소리를 내면서 등기 전화가는디 아여 계신 분들 중에 누구든 고놈한테 맞았더라면 그저 영락없이 가게 되었던 값입니다. 이놈들이 그저 지갑이 배를 빼볼 양으로 지갑지를 떡 엎어놓고 허리를 지그시 몰바른 것이 그때 흥보가 어디 살았는고이는 남원 운봉서 경상도 함양 땅을 넘어가다 보면은 팔량치라고는 제가 있는데 그 으름에 살았던 값을 지그시 눌러놓은 게 아 이놈의 흥보 똥줄이 흥보 다물랑을 타고 팔량치 대를 타고 흥보골로 넘어들었는데 그때요 들에서 이르러던 농군들이 흥부 똥줄을 보고 어메 황룡께서 승천을 하시나 하고 거기다 절을 오고 난리가 났더랍니다. 그래 그의 운봉고을 농사가 흥부 똥줄 덕분에 대풍년이 들고 아 개평으로 말이야 저 서울이고 대전이고 부산이고 그저 전국 방방곡곡이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소리꾼은 재담이고 흥보가 좋아라고 두 채 동을 들여놓고 다른 뒤

0: 실건 돕질이야.
1: 아, 흥,
0: 이봐.

0: 시르르 녹화와 뒤로 주춤 물러서서 자기 영감을 물구렁이 번더니만은 나는 나는 난 달라요. 난 달라요. 나 혼자 달란다 타가지 마라.
1: 할 수 없어.

하는 것은 떨어지면은 기와가 입지 형제일신 수주이라 함부라차 죽고 보면 조사한 바알도

0: 나 혼자 달란다 타가리 마라.
1: 하시고
0: 타지 마라. 흥보 마누라 가만히 듣더니 아이고 영감 영감 말을 듣고 본 게 내가 잘못 온 것 같소. 내 다시는 안 그럴 터이니 한 번만 용서하시오. 흥보가 비석이 웃음선 그 내외간 싸움이라는 것은 칼로 물베기라. 자네같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우리 그리 말고 재밌게 한번 다보자. 그래 봅시다. 실건 실건 실이렁 실건 덥질이야. 이 방을 다 얻을라 아무것 떠나오지 말고 응급보아만 나와 너라 실이렁 실건 덥질이야. 좋을 지와 좋을 지와 한복은 이룰 시오. 주인시 교화인 왕시를 알러가도 웃어서 이룰 시리로 실건 독질이야. 가방상도 절뜬다수 차관석을 실렀으들 조그만 조화어디에 내방간 동을 당을 소원하시리롱 실건 돕질이야.

박두재동이 쫙 벌어지니.

닭통 속에서 왠가 비단이 나달아 나오는디. 비단이 어떻게 많이 나달아 나오든지 비단 이름도 모르겠고 그저 흥보 마누라가 되게 알았던가 비단 이름을 각가지로 한번 불러보겠다. 왠가 비단이 나온다. 왠가 비단이 나와. 요감부 상상백천 반뜻 떴다이 왕랑 허서대의 악영구 역성의 미가 월광란 서왕모여 신나거든 천도문 천하지옥 산천 조목 그려내던지 도문 동진을 실어러러러니 답평관 문대원단 등대상 소천하의 공부대하의대상 남양 초장하 경종은이 천하가 영웅의 와룡단 은불타령을 지

완전 초월 붕어봉단이 심임강과 송임강에 무서웁다 호피라 석이주문이한테 인정있는 조사 보이다나간 복수자는 실부 조금 초산 저하리게 좋은 송죽단 두드러 굽어가 말굽장단이요 서부렁성장 세세발 능단봉봉가 구름단 흑궁단 백궁단 한산모수 송아색이며 저 사홍사두경은요 우리 사주 방마중 해남포봉기남성 전남포까지 그저 구역 빛나피단에다 나와 아이고 영가 아이고 난 이제 숨이 가빠서 못 세웠어 대저 이 비단을 어쩔 것이오 가 마누라가 나한테 시집온 년으로 비단 옷 한 벌 못 얻어 입어봤으니 그 무슨 색이 좋든 한번 골라보시게 아이고 영감 그저 나는 송화색 저고리에다가 삼회장 지어 입으면 제일 좋아요 아그 촌뿐이라 어쩔 수가 그만 그려 아이고 영감도 아 영감은 어디 살갔대 나보고 촌사람이라 그러고 그 영감은 무슨 색이 좋습니까 그 나는 각근을 하나 망근 세기를 하나 그 껌도 않는 흑공단이 제일 좋대 좋은놈 챙겼어 그럼 어디 영감부터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번 재려봅시다 그래봅시다 흑공단 망근 흑공단 각근 흑공단 두루메기 흑공단 저거리 흑공단 맞이 흑공단 보석 흑공단 놀이꾼 흑공단 댕 흑공단 흘러선 수건을 들고 땅에서 대호사 영감, 영감은 말이오 글로 체내놓은 게 영악 없는 그 까마구 새끼 문장이십니다. 옛기사. 아 까마구면 까마구지 또 새끼는 뭐요? 어디 자네 한번 체내보소. 그래 봅시다. 흥부 마누라 재린다. 흥부 마누라 재리는 뒤 송화색으로 재린다. 송화색 땡기 송화색 저거리 송화색 정말 송화색 단 송화색 고산 송화색 속속과 송화색 그리고 송화색 주머니 송화색으로 손수건을 들고 땅에서 대맵시 자네는 말이야 글로 재래놓은 게 아릴 없는 버드나무의 꾀꼬리 문양식을 아이고 영감 참말로 그래요 아 참말로 그래요 이 사람아 영감

그리 말고 마지막 통 전음 좀 들여놓고 타봅시다. 그래보세요. 마지막 통은 들여놓고 황구유라 톱질이야 지리로 지리가 넘지려 당구여라 쇼고 오르시고

황금을 예? 주고 사야 총창도 소세트를 예? 소망금을 주고 사면 무익 부가하오리로다 실이랑 실고 실이랑 실고 실이랑 실고 톱째라 당그여라 실공실공 실공실공 실공실공 실공실공 실공실공 실공실공 실공실공 실공실공 밖에 밤만 벌어지 박통속사 사람 소리가 두런두런 하더니

0: 나오더니. 예!
1: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흥보가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어서 마침내 그 흥보 제비가 강남에 들어가는 데부터 시작했습니다. 흥보 제비 강남 들어감, 흥보 제비 노정기, 가난 타령, 흥보가 첫째 박 타는데, 흥보가 돈과 쌀을 떨어붙는데, 흥보가 밥 먹는데, 흥보가 둘째 박 타는데, 비단 타령, 흥보 셋째 박 타는 데까지 들으셨는데요. 셋째 박을 타고 나니 사람들이 꾸역꾸역 많이 나왔습니다. 흥보 집을 지어줄 사람들이 온갖 도구를 가지고 나오는 부분까지였습니다. 전인삼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고요. 전체 연주 시간이 53분 17초 동안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흥보네 집이 근사하게 지어지겠네요. 오늘 들으신 흥보가는 동편소리의 명창 강도근에게 전수받은 동편제 남원소리였는데요. 들으신 대로 꿋꿋한 성음, 대마디, 대장단을 굵게 굵게 짚어내는 단단한 소리를 특징으로 하는 동편제 남원소리 흥보가였습니다. 전인삼의 흥보가 감상은 오늘 두 번째 순서였는데요. 다음 주 한 주가 더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자가 된 흥보 집 7회부터 시작해서 여타 흥보가에서 볼 수 없는 놀보 박타는 대목도 들을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곡 감상 동편소리 전인삼의 흥보가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진도 북춤 가락입니다. 진도 북춤을 출 때에는 양북을 쓰는 게 특징이죠. 북을 어깨끈과 허리끈으로 조여 묶고 양손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양손에 북채를 쥐고 춤을 춥니다. 진도 북춤을 출 때 쓰는 북을 그래서 양북 혹은 쌍북이라 부르는데요. 오동나무의 가운데 부분을 파서 북을 만들고요. 가죽은 소가죽이나 말가죽을 씌워서 만듭니다. 오늘 그 춤을 볼 수 없어서 아쉬운데요. 진도 북춤가락 음악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국악방송이 2015년에 새 음원 시리즈의 하나로 제작한 김오현의 진도 소포 걸군 농악 음원에 수록돼 있는 진도 북춤가락입니다.

죽음가락입니다. 김오현의 쇠, 김태영의 장구, 강민수, 조성재, 강은영의 북, 정광윤의 징, 이재혁의 태평소, 강송대의 구음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도 북춤가라 감상하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진도 식김꽃 전승교육사 김호현의 쇠였고요. 전라남도 무형문화유산 남도작가 예능보유자 강송대의 구음, 김태영의 장구, 강민수, 조성재, 강

은영의 북, 정광윤의 징, 이재혁의 태평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은 산조합주입니다. 산조합주란 음악이 형성될 수 있었던 건 우리 음악사에서 주요 악기가 모두 산조라는 예술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면서 저마다 완숙한 경지를 구사하는 여러 연주자들의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 악기가 모여서 하나의 산조를 연주하지만 종류가 다른 다양한 악기들이 함께하는 거라서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헤테로포니적 조화로움은 이 산조합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번에 그 음악 산조합주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속악회 수리의 연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민소각회 수리의 산조합주 감상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휘모리 잡가 바위 타령 들려드립니다. 권재은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소각회 수리의 산조합주 감상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휘모리 잡가 바위 타령 들려드립니다. 권재은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바이 문턱바이 수원한나루 영웅바이 돌정바이 금바이 광주는 서성바이 이천원 곤지바이 음주근 안절바이 거주근바이 양근은 동바이 강해도로 나려 금천은 실바이 연안건들바이 서흥병풍바이 동설영세남 찌꺽바이 과줄바이 광주는 쪽돌이바이 서양

천은 허바이라 돌올라 한양성원 경태절법당 앞에 예계된 파이 서강의 농바위 같은 돌멩이가 하얀 바갑에 정대 콩마리 까둔 듯이 검은 등성이 박혀 들어 그 바람을

돌기둥한 쌍이 금이바이든 박혀 들어가 그 바벌

휘무리 작가 바위 타령 들으셨는데요. 권재은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바위 타령은 1900년대 초기에 유행하던 민요, 노랫가락과 창부 타령의 선율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앞부분에서 주로 민요, 노랫가락 선율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지으려 했는데 밥에 뉘도 많고 돌도 많이 들었더라. 그런 이유가 바로 이미 안 계신 탓이다. 이런 내용으로 노래를 하는데요. 그 밥에 들어있는 돌이 우리 서울 지역을 비롯한 경기 황해도 평안도 등에 있는 유명한 여러 바위들로 바뀌는 그런 내용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흥보가 들으면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흥보의 모습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흥보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흡족해집니다. 흥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제비다리를 고쳐주었기 때문인데요. 미물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 바로 그 정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상이 근저에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정신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거겠죠.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온한

0: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 주간을 맞아 평생 아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해 전해드립니다.
1: 할머니, 저는 아리랑 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그 노래 딱 하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리랑 종류가 엄청나게 많대요.
2: 그럼요. 진짜고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리우는 아리랑만 해도 수천 곡이 넘는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야기할 정선아리랑은 원래 정선아라리라고 불리던 강원도 골짜기의 향토소리였죠.
3: 아, 깊은 산골에서 부르던 노래였군요. 그런데 강원도 노래인데 어떻게 서울에 살던 할머니 같은 경기 명창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신 거예요?
2: 우리가 그 소리 매력에 푹 빠졌기 때문이죠. 오래전만 해도 워낙 깊은 산골이라 그 지역에서만 소중하게 부르던 숨은 보석이었는데 나와 함께 무대를 누볐던 경기 소리꾼들이 그 단단하고 멋진 가락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 밖으로 널리 전하게 된 것이지요.
1: 와, 그 자체로 이미 보석 같은 노래였던 거네요.
2: 그렇지요. 정선아라리가 가진 깊고 진한 매력에다가 우리 경기소리 특유의 맑고 매끄러운 소리결을 서정적으로 더해본 거랍니다. 그렇게 오늘날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정선아리랑이 탄생한 거죠.
3: 옛날 할머니들이 그 숨은 매력을 알아보고 정성껏 이어온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성한 아리랑을 들을 수 있게 된 거네요.
2: 맞아요. 땅속에 묻힌 보석을 알아보고 그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지금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로 이 할미의 목소리를 다시 숨쉬게 해주지 않았나요?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여러분에게 닿은 이 작은 이야기처럼 우리 소리가 가진 숨은 매력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참 고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들의 위로였던 정선 아라리가 세상 밖으로 걸어나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까지. 우리 소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채워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이은주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하루에 은은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정선 아리랑입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건 서로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 아니다. 너와 나의 다름이 만들어내는 조화 때문일 것이다. 그 조화 안에서 더 나은 나와 더 나은 당신이 탄생하는 것이다. 상담 심리사이자 작가인 김혜령 씨의 책 불안이라는 위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렇죠. 조금씩 조화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전보다 나은 사람이 돼간다는 점에서요. 그런 점에서 관계라는 건 완성된 상태라기보다 계속 다듬어지는 시간에 더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클랑의 소소한 왈츠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14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건 완전히 같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일이라고들 하죠. 나이가 들면 그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다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산다는 거 반복인가 봐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그 안에서 조금씩 맞춰가는 일의 반복. 오늘 함께 걷는 길,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와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들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서대문 시니어 클럽의 김태경 관장과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닉네임 윤혜성님, 신청곡을 여러 곡 적어주셨어요. 준비할게요. 또 뒷자리 3529 쓰시는 분도 꽃타령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준비할게요. 또 또사님, 5월 31일 일요일이었죠. 깨끗한 물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위시빌더의 김효진 대표님 얘기 듣고 문자 주셨는데요. 군 시절 생존이 목표인 극한 훈련을 받을 때 한 방울의 물이 간절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다소 엉뚱하지만 우리나라 군사력 증강에도 큰 보탬이 될 듯합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크게 공감하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무료로 이용하시는 덩덕궁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또 신청곡도 적어주시고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됩니다. 여러분 듣고 공감하시면 주변에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윤혜성님 청하신 아리수의 청춘가, 또 뒷자리 3529 쓰시는 분의 신청곡 황혜리의 꽃타령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전에는 은퇴하면 이제 쉰다 이런 생각했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경험과 역량을 나누며 지역사회 안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와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들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서대문 시니어 클럽의 김태경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서대문 시니어 클럽 김태경입니다. 예.
0: 네. 서대문 시니어 클럽. 이거 뭔가 이름은 친근한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는 잘 모르는데 어떤 곳인가요?
1: 예, 서대문 시니어 클럽은 노인복지법 근거로 서대문구청에서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에 위탁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고요.
0: 네.
1: 서대문 시니어들의 이제 활기찬 노후,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네. 참고로 노인 일자는 전국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109만 명, 한 110만 네. 명 가까이 되는 일자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서대문구는 5,200명의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이제 그 일만 하는 전담 기관이고요.
0: 네.
1: 노인 일자는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속해 있기도 네. 하고 작은 기관, 복지관 속해 있는데 저희는 그 일자리만 전담을 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미션이 노인에게 유익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 만족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이런 미션이 있더라고요. 유익한 일자리는 어떤 걸까요?
1: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첫째는 이제 당사자죠. 본인한테.
0: 네.
1: 예, 우리 어르신들한테 의미가 있는 건데 각 개인의 역량과 건강과 사항에 맞는 일자리인 거죠.
0: 네.
1: 그게 유익한 일자리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 공동체, 커뮤니티에 유익한 일자리인 겁니다.
0: 네.
1: 그게 본인에 맞는 일자리지만 그게 공익에 유익한 일자리가 말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유익한 일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게요. 은퇴 전까지 빨리 일을 그만두고 싶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1: 그렇죠. 예.
0: 뭔가 생계 때문에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아 이놈의 이 언제 그만 출근하나 뭐 이런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그 이후 은퇴 후에 다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이왕이면 나에게도 유익하고 사회에도
1: 예,
0: 유익한 그런 일을 지금 일자리로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노인 일자리의 가장 큰 의미를 우리 관장님은 어디에 두고 계세요?
1: 물론 경제적인 도움이 되죠.
0: 네. 예,
1: 크고 작던 개인의 네.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주어진 급여 내지 활동비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들은 1차적으로
0: 중요합니다.
1: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데
0: 네.
1: 저는 그 의미보다 더 큰 게 건강함인 것 같아요.
0: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강함.
1: 예. 네, 이 건강함도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당연히 육체적인 건강함이죠.
0: 네.
1: 예. 어쨌든 간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가야 한다는 그걸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강함은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보니 이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0: 네.
1: 그래서 의료보험 쪽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0: 네.
1: 병원 갈 시간에 일을 하시는 거죠.
0: 그리고 내일 내가 출근해야 되면 예. 오늘 좀 조심하잖아요.
1: 예.
0: 나를 좀 관리한다 네, 그래야
1: 맞습니다.
0: 되나? 네.
1: 그러니까 어르신도 일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 하시니까
0: 네.
1: 충분히 본인 관리도 하시고 본인의 신체적인 관리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본인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에 대한 체크들을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저는 또 신체적인 건강함도 좋지만 더 큰 거는 정서적인 건강함인
0: 네네.
1: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감인 것 같아요.
0: 그 내가, 예. 최근에 그런 드라마 있는 거 아세요? 누구나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1: 예.
0: 있다.
1: 예.
0: 그거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1: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얘기하면 나 아직 안 죽었어.
0: 네, 네.
1: 나 아직 살아 있어.
0: 네.
1: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자존감인 것 같아요.
0: 네.
1: 예, 일을 하면서 주는 자존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나는 일을 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내가 뭔가 존재감이 있고 그 존재감을 통해서 내가 자존감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0: 네.
1: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같이 일을 하시잖아요. 혼자 네. 일을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0: 그렇죠.
1: 동료들과 맺는 관계성, 사회성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어머니도 노인 일자리를 네. 참여하고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는 일을 끝나고 같이 어울리면서 시장 가실 때가 너무 좋으시대요.
0: 네.
1: 예. 안 그러면 혼자 다니시겠죠. 혼자 다니시면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0: 네.
1: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같이 어울리는 같은 동료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게 신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게 그러네요. 나 혼자 식구들 저녁거리 사러 시장 가면 괜히 아 오늘 또 시장 가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친구들과 같이 가면 쇼핑 가는 네. 것 같네요.
1: 오늘 아침도 그러시더라고요. 어제도 끝나고 같이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와서 자랑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그게 같이 일을 하니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0: 한 몇 분이나 지금 그 서대문 시니어 클럽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1: 예, 서대문 시니어 클럽은 2018년도에 개관했으니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8년차 네. 되는 기간이지만 최근 들어서 노인 일자리가 많이 급속하게 성장했고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 기준으로 37개 사업단에 1,811명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0: 아니, 예. 그 연차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 큰 거 아니에요?
1: 예, 큽니다. 저희 이제 저 포함해서 26명의 직원들이 있고 그 직원들이 매일매일 어르신들이 일하는 것들 체크하고 있고 사고 나지 않을까 조심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 5월 달에는 어르신들 문화활동을 다녀왔거든요. 네. 11개 네. 사업단이 다녀왔는데 같이 어울려서 수학여행 같은 수학여행 가는 거죠.
0: 예. 네.
1: 뭐 가까이는 임진각 가기도 했고 멀리는 네. 또 체험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도 하면서 연극도 보기도 하고 뭐 영화도 보기도 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갔네요.
0: 네. 예.
1: 어르신들 한 팀하고. 너무 좋아하시죠.
0: 핫플레이스에 다녀오셨군요.
1: 예, 핫플레이스. 그러니까 그런데 간다는 거에 네. 대해서 너무 좋아하시죠.
0: 네. 예. 아니 근데 보니까 서대문 시니어 클럽이 굉장히 젊으신 게 방향성이 슈퍼 쿨 예. 이런 얘기가 있었죠. 깜짝 놀랐어요.
1: 예.
0: 슈퍼 쿨 예. 탁월한 노인 일자리 예. 이러는데 그 탁월하다는 건 또 어떤 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 제가 서대문 시니어 클럽의 관장으로서 근무한 지가 이제 4년 차인데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일자리를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내린 생각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 직원들 같이 내린 생각 중에 하나가 탁월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탁월한 노인 일자리.
0: 네.
1: 그리고 근데 탁월함이라는 게 단지 그냥 나보다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0: 네.
1: 내가 스스로 본인의 본성과 역량이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을 때가 네. 탁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0: 네네.
1: 탁월함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얘기하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최고의 목적은 결국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0: 네.
1: 이 행복이라는 것은 타월성을 가지고서 사회적 존재로 다른 이들과 어울리면서 자기 자신의 기능을 잘 수행할 때
0: 네.
1: 행복하다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결국은 탁월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 탁월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뭔가 공익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행복할 수 있다 생각했고 그런 노인 일자리를 만들려고 저희 서대문 시니어 그룹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아직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동료들과 어울려.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 존재감은 예. 있는데 예. 그다음에 게다가 나는 이 일에서만큼은 탁월해
1: 예.
0: 라고까지 하게 되면 이제 빛이 나는 거죠.
1: 그렇죠. 그 탁월함이 너보다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0: 네네네.
1: 내 스스로가 네. 내 역량을 갖추고
0: 네.
1: 내 성실히 수행해서 이게 공동체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0: 네.
1: 탁월하다는 거고
0: 네.
1: 그 탁월함이 있을 때

0: 행복한 거죠.
1: 그렇죠. 네. 그 오랜 시간 어르신들을 만나오셨잖아요.
0: 예.
1: 일자리에 어르신들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달라지시는 거를 좀 많이 접하셨나요?
0: 일단 어르신들의 얼굴색, 말투,
1: 네.
0: 용모들이
1: 네.
0: 달라지죠.
1: 네.
0: 지난달에 어르신 그룹을 만났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꾸미고 다니세요. 네. 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80이 넘으셨는데 타투를 하셨어요, 여자분 어르신이. 자기한테 주는 선물이었대요, 타투가. 그 옆에 남자 어르신이 보라색 머리부를 하셨더라고요.
1: 네.
0: 그렇게 이제 꾸미고 다니세요.
1: 꼭 그때까지 머리카락이 있어야 되는데.
0: 근데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색이야? 그랬더니 남자 어르신인데 보라색으로 물들었고요.
1: 네.
0: 그 옆에는 타투하신 여자 어르신이 있으시더라고요.
1: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머리가 흰머리 꼭 까맣게 염색해야 되는 거 아니고
0: 아니죠.
1: 흰머리가 나니까 오히려 또 칼라풀하게 할 수도
0: 예.
1: 있는 건데, 그렇죠?
0: 그분의 표정은 너무 좋으시죠.
1: 네.
0: 예.
1: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김용선의 해금, Come with me 듣겠습니다.

0: 김용선의 해금연주 Come With Me 들으셨습니다. 서대문 시니어 클럽의 김태경 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진짜 다양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유형의 일자리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예, 크게 네 가지 유형입니다. 네. 먼저 이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참여 가능하고 네. 월 30시간을 네. 근무하는 공익활동 네. 사업이 있고요. 이분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역량이 연배가 있으시거나 건강이 좀 안 좋으실 때 하는 좀 단순한 일 위주로.
0: 네. 월 30시간이면 뭐 하루에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네.
1: 2시간씩 한 15일 정도 네네. 나오는 정도이고요. 네. 그다음에 60세 이상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좀 다양한 전문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인데 이거는 월 60시간 네. 일을 하시고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시니까 사대보험도 되고 네. 월차도 발생되고 네. 여러 가지 일반 근로자랑 똑같은 형태의 일을 하시는 노인 역량 활용 네. 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는 공동체 사업단이라고 일반 시장에 나가서 진출하는 거예요.
0: 네.
1: 뭐 예를 들면은 금방 소개했던 한땀 한땀이라든지 저희들 영미김밥이라는 김밥집이라든지 뽀송뽀송이라는 세탁사업이라든지 세차라든지 저희가 시니어 카페 바리스타분들이 운영하는 카페도 4개가 있거든요.
0: 네.
1: 이렇게 일반 시장에 나가서 똑같이 매장을 운영하는 공동체 사업단 있고 이거는 이제 사업단마다 따라서 장사가 잘 되면 많이 일을 하고요. 장사가 좀 덜 되면 좀 적게
0: 그렇죠.
1: 일하겠죠.
0: 네.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인처와 구직자를 연계하는 무료 직업 소개인 취업 지원 사업.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 사업이 있고요.
0: 네.
1: 저희는 그 네 가지 사업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개의 사업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좀 더 다양한 어르신 욕구들이 정말 다양해졌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다양한 욕구들을 담을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방금 그 음악 나가는 동안 우리 관장님이 저한테 한 땀 한 땀으로 어르신들이 만든 카네이션이랑 수세미 생활용품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이건 진짜 어르신 옛날 우리 그 주변에서 보던 어르신 솜씨가 왜 이렇게 좋아요. 손재주가 진짜 좋으시네요. 하던 그 솜씨입니다. 요거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공익활동 사업 분야 보니까 교통안전 지킴이, 도서관 지원, 아이사랑 도우미 이런 거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꽤 많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 이거 외국에서도 참 좋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때요?
1: 예, 실제로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지역사회 내 100여 개가 넘는 이제 공공수요처
0: 네.
1: 개인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0: 네.
1: 수요처에 방문해서 본인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초등학교에
0: 네.
1: 가서 중학교 인근에 가서 교통안전 지킴이를 해주시는 분들인
0: 네.
1: 거죠. 숫자상으로는 저희 인원 중에서 가장 많긴 합니다. 한
0: 네.
1: 300명이 넘은 어르신들이 선생님과 한 70개 학교 정도에 가서 그 아이들이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곳에 가서 그 곳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어린이들이 이분들이랑 마주치면 말 잘 듣나요? 어떤가요?
1: 교통안전시킴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을 때가 아이들이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간대요.
0: 네.
1: 그러면 너무 행복하시대요. 내가 아침에 나와서 내 수고가, 나의 노력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또 밝게 와서
0: 네.
1: 인사해주고 가면 저희 어르신 너무 행복해 하시죠.
0: 그렇죠. 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를 나눈다는 거 이게 좋죠. 또 보니까 이제 노인 역량 활용 사업 분야에 시니어 디지털 서포터즈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디지털이 들어간다는
1: 게. 예.
0: 네, 이거 뭔가요, 이게?
1: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디지털 관련 환경이 굉장히 급변했죠.
0: 네.
1: 예. 그리고 그 변화에 소외된 대표적인 그룹이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들이었고요.
0: 네.
1: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내가 먼저 그 역량을 갖추고 배워서 관련 자격증을 따서
0: 네.
1: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다양한 곳에 가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키오스크 관련된 교육,
0: 네.
1: 그다음에

0: 핸드폰 관련된 교육에 직접 강사 내지 보조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 보시면 뭐 그 IT 다루는 기술이 저희보다 뭐 저희 직원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도 많으세요.
1: 와.
0: 그분들은 또 직접 끊임없이 배우시고 끊임없이 뭔가 하셔서 그것들을 남한테 베풀어 주시는 것들 너무 좋아하십니다.
1: 저도 어렵거든요, 사실 디지털. 예. 네, 근데 이런 걸 또 배우시는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노인 일자리 그러면 약간 좀 단순한 작업,
0: 예.
1: 계속 반복하는 그런 거 떠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좀 가장 주목받는 사업이 있다면 뭘까요?
0: 여러 사업단 생각나는데 그중에 저희가 스타 사업이라 표현하는 남들 사업보다 좀 뛰어나단 사업이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 네.
0: 대표적인 게 시니어 강사 파견단입니다. 시니어 강사 파견단에 20분의 시니어 강사분들이 있는데 정말 다양한 배경,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강의를 이제 지역이 필요한 곳에 가서 무료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1: 야, 네네.
0: 뭐 전래 동화, 일본어, 영어, 뭐 역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그래서 2026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벌써 30개 강좌를 열었고 2,000명 이상, 2,000회 이상의 수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지금 막 오기 전에 저희 한 사업단 안전교육을 하고 왔는데 그 안전교육 하는 것도 이 신형 강사분들이 직접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은 그 어르신들의 또 상황에 대해서 또 본인들 더 잘 아시죠.
1: 네, 그렇죠.
0: 예, 아무래도 그래서 본인들이 뭔가 좀 배우시고 또 젊었을 때 그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1: 네.
0: 그런 분들 본인 역량을 활용해서 강의를 해 주시는데 그 강의가 너무 지역사회 호응이 좋습니다.
1: 그래서 왜 무료예요?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0: 받으시면 이분들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저희가 뭐 시장형으로 아까 말했던 공동체 사업단 이렇게 뭐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내가 배운 역량 가지고 강의를 무료로 해주시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크신 거고
1: 나누어주고 싶으신 거로군요.
0: 또 지역사회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1: 뭔가 사업의 규모가 작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김밥 사업도 있었잖아요.
0: 네.
1: 카페 그 바리스타도 있고 그 이렇게 그 꽤 큰 이런
0: 네.
1: 사업을 운영하고 뭐 매장도 있으실 거고 그럴 텐데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인가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0: 예. 물론 서울시만 하더라도 22개의 시니어클럽이 있고
1: 네.
0: 또 전국에는 200개 넘는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물론 시니어클럽마다 또 지역의 특성에 맞고 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노인 역량 활용 사업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또 지역사회 기반한 공동체 사업단도 벌써 한 1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 카페 바리스타 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니어 카페도 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저희 시니어 바리스타 한 분이 시니어 바리스타 대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1: 네네.
0: 예. 거기에서 2등 하셨거든요. 근데 대회 나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회 나가기 전에 이분은 6개월을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고
1: 네.
0: 결국 최우수상 2등을 수행하셨거든요. 그래서
1: 네.
0: 저희 갔다가 크게 응원했고 그분의 이름을 딴 메뉴를 출시할 거예요. 곧.
1: 오.
0: 예. 그분은 그게 너무 행복한 거죠.
1: 그러니까 예. 이것도 역시 목표 달성보다 과정이 훨씬 행복하고
0: 예.
1: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네요.
0: 그리고 공동체 사업단은 매장을 운영하지만 좀 보호된 시장도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운영비를 좀 아무래도 일부 보조를 받다 보니
1: 네네.
0: 운영하는 데 좀 여유가 있죠. 예를 들면 저희가 김밥은 영미김밥 서대문 신여점인데 매장에는 18분의 일을 하세요.
1: 네.
0: 근데 매출에 비해서 많은 분이 일을 하신 이유는 그분한테 일자리를 드리기 위한 거고
1: 네.
0: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하는 거고요. 저희 영미김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김밥을 재작년에 세팅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 거냐
1: 네.
0: 아니면은 프랜차이즈를 할 거냐. 근데 프랜차이즈 뭐 솔직히 비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었는데 저는 지역 안에서 그 프랜차이즈를 잡고 싶었어요. 지역에 유명한 김밥집.
1: 네네.
0: 그래서 많이 노력해서 결국은 신촌 역사 앞에 있는 미김밥이라는 사장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메뉴나 레시피나 교육이나 이런 거 전적으로 해주셔서 저희도 하루에 뭐 7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매출로 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그만큼 일한 만큼 또 어르신들

0: 사람들이 자기 급여로 예
1: 네.
0: 월급으로 받아가니까 좋아하시고, 또 공동체 사업단은 돈이 이제 뭐 6개월이든 1년 단위도 운영하다 보면 돈이 남잖아요.
1: 네.
0: 남은 이 돈은 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이 참여하신 분들을 뺏게 줄수 없습니다. 이 돈은 딴데갈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요즘에 한 핫한 성과급을 줍니다. 예,
1: 이야.
0: 물론 그 성과급이 많지는 않겠죠. 뭐 사업단 따라서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또 보너스를 받는다는 거.
1: 기분
0: 내가 예,
1: 좋죠.
0: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고 이익이 남았고 그 가지고서 내가 성과급 보너스를 받았어. 이 일련의 과정이 너무 행복해하십니다.
1: 이게 그냥 김밥집이 아니라 뭔가 시니어 클럽이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시나요?
0: 예, 최대한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예, 이런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이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최대한 알려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모르신 분들도 더 많아서 저희들이 좀더더 그런 것들을 알리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 참여하시는 어르신 중에 우리 관장님 기억에 남는 분 누구 있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많아요?
0: 여러 분들이, 근데 솔직히 매일매일 기억이 나는데, 오늘 또 마찬가지 여기 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업단 교육하고 인사
1: 네.
0: 말씀드리고 나오는데, 어르신 한 분이 또 손붙잡고 하시는 말씀은
1: 네.
0: 거의 비슷해요. 일을 줘서 너무 고맙다.
1: 네.
0: 네, 일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정말 손꼭 붙잡고 얘기하세요.
1: 네.
0: 그래서 오늘 또 정말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세요. 참고로 저희가 저희 일하시는 분 중에서는 93살까지 있습니다.
1: 어우,
0: 예,
1: 네.
0: 전국적으로는 일하시는 분 중에서 102살까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1: 네.
0: 근데 저희도 93살의 어르신을 보면 일하시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1: 맞아요.
0: 예, 일하시니까 그 나이처럼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뭐 나이 상관없이 오랫동안 또 건강하게, 이게 다치시면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1: 그쵸.
0: 아프시거나 다치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해달라고 오늘 또 얘기하고 왔는데, 그 얘기하면 어르신들은 다 좋아하시고
1: 네.
0: 행복해하시죠.
1: 관장님이 하신 일 중에 이 사업 진짜 하기 잘했다. 뭐 이거 어떤 거예요?
0: 저희가 사업을 고민하면서 솔직히 이제 어쩔 수 없이 여자 어르신이 잘해요. 남자 어르신보다. 그리고 남자 어르신들이 말도 잘안 듣고요. 하란 대로 잘안 하고요. 뭘 시켜도 여자 어르신들 뭐다 잘해요. 뭘 해도. 근데 남자 어르신들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예, 뭐, 오신 어르신들은 남자 반, 여자 반인데, 이 남자 어르신들이라는 일을 뭘 시킬까? 아까 말했던 카페도 많이, 물론 지금도 일하신 분도 있지만, 카페 일하시다가도 많이 때려치세요. 나안 해. 아까 영민김밥도 남자분이 초기에 두세 분 있었어요. 당근 열심히 볶다가다 왜 당근 볶아야 돼? 때려치고 나가신 분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남자분들을 위한 사업을 뭔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것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수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톤 윙바디 트럭을 하나 사서 거기에 칼갈이 기계랑 우산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관련된 교육을 했죠. 근데 이 사업은 뭐가 좋았냐면 대부분 다 관련 기술, 칼갈이나 우산 수리를 배우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다 은퇴하시고 새로운 기술을 내가 배웠어요. 칼갈이를 배워서 저희가 서대문 관내 한 4, 50개를 돌아다니면서 무료로 칼갈이하고 우산 수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이용하시면 너무 좋아하시죠. 그리고 내가 뭔가 기술을 배워서 뭔가 이익을, 공공재 이익을 냈다는 것에 만족하시고, 남자분들이 거기는, 여자분, 접수하신 어르신 두분 빼고는 다 남자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을 위한 사업단을 좀더더 만들어야 할것 같고, 지금은 현재 찾아가는 수리 전문가 사업단이 인상적이었고, 또 지역에서도 많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1: 남자분들이 말잘안 듣는다는 게저왜 이렇게 웃기죠? 근데 이해도 가요.
0: 아, 근데 진짜 남자 어르신들이 말잘안 들으세요, 일단.
1: 아이고, 속상합니다. 음악을 한곡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비던스의 한강수 타령 듣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라비던스의 한강수 타령 들으셨습니다. 서대문 시니어 클럽의 김태경 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벌써 초고령 사회가 됐잖아요. 이런 시대에 노인 일자리 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2: 노인 일자리는 그 초고령 사회 들어든 지금 이 사회에 네. 수혜자가 아닌 당당한 주체로서 네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그걸 제공할 수 있는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 네.
2: 예. 그리고 노인의 나이도 굉장히 다양해져서 60대부터 정말 60부터 아까 말씀드린 94세까지 굉장히 다양한 있고 저희도 호칭도 되게 고민해요. 호칭도 전에는 이제 물론 어르신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제 네. 어르신에게 60대 초반은 60대 뭐 60 한둘 분한테 제가 어르신 하면은 뭐 예, 할 수 없고
1: 형님이죠 형님.
2: 형님 누님이라 네. 할 수도 없고 뭐 노인이라 하면 더 싫어하고 그래서 네. 제가 찾은 단어가 그냥 시니어입니다. 예, 저희 네. 시니어 클럽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저희 시니어 분들이 이런 초고령 사회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1: 그 제가 한 30대 때만 해도 친구들이 아우 뭐 빨리 은퇴하고 뭐 나는 뭐 이렇게 어디 해변에다가 집 지어서 살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지금은 제 친구들이 난 죽어도 은퇴 안 할 거야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어떠세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이후에 대해서 쉰다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쉬고 싶어 이런 생각 좀 덜 하시지 않아요?
2: 6개월 쉬시면 끝이라 하시더라고요.
1: 네.
2: 6개월 길면 1년.
1: 네.
2: 쉬시고 나면은 무료하시죠.
1: 네.
2: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0: 를 찾는 건데 그게 자원봉사나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한 거고요. 이제는 전에는 했던 어설픈 일자리로는 우리 시니어들의 호응을 또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뭐 최근에 사회적 이슈인 뭐 ESG
1: 네.
0: 뭐

0: 거고요. 예를 들면 그 중에 저희 대표적인 일자리 중에 하나가 식물 관리사.
1: 오,
0: 예, 식물 관리사. 찾아가는 식물 관리사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공공기관의 대부분 화분들, 작은 텃밭들이 있는데 이걸 누군가 관리해 주기를
1: 그쵸.
0: 바라죠. 그래서 식물들 좋아하시는 신년분들을 모아서 뭐 그중에 또 어느 잘하셨던 분도 있지만 다시 교육도 해서
1: 네.
0: 뭐 정원 관리사나 식물 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학교나 뭐 공공기관이나 시설들에 보내서 식물들 좋아하시는 신년분들을 모아서 뭐 그중에 또 어느 잘하셨던 분도 있지만 다시 교육도 해서 뭐 정원 관리사나 식물 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학교나 뭐 공공기관이나 시설들에 보내서 식물을 관리하게 하는 사업단도 있고 이런 것들은 기후 위기나 이런 게 맞게끔 할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어르신들이 그냥 돌봄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약간 돌봄에 대한 걱정도 좀 있었잖아요. 한 자녀 시대가 되면서 그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될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돌봄의 대상이냐 아니냐 또는 뭐 주체가 되는 어떤
0: 그러니까 최근 사회복지와 그 초고령 사회에서 대두되고 가장 큰 이슈가 이제 통합돌봄의 제도가 이제 시행을 시작했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나오는 게 금방 말씀하신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구체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단 중에서 반찬을 배달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하는 사업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돌봄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통합돌봄이 공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었고요. 물론 전에도 저희가 맞춤형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돌봄의 서비스 형태는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좀더더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할것 같고요. 아마 이런 단순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돌봄, 정서적인 지원. 아무래도 어르신들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들은 어르신들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1: 그렇죠.
0: 부분들, 그리고 아까 디지털 소외, 디지털에 관련된 소외되는 부분들도 어르신이 직접 나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통합 돌봄에서 어르신들이 돌봄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그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거 이것도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게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돌보면 사실 아유 어르신은 힘은 좋을 수 있는데 이해를 어르신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0: 모르시죠.
1: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 다잘 아시죠. 이해가 되니까 정서적으로는 훨씬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서대문 시니어 클럽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나요?
0: 1차적으로는 노인 일자리와 서대문 시니어 클럽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역할들을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아직 그 노인 일자리가 있고 서대문 시니어 클럽이 있다는 게는 1차적으로 알지만 2차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내가 뭘할수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들 좀 알리는 역할들을 좀 1차적으로 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초고령화 사회에서 당당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끔 든든한 기반, 지원군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관장님, 아까 이 시니어 클럽 하신 지, 관장님 하신 지 4년.
0: 예, 시니어 클럽은 4년 차이고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28년 있었습니다. 예.
1: 어떻게 뭐, 은퇴 계획이 있으세요?
0: 예, 저희 와이프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1: 은퇴하고 아무것도 하지
0: 예,
1: 말라.
0: 네, 아무것도 할 수는 없고요. 예, 뭐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것도 있긴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제 국제기업 협력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예, 개발도상국에 가서 예, 가서 뭐 2년, 3년 예 시니어 요즘에 이제 월드프렌즈 그런 봉사단도 뽑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분들도 뽑아서 그렇게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 와이프가 보내줘야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은퇴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새로운 삶의 어떤 방향을 또 갖고 계시는 거네요.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0: 저희 참여자분들을 보면 젊었을 때 일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갖춰 가며 그거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시고 그리고 사업단도 바꿔가면서 하라고 제가 얘기해요. 하던 일

0: 하지 마시고 네. 이거 해보셨으면 다른 것도 해보세요. 근데 물론 어르신들 성향이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세요. 보수적일 수밖에 네.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도 한번 들었는데 한 분이 다른 사업단에 가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관장님 말씀 듣고 새로운 거 해보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1: 네.
0: 새로운 거 해보니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한테 참여자분들한테도 좀 되도록이면 젊었을 때 일보다 새로운 일 또 지금 하고 있는 보다는 다른 일을 꾸준히 뭔가 개발하고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1: 관장님 아직 젊으시잖아요 사실.
0: 네.
1: 근데 행복한 노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0: 저희 서대문구에 수가는 행복 뭐 100% 200% 올해는 300%이고요. 뭐 내년에는 뭐 400%까지 얘기하는데
1: 네.
0: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관념적인 얘기이긴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탁월함을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0: 내가 내 스스로의 역량을 갖추고 그 역량이 내 공동체에 도움되는 행위를 네. 할 때 그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
1: 네.
0: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고 내가 아직 안 죽었어 느끼는 것 같고 정말 우리 어르신들 다 아직 안 죽어서 말들을 하셔요.
1: 예. 우리 죽을 때까지 안 죽어요.
0: 예, 안 죽어. 근데 그러시나 봐요. 그 네. 존재감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내 존재감을 느낄 때
1: 네.
0: 그리고 내 존재감이 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발휘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지나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인사를 받을 때
1: 네.
0: 그때 행복한 것 같아요.
1: 네.
0: 예.
1: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대문 시니어 클럽의 김태경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일이라는 게 나이에 상관없이 누군가의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만들어진 역할이 그의 삶에 큰 힘이 된다는 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주는 힘이기도 하고요. 오늘 끝곡으로 김진희의 소금 신천년 만세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주화 속에 싱그러운 녹색, 잘 익은 호박에 따스한 노란색, 그리고 토마토의 붉은색까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는 저마다 고유한 빛깔을 지닌 식재료들이 가득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요, 음식이 가진 이 다채로운 색깔 속에 몸을 다스리는 기운이 있다고 믿었는데요. 녹색은 지친 간의 피로를 풀어주고, 노란색은 약해진 위장을 달래주며, 희고 붉고 검은 각각의 색깔마다 우리 몸 구석구석을 이롭게 하는 고유의 효능이 숨어 있다고 하죠. 음식 하나를 만들더라도 다양한 색의 조화를 먼저 생각했던 건 어쩌면 자연의 빛깔 그대로를 몸에 채워 넣으려던 지혜가 아니었을까요? 내 몸이 가만히 불러내는 빛깔은 어떤 색인지, 밥상 위의 색채들을 한 번쯤 깊이 들여다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순백의 도라지 느낌으로 시작해봤어요. 조혜령의 해금, 박소혜 외 여러분의 연주로 도라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밥상 위에 차려진 색깔들이 어느 정도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치유의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로운데요. 가만히 보면 자연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을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여서 선물해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매일

0: 그냥 무심히 지나치던 식재료들이 아, 내 몸을 살리는 귀한 보약이었구나. 아, 이렇게 새삼스럽게 다가오기도 해요. 눈이 즐거워지는 형형색색의 조화 속에 이미 몸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비결이 들어있었던 셈이죠. 우리가 평소에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일상에 쫓기듯이 지내는데요. 그동안 그저 끼니를 때우듯이 채워넣기 바빴다면 오늘만큼은요. 내 몸에 딱 맞는 끌리는 색깔 하나 찾아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평범한 식사가 꽤 특별한 치유의 시간이 돼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 내 몸을 채우는 건강한 빛깔들, 그 빛깔들의 음악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쿠쿠스틱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방아요 듣고 옵니다.
1: 한 곳을 당도하니 부인들이 방해를 찢노라고 히히하히 웃음소리가 야단이로구나. 여보시오 봉사님, 아이 방해를 찧어주면 술도 주고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게다가 이 담뱃대까지 주지요. 그러면 방해나 한번 찧어볼까?

신봉사 그곳을 지내노라니 공연히 부인들이 농을 청하지. 아따 근래 봉사들 한시해 주더라. 저기 가는 저 봉사도 황성잔치 가는 봉사지. 저렇게 무심히 갈 것이 아니고 이리 와서 방해나 좀 찌어주고 가지. 아니 보셨죠? 공연이 방해를 찌어줘? 아 방해를 찌어주면 이것저것 다 주지요. 거실없이 여러 가지 것 준다. 아 그러면 방해 소리를 맞춰가며 우리 모두 한번 찌어볼까?

쿠쿠스틱의 노래와 연주로 방아요 전해드렸어요.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작가 김수의 에세이 삶을 노래하듯이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게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 그리고 흘러가는 계절을 담담하게 맞이하는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시간입니다. 오늘도 숨 1집 앨범 공간에서 숨쉬다 준비하고 있을게요. 여러분의 문자는 샵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한국으로부터 불어온 바람을 담은 찬란하고도 싱그러운 또 경쾌한 연주를 긴 호흡으로 느껴보시죠. 청주 시립국악단의 연주로 The Wind From Sea 전해드릴게요.

음악만으로도 마음이 좀 싱그러워지는 것 같죠. 청주 시립국악단의 연주로 The Wind From Sea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어요. 둔가타령이라고도 불리는 사랑의 이야기를 노래한 남도 민요 전해드릴게요. 남원산성 준비했는데요. 판소리 연구회 소리담의 소리와 연주입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찾지. 시선의 정의는 눈의 초점이 향하는 방향 또는 눈동자와 물체를 연결하는 직선입니다. 보이지 않는 응시를 선으로 표현한 점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시선을 둔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선을 자아내어 그 대상에게 있는 일과도 같습니다. 시선이 따뜻하거나 차갑다고 말하는 것도 그 선을 타고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시선이란 내가 세상을 어떤 온도로 바라볼 것인지 결정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의 시선은 모두 배운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뭐든 곧잘 따라하는 아이였습니다. 좋아 보이면 오래 관찰하고 동경하며 흉내내며 세상을 복사하듯 배웠죠. 이를테면 저의 필체는 중학교 시절 담임선생님의 글씨체를 따라한 것이고 동경하던 가수의 창법은 숨소리까지 흉내냈습니다. 시니컬한 듯 애정이 잔뜩 섞인 농담은 대학 동기 언니에게서 배운 것이었죠. 다행히 좋은 선생들을 많이 만나 저는 좋은 것을 훨씬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봄이 어느새 지나갔구나. 길에 만발한 목수국을 보고 떠올린 생각이다. 한창 핀 꽃을 보며 봄의 퇴장을 깨달은 것은 스스로 뜻밖이었다. 걷기를 멈추고 꽃술을 들여다보는 일이 간만이었던 까닭이다. 매일 여러 번씩 하던 일이 낯설어서 한두 절기쯤 지났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린다. 날이 더워지니 바깥 활동이 어려운 탓도 있단다. 여름 꽃들에게 한두 핑계 덧붙여 미안함을 표하며 카메라를 켠다. 손톱보다 작은 꽃마리를 보며 숨마저 아껴 내쉬던 봄을 지나 큰 산에 짙고 넓은 초록에 잠기면 그것이 행복이 되는 여름이 왔다. 계절은 흐르고 있다. 영원히 만개한 행복이길 바랐던 것은 나를 지나갔더라도 나는 여전히 이 길 위에서 다음 계절이 걷는 새로운 색에 감탄하고 있다. 계절이다. 자연이다. 스스로 그러한 것. 삶이다.

조선 블루스의 노래와 연주로 다사다난 전해드렸는데요. 인생의 무상을 노래한 단가 사철가를 재해석한 곡이었어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김수 작가의 에세이 삶을 노래하듯이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는데요. 작가는 내가 가진 취향과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까지도 실은 내가 동경했던 사람들에게서 고스란히 배워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누군가를 바라보고 닮아가는 일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선을 연결해서 내 삶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한 작가는 만발한 목수국을 보며 성큼 다가온 여름을 알아차리고 지나간 봄에 미안함을 전하면서도 새로운 계절의 짙은 초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영원한 봄을 바랐던 마음도 새로 찾아온 색에 감탄할 줄 아는 여유도 삶을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태도인 것 같아요. 시선이 닿는 곳마다 기분 좋은 온도가 머물기를, 그리고 흘러가는 나의 계절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김수 작가의 에세이, 삶을 노래하듯이 함께 해봤어요. 윤동주의 시를 창작그룹 원이 노래하고 연주한 곡 별 헤는 밤 전해드려요.

창작 그룹 원의 노래와 연주로 별 헤는 밤 듣고 오셨습니다. 유은선 작곡의 동경이라는 곡 전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곡가는 이 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썼어요. 세월의 길목에서 스산함을 느낄 때면 밤하늘을 본다. 마음속엔 아련한 동경이 싹트고 그곳에는 결코 시들지 않고 밤마다 만개하는 별꽃이 있다. 오늘 밤 또다시 피어나는 동경의 마음은 그 별꽃의 영롱함을 닮아가며 애잔한 노래를 만든다. 작곡가의 말을 떠올리면서 감상해 보시죠. 한충은 왜 여러분의 연주로 동경 전해드립니다.

한충은 왜 여러분의 연주로 동경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마지막 곡은 음악공장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

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0: 내 단지 화선 행전 단가르고 거두노비 허리 춤을
1: 딸딸딸 걸어
0: 자기비 떡 부처물로 내 백로격으로
1: 징검징검
0: 징검거리고 들어가 숨이 답답어요
1: 발짝 뛰다 죽겠네
0: 던져놓고 보니 이건 아니라고 봐
1: 진경이

2부 첫 곡으로 광잠에 납신다 듣고 오셨어요. 이날치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일요일 2부에는 한 장의 음반 만날 수 있죠.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 오늘도 숨 1집 앨범 공간에서 숨 쉬다 만나볼게요. 이어지는 곡은 팔자걸음 선비인데요. 타령 장단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빨라지는 선비의 걸음을 음악으로 느껴보시죠. 해금 그루브의 연주로 전해드려요.

해금 그루브의 연주로 팔자걸음 선비 전해드렸어요. 팔자걸음을 걸으면서 가는 선비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네요. 이 선비들의 문집을 읽다 보면 자연 속을 한가롭게 거닐다가 그 자리에서 스르르 낮잠에 빠져드는 풍경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같은 잠인데도 그 시절의 낮잠은 밤에 자는 잠과는 그 결이 조금 달랐던 모양이에요. 밤잠이 하루의 피로를 푸는 관습적인 시간이었다면 낮잠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하나의 멋, 바로 풍류의 의미가 깊었으니까요. 그래서 선비들은 낮잠을 그냥 잔다고 하지 않고요. 즐긴다고 표현했죠. 눈을 감는 그 잠깐의 순간이야말로 세상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그 어떤 것에도 거리낌이 없는 자유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낮잠을 청하는 장소도 중요했는데요. 사방이 탁 트인 시원한 정자 위나 또 바람이 솔솔 통하는 호젓한 나무 그늘 아래가 그야말로 제격이었던 거예요. 낮잠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풍류가 깃들어 있었던 셈인데 바쁘게 돌아가는 요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선비들이 말했던 풍류의 세계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주말 오후 잠깐 즐기는 낮잠이 지친 마음에 얼마나 좋은 활력이 되고 숨통을 열어주는지 그 개운한 기분만큼은 지금의 우리도 충분히 알지 않을까요? 오늘 남은 주말 오후는요, 잠시 여유를 즐기는 풍류의 시간으로 채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전병훈의 소리로 금강산 타령 전해드릴게요.

일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숨 1집 앨범 공간에서 숨쉬다 전해드리죠. 어제 우리는 숨의 데뷔 앨범 전반부에 실린 곡들을 함께 들으면서 이들이 왜 창작 국악계 신선한 흐름으로 주목받았는지 확인했는데요. 지난 2007년에 결성된 숨은

대중성만을 좇는 뻔한 퓨전 국악 대신 오직 두세 개의 악기만으로 맑고 투명한 음향을 지어내는 팀입니다. 덕분에 이들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독창적인 실험성이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나머지 네 곡을 하나씩 깊이 있게 음미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장을 열어줄 곡은 끌림입니다. 가야금의 서정민, 피리와 생황의 박지하, 이 두 연주자는 이 곡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간과 사람, 사람과 사람, 혹은 악기와 악기, 소리와 소리 사이에서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미묘한 이끌림을 선율로 포착해낸 것인데요. 25현 가야금의 촘촘한 가락 위로, 박지하의 피리와 함께 맑고 낭낭한 타악기인 양금의 음색이 서서히 얹어집니다. 악기들이 서로를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밀어내면서 만들어내는 그 팽팽하고도 아름다운 긴장감을 느껴보실까요? 숨의 연주로 끌림 전해드리죠.

소리와 소리 사이에 미묘한 파동을 그려낸 숨 작곡의 끌림 듣고 왔는데요. 서정민의 25현 가야금, 박지하의 피리와 양금 연주였어요. 이어서 만나볼 두 번째 곡은 제목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 플레이 로직입니다. 예술은 결국 놀이와 논리의 교차점이다라는 핀란드의 소설가 레나 크론의 문장에서 출발한 곡인데요. 실제로 이 곡은 두 연주자가 악기를 잡고 장난치듯 이런저런 소리를 내며 놀이처럼 시작한 가락이 하나의 작품으로 발전됐다고 해요. 특히 전통 정악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가야금인 법금, 또 본연의 깊은 음색과 생황에 독특한 연주 기법인 텅깅의 매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텅깅은

관악기를 연주할 때 혀로 바람을 조절해서 음을 똑똑 끊어주는 주법이죠. 미리 약속된 음악적 뼈대만 정해둔 채 그 위에서 두 연주자가 철저하게 즉흥 연주로 받아치며 곡을 이끌어가는데요. 반복되는 정교한 리듬 패턴을 듣고 있으면 국악이라기보다 서양 현대 음악가들의 실험적인 사운드가 연상되기도 해요. 그 안에서 펼쳐지는 놀이와 논리의 영리한 교차를 감상해 보시죠. 숨의 연주로 플레이 로직 전해드립니다.

법금과 생황이 주고받는 치밀한 음악적 유희, 플레이, 로직 듣고 오셨는데요. 서정민의 풍류가야금인 법금, 그리고 박지하의 생황 연주였어요. 세 번째로 감상하실 곡은 무려 11분이 넘는 긴 호흡의 아까시 나무입니다. 이 곡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도시개발 때문에 나무가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꿀벌들의 안식처가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인간의 편리를 위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잃어버리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시선을 담고 있죠. 생황의 신비로운 울림 위에 25현 가야금의 서정적인 가락이 어우러지는데요. 날선 사회 고발적 메시지를 앞세우기보다 오히려 마음을 나직하게 파고드는 명상적인 선율로 위로합니다. 전통의 결 위에 현대적 감성을 얹은 깊은 울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리 주변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긴 호흡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숨의 연주로 아까시 나무 전해드려요.

사라져가는 것들을 향한 나직한 애도와 명상이 담긴 곡 아가씨 나무 듣고 오셨는데요. 서정민의 25현 가야금, 박지하의 피리와 생황 연주였습니다. 이제 오늘 한 장의 음반, 이틀간 이어온 숨 1집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곡은 거울자 둘입니다. 사회학 개념 중에 거울자 이론이라는 말이 있대요. 인간은 홀로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다는 뜻인데요. 어제 들으셨던 스튜디오 버전이 내면을 향한 깊은 탐색이었다면 오늘 들으실 곡은 무대 위에서 관객의 시선과 마주했던 2010년 7월 예술의 전당 콘서트 실황 연주입니다. 특히 이번 라이브 버전에는 특별한 악기가 하나 더 합류합니다. 두 개의 북을 한 쌍으로 다루며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정교한 리듬을 쪼개는 인도의 전통 타악기, 바로 타블라인데요. 25현 가야금과 생황의 단단한 호흡 위로 구성모의 타블라 연주가 더해지면서 실황 무대 특유의 생동감과 깊은 선율을 만들어내죠. 숨의 음악이 가진 본연의 기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이 생생한 라이브 선율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듣겠습니다. 숨의 연주로 거울자 둘 전해드릴게요.

춤의 작곡과 연주로 거울자 둘 감상하고 오셨어요. 이틀에 걸쳐서 음반 한 장을 깊숙이 들여다본 한 장의 음반. 오늘은 듀오 숨의 일집 공간에서 숨쉬다의 후반부 곡들과 함께 해봤어요. 그저 우리가 성장한 음악과 삶의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들을 솔직하게 만들고 싶었다던 이들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은 채 소리 본연의 아름다움에 집중한 태도가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죠. 화려한 포장 대신 숨쉴 공간을 가득 메우는 이 음악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 숨쉴만 하다 이런 시원한 기분을 안겨드렸기를 바라봅니다. 하나의 음반에 담긴 곡들의 숨결을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이틀 동안 한국음악 듀오 숨의 데뷔 음반 공간에서 숨쉬다 함께했습니다.

오늘이 6월 14일. 음력으로는 4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사실 요즘 우리에게 음력이라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날짜를 확인하려면 스마트폰 화면만 켜면 되는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옛사람들에게 음력의 마지막 날은 달빛이 가장 어두워지는 날. 그래서 밤하늘의 별들이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날이었다고 하죠. 내 눈앞의 세상이 너무 바쁘고 밝아서 어쩌면 우리는 삶의 중요한 체움과 비움의 주기를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오늘만큼은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셔도 좋겠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일희입니다. 요즘 대세 개그맨 중 한 사람이 김원훈 씨죠. 지난 2015년 개그맨 공채 30기로 데뷔한 김원훈 씨는 요즘 대세라는 애칭답게 예능, 연기, MC 등을 섭렵하며 공중파 OTT 땡튜브까지 종횡무진 누비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에게도 10년의 무명 생활이 있었습니다. 공중파 공채로 데뷔했지만 자신을 가르켜 철저히 애매한 존재라고 표현했는데요. 보통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에선 잘생긴 역할, 뚱뚱한 역할로 분류되지만 자신은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애매한 평범한 얼굴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지상파에서 코미디의 인기가 저물어다 가던 시기에 동기들이 흩어지고 통장까지 가벼워졌습니다. 그 시절 김원훈 씨에게 힘이 된 것은 동료들이 함께 해보자고 건넨 손이었는데요. 그렇게 동료들과 의기투합해서 만든 콘텐츠에서 그의 애매한 포지션이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평범한 듯 잘생긴 듯한 얼굴과 엉뚱한 행동과 말이 호응을 받으면서 소위 대박이 난 건데요. 평범하고 애매한 매력도 언젠가는 빛을 보는 것 같죠? 지박 추다해의 몽금포 타령 듣고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지박 추다해의 몽금포 타령 듣고 왔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엔스테이지 시간에는 고보석 거문고 연주자와 만납니다. 고보석 거문고 연주자와 얘기 나누고 멋진 라이브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지역 명소를 소개해드리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인데요. 성분화 여행작가와 강릉 단오제로 떠나보겠습니다. 가끔 이 시간에 학창시절이 그립다라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저도 가끔 학창시절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학창시절 생각하면 좋은 기억도 있지만요. 가끔은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도 있잖아요. 저는요 별거 아닌데 제가 정말 초등학교 때 너무 인기가 없는 정말 그냥 전교에서 머리 길고 판소리하는 평범한 여자아이였거든요. 뭐 숫기도 없고 부끄럼도 많고 집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끼가 많은 아이였는데 학교만 가면 그렇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빼빼로 데이 날을 빼빼로를 너무 받고 싶어서 옆에 앉은 남학생한테 야 너 내가 빼빼로 줄 테니까 나한테도 빼빼로 줄래?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빼빼로를 교환했습니다.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집에 오면요 제 동생은 항상 냉장고에 그냥 빼빼로가 너무 가득 넘쳐서 막 너무 쌓여있는 게 그냥 그게 그렇게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 오늘은 꼭 학교에서 빼빼로를 받아서 나도 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 정말 부끄러웠던 기억, 지우고 싶었던 기억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의 학창시절 흑역사 다 있으시죠? 무엇인지 문자 보내주세요.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신상민 청년농부가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기정떡, 우리쌀 별미떡, 아침에도 하나를 출출할 때도 하나를 새콤달콤하게 톡 터지는 김밥어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우리집 냄새 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난리꽃에 꽃밥을 지어라 듣고 오겠습니다.

난리꽃에 꽃밥을 지어라 듣고 왔습니다. 7416님께서 에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창시절 흑역사요. 고등학교 때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책보다 잠들어버린 적 있어요. 5교시 생물시간이었는데 뒤늦게 교실 들어갔더니 생물쌤이 왜 이제 오냐? 라고 묻길래 도서관에서 깜빡 잠들었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단 맞을 줄 알고 잔뜩 걱정했거든요. 이것도 나름 흑역사랍니다. 약간 범생이셨나? 흑역사 친구 너무 얌전한데 그쵸. 진짜 혼날 줄 알았는데 딱 들어갔는데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야단 맞을 줄 알고 잔뜩 긴장했었을 것 같은 그 표정이 상상이 갑니다. 예술의 전당포님도 초등학교 때 이어달리기 하다가 체육복 바지가 벗겨져서 울면서 집에 갔어요. 어머 진짜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진짜 이런 기억도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몇 개 생각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또 초등학교 기억이니까요. 이제는 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진짜 그땐 참 지금의 말로 이불킥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 번 할 기억이죠. 추억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에도 참 운동회 같은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재밌는 추억들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술의 전당포님께 떡갈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요 샵 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잠시 후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 엔스테이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요 고보석 거문고 연주자를 만납니다. 고보석 거문고 연주자와 음악 이야기, 사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7416님의 신청곡 억스의 쇠타령 듣고 엔스테이지로 이어집니다.

0: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엔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고보석 거문고 연주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름다운 연주자분이 나오셨습니다. 스튜디오가 정말 환해졌는데. 아이고. 먼저 국악방송 청취자분들에게 인사와 함께 소개해 주실까요?
1: 예, 안녕하세요. 광주에선 처음 인사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는 고보석입니다.
0: 진짜 이름이 어떻게 보석이에요? 얼굴에 딱 맞는.
1: 아니 사실 어렸을 때는
0: 네. 아 어떻게 하면 받았죠?
1: 네, 내 이름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오.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사실 네. 이름 바꾸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0: 맞아요.
1: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0: 결국에는
1: 예, 이렇게 그냥 갖고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0: 맞아, 그때 당시에는 사유가 진짜 정말 뭔가가 있어야 바꿀 수 있잖아요.
1: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유가 아니면은 그냥 싫어요 이거 아니면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름이 싫다기보다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 근데 무대 예술인으로서 되게 딱 머리에 박힐 만한 이름이잖아요.
1: 예.
0: 잊혀지진 않을 것 같아요.
1: 예, 맞아요.
0: 아니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거문고 수석이십니다.
1: 예.
0: 국립국악원 일단은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어떤 곳인지 자랑 좀 해주시고 또 언제 또 들어가셨는지도 궁금합니다.
1: 예, 국립국악원은 신라 음성서부터 내려온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서 우리 음악을 지켜온 기관입니다. 어려울 때도 나라가 어려울 때도 그리고 나라가 부강할 때도 늘 끊임없이 한 자리에서 묵묵하게 지켜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정악단에 있습니다. 정악단은 궁중음악을 이제 그 연주하고 네. 또 이제 전승받고 또 보존해서 이제 다음 세대에 이제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0: 네.
1: 이곳에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주로 연주하고 있는 영산회상이나 가곡 이런 것들도 연주하고요. 복원하는 음악들도 있어요. 고악보의 복원 작업도 하고 요즘은 AI가 네. 핫하잖아요. AI와 네. 함께 또 악보를 복원해서 연주하기도 하고 음악극을 하기도 합니다.
0: 너무 멋진 설명을 해주셨어요. 나라가 기쁘고 슬플 때 우리 음악을 함께해온 기관이다.
1: 네.
0: 맞죠?
1: 예, 맞습니다.
0: 좋습니다. 20년 넘게 국립국악원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1: 네.
0: 더 경력이 많은 분들도 계시죠?
1: 그럼요. 저희가 현재는 정년 퇴직이 이제 만 60세인데
0: 네.
1: 저랑 이제 함께 방을 쓰셨던 선생님께서 19살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오셔서 딱 그 정년을 찍고 가셔서 40년을
0: 우와.
1: 채우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선생님께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국악원에 재직하시면서 옛 선생님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0: 네.
1: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그 방송에서의 이야기나 아니면 국악개론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닌
0: 네, 역사 이야기가 아닌
1: 네, 그게 아닌
0: 살아 움직이는
1: 네, 실제로의 이야기를
0: 전설적인 이야기를
1: 네, 전설들을 많이 들으면서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음악적인 것도 많이 배웠고요.
0: 네.
1: 사실은 제가 국악원 입단하기 전에 이제 학교 선생님께도 배우고 이제 제 개인으로 모시는 스승님께도 음악을 많이 배웠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음악하시는 분들께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이게 다른 기관이 아니라 우리 음악을 이어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특히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고
1: 예.
0: 쭉쭉 이어져 오는 이야기들을 나눈다라는 게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근데
1: 네,
0: 40년 넘게 계신 분들과 함께 예. 일하고 소통했다라는 게 더 큰 학습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보통 사실은 이제 되게 전설적인 되게 그 음악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도 너무 유익하고 재밌지만 이제 그 뒤의 이야기
0: 맞아요.
1: 이제 무대에 아슬아슬했던 이야기
0: 네.
1: 네,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0: 네.
1: 이야기
0: 그런 거 방송에서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1: 네, 비방용인데 훨씬 재밌습니다.
0: 아니 그런데 국립국악원 정악단에 들어가면 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때요?
1: 사실 어려운 이유가 기회가 많지 않은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0: 네.
1: 봤을 때는 매년 시험

0: 사람이 있지 않고 어쨌든 결원이 생기고 또 이제 그때에 뭐 나라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 맞아야 네. 시험이 열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일단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어렵고 또 사람을 뽑는 일이 시험이다 보니까 네. 뭐 저희가 많이 했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대회 오디션 같은 거랑은 조금 네. 더 그것보다는 좀 더 심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이해가 얼만큼 있는지 네. 태도는 어떠한지 네. 또 이 기관에 대한 또 관심은 얼마나 있었는지를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와,
1: 그렇지만 실력도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일단 실력은 기본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 실력에 더한 그런 네.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 특히나 정악단이면은 정말 철칙 잘 지켜야 되잖아요.
0: 맞아요. 또 이제 그 암묵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맞아요. 규칙들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적응 이제 이거는 입단에서의 이야기이고 뭐 들어올 때는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 이제 저희가 혹시 시험을 보거나 하면은 네. 많이 저희의 공연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낀 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오, 그것도 팁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정화 공연을 많이 봐라.
0: 네.
1: 일단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0: 예,
1: 그렇죠?
0: 맞아요.
1: 사실 정악이라는 음악이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아니잖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궁중음악. 우리 또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음악인데 정악단에서 그러면 이 음악들을 연주해주고 계신 거예요?
0: 네, 예, 맞습니다. 저희는 국립국악원에서도 연주하지만요. 요즘은 경복궁, 네. 창덕궁 이런 뭐 궁에서도 많이 연주를 하고요. 네. 또 세종조 회례연이라 그래서 경복궁에서 네. 굉장히 큰 그러니까 그 회례연을 그대로 행사. 재현하는 네. 행사를 자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저께까지 네. 대표 공연을 했습니다. 종묘와 사직이라 우와. 그래서 대규모의 연주를 저희는 주로 네. 이제 맡아서 하니까 네. 그 종묘 제례악과 사직 제례악 이렇게
1: 와, 그러면 의상도 네. 왜 요즘에는 또 한복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근데 정말 궁중음악 이런 재래음악 이런 거면은 또 의상도 정말 옛 의상이겠어요?
0: 예, 저희가 복식을 완전히 그대로 재현을 해서 입는 의상도 있고요. 네. 사실은 당의라든지 네. 홍주의라든지 이런 옷은 옛날에 악사가 입었다기보다는 네. 이제 그 이미지로 저희가 좀 가지고 온 옷인데요. 좀 더 궁중의 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사실은 첩지를 하고 당의를 입는 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잖아요.
1: 그렇죠. 네.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네요.
0: 악사가 그 옷을 네. 함부로 사실은 입을 수 없었는데 예, 지금 그 옷을 입는 이유는 그 예전에
1: 그 무드를.
0: 그런 고귀한 이미지를 저희가 좀 차용하고자 좀 가져와서 입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항상 공연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평상시에 입지 못할 한복들을 입고 계시니까 예. 당연히 그래. 아, 궁중음악을 하는 정악단 여러분들은 저런 의상에 익숙하시겠다. 그런 생각만 했거든요.
0: 예.
1: 그렇군요.
0: 사실은 한번 그대로 고증한 옷을 입고 한 적도 있었는데요. 예. 이렇게 꽃띠를 이마에 두르고 이렇게 옷에 이렇게 띠를 두르고 했었는데요. 워낙에 당의에 첩지를 두르고 한 시간은 저희에게는 좀 익숙하다 보니까
1: 네.
0: 예, 그 옷이 좀 더 난 것 같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1: 그렇군요. 일단은 희귀하잖아요. 그죠?
0: 네.
1: 그렇게 들어간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고부성 연주자를요. 동영상 사이트에 검색하면 한복을 곱게 입고 연주를 연주하고 있는 영상이 나옵니다. 공연들 영상 좀 소개해 주세요.
0: 아, 2024년 세종대왕의 목소리 검은고 정악 표정만방 지곡이라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거는 국악인 프로젝트라고 국립국악원에서 제작한 네네. 영상입니다.
1: 네.
0: 표정만방 지곡은 사실 현악이 없는 관악기로만 현재 연주되는 악곡이에요.
1: 네.
0: 근데 여기에 검은고를 입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이 곡을 굉장히 듣기 네.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고악보를 보다 보면은 그 나와 있는 곡이 있고 나와 있지 않은 곡이

0: 있는데 네. 사실은 저의 약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건데 네. 만든 정당성을 주장하는 건데 이 곡을 검고로 연주하지 말아라 라는 문구는 없더라고요. 없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곡을 검고로도 연주하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네. 가장 힘든 점은 뭐였냐면은 관악곡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지 못했던 막상 연주를 하려다 보니까 아, 이 세계에서의 룰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네, 정박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악기 연주자의 시선에서는
1: 호흡으로 가서 그런가요? 네.
0: 우리는 네. 요게 떨어지는데
1: 맞아요.
0: 네, 이게 요 하나 둘 셋이 딴 짠 이거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여긴 약간 이렇게 하면 넘어가고 이렇게 약간 윙크하면 넘어가고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음악에.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데까지가 좀 오래 걸렸어요.
1: 그러니까 현악기는 약간 몸으로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0: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관악기 계산적으로 우리는 떨어져야 된다 해야 되는데 관악기는 호흡이 좀 더 남았으니까 더 한다. 왜? 안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럼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처음엔 그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었는데 적응하고 나니까 그것도 또 맛이더라고요.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관악기는 러프한 거에
0: 네,
1: 비해서
0: 굉장히 러프한.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악곡을 만들고 그러니까 검은고가 메인 선율도 하다가 여는 부분이라 그래서 피리가 쉬고 대금이랑 해금 소금이 연주하는 부분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래? 니네가 그러면 나도 좀 해볼래.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제 그동안 연주했던 규칙에서는 네. 많이 파격적으로 연주를 네. 했었습니다.
1: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곡이 궁금해지는데 네. 많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은고 정악 표정 만방지곡. 표정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셔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 라이브 연주 궁금합니다. 첫 곡으로 북천이 말딱커늘 이 곡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 곡은 음악 노래 연주를 하는 곡 아닙니까?
0: 예, 원래 기존에 있는 곡을 제가 몇 개 조합을 해서 네. 만든 곡인데요. 네. 사실은 이 곡을 만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1: 네, 알려주세요.
0: 사실 최근에 네. 히말라야라는 산에 갔다 왔거든요.
1: 히말라야? 네. 왜죠?
0: 사실은 기원제를 지내러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갔다 왔어요. 누구냐면은 일단 그 이 주최를 하신 제작사 대표님인 그 이준은 대표님 네. 그리고 그 이종원 선생님 네. 그 연예인 하시는 네. 그 배우 이종원 선생님 그다음에 권오중 선생님 네. 황보 선생님 네. 그리고 우리 구혜선 씨
1: 연예인 분들이 많으시네요.
0: 예 맞아요. 네. 그리고 황승원 씨 네. 좋은나래 씨 그리고 모델하는 정지호 씨
1: 네.
0: 그리고 저희를 이제 함께 이끌어주시는 오은선 산악 대장님과 함께 갔습니다. 예, 전문 산악인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희가 비가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늘 비가 웬만큼 왔을 때는 많이 그 우산 쓰고 다니지 않거든요. 저는 네. 그냥 그 우비 좀 맞다가 뭐 좀 급치면은 차 타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낭만적인 걸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막상 히말라야에서 요 곡을 연주할 때는
1: 네. 비가 많이 왔죠.
0: 어느 정도로 왔는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궁금해요. 그럼 연주 후에 들려주신다는 거죠?
0: 네.
1: 와 궁금합니다. 그럼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0: 예.
1: 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고부성 연주자님의 북천이 말딱커늘은요 조선시대 가사 가운데 하나로 맑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여유와 풍류를 듬뿍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아름다운 노랫말의 정취를요 검은고의 깊고 그윽한 울림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럼 고부석 검은고 연주자의 라이브로요 북천이 말딱커늘 어이 얼어자리 바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고보석 거문고 연주자의 라이브로 북천이 말타컨의 어이 얼어자리 듣고 왔습니다. 진짜 지금 아마 들으신 청취자분들은요, 이분이 거문고 연주자가 아니라 정가하시는 분인가?
1: 아유 부끄럽습니다.
0: 아니 20년 정도 국악원에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1: 아유 아니 사실은 옆에서 보고 듣고 네. 한 게 많이 컸어요.
0: 진짜요?
1: 네, 저희 다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네. 선생님들 거 다 보고 듣고 또 준비하시는 거 네. 같이 뭐 도와드리고 하면서 네. 많이 이제 했는데
0: 기동량으로
1: 예 네, 기동량으로 들었을 그리고 사실은 노래를 하는 거를 뒤늦게 좋아하게 되어서요. 현재 이동규 선생님께 그 국가무용유산 가곡
0: 예, 전수자로 갖고 계시는
1: 예, 하고 있습니다.
0: 아, 올해 전수자로요? 시작했어요.
1: 예, 전수자입니다.
0: 와, 여러분들. 시작했어요. 와. 아니, 사실은

0: 우리 옛 선생님들은 한 연주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다양한 악기를 다 하셨잖아요.
1: 네.
0: 진짜 뭐 고문고 연주자라고 해서 노래가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신데. 저는 사실 저도 악기를 열심히 한번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1: 예.
0: 또 타운도 배워보고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예. 또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1: 예.
0: 근데 또 악기 연주자 하시는 분이 노래까지 너무 아름답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저는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싶었는데 노래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진짜. 아니 조금 전에 저희 표정 만방지곡 얘기했잖아요.
1: 예.
0: 근데 보니까 오 진짜 작곡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세요. 연주도 하시면서 연구도 하시면서 교육도 하시고 정말 다재다능하게 하시는데 또 이 곡을 검은 고가락으로 새롭게 구성해서 무대에 올리셨잖아요.
1: 네.
0: 영상만 찍으신 게 아니라 무대에 올리셨어요.
1: 예, 사실은 독주회 때 전 곡을 이제 표정만방지곡 전바탕 그리고 함령지곡 이렇게 해서
0: 네.
1: 독주회 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올해 9월 정도에 음반으로 나올 계획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녹음을 했었는데요. 이참 저참 조금 게으름을 피운 탓에 이제서 네,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0: 9월에 나오나요?
1: 예.
0: 아 진짜 영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또 음악으로 음원으로 더 들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또 현재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1: 예, 올해 9월에 연주자 작곡가라는
0: 네.
1: 타이틀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함께 그 협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0: 아~
1: 여기서 이제 거문고 협주곡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0: 오, 거문고 협주곡이요.
1: 예.
0: 이게 보니까 현대적인 작품으로 조금 풀어서 해석하셨다고.
1: 네. 제목을 지금 여기서 말하면은 최초 공개인데요.
0: 최초 공개.
1: 예, 최초 공개. 사실은 거문고 협주곡 무현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0: 무현금.
1: 무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줄이 없는 거문고예요.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줄이 없는 거문고.
0: 네.
1: 그러니까 줄이 없는 거문고를 연주하더라도
0: 네.
1: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네, 또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또 지음이고 지우이기도 하고요.
0: 네. 좋은 말 많이 해주셨어요.
1: 예,
0: 그래서 무현금이군요.
1: 예. 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 연주를 한다는 것은 생활이고 사람의 마음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내가 좀 더 기술적으로 좀 잘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음악가는 좋은 사람인 거고 또 그것에서 모든 것은 출발한다는
0: 예.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1: 아유 아닙니다.
0: 그러니까 말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지와 네. 같은 사이의 연주를
1: 예.
0: 들려주실 것 같은데 아니 저희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다가요 제가 갑자기 네. 생각이 났는데 아까 저희 연주 전에
1: 네.
0: 비하인드 들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비가 온 건지 안 온 네. 건지
1: 자 히말라야에 저도 이제 난생 처음 올라가게 됐는데요.
0: 네.
1: 준비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너무 임박하게 사실은 그게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면 더 힘들겠다 싶어서 그냥 장비만 챙겨서 갔어요.
0: 네.
1: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잘 걷지 않습니다.
0: 그런 분 히말라야를요?
1: 네, 저는 주로 앉아서 거문고를 타고 네. 오래 앉아있는 것이 미덕인
0: 네.
1: 네, 직업이기 때문에 잘 걷지 않는데
0: 네.
1: 히말라야에서는 14시간을
0: 근데 거문고를 들고 히말라야를 타신 거예요?
1: 사실 거문고를 들고 갔다가 또 그 셰파분께서 들어주시기도 네. 하고 또 말이 함께 갔어요. 말하고
0: 네,
1: 소가
0: 네, 네. 짐을
1: 함께
0: 들어줄
1: 예, 짐을 들어주는
0: 있는.
1: 그래서 들어줄 때 좀 당근도 많이 챙겨주고 고맙다고 네 제가 먹으려고 챙겨간 과자도 대신 양보하고
0: 그렇군요.
1: 네.
0: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동물에게 의지하면 네.

0: 해서 함께 도와가면서
1: 히말라야를 등반하셨군요.
0: 예, 갔는데 제가 예상치도 못했던 고산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2: 네,
0: 고산병.
2: 맞아요.
0: 이게 말로만 들었고 어떻다더라, 뭐 숨이 차고 어지럽다더라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좀 잘 참거든요.
2: 네.
0: 그래서 아이 뭐 까짓거 참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1: 그럼요. 사람은 네. 뇌에 압력을 받는 건데요.
0: 그렇죠. 일단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저리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숨이 제가 약간 짧은 편인데 더 짧아져가지고 여기서부터 네.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네. 100m 달리기 한 사람처럼 막
1: 약을 드시진 않으셨어요?
0: 먹었지요.
1: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0: 그래서 먹었는데 하나 더 먹을까? 이거 더 먹으면 괜찮을까? 하다가 예, 뭐 조금씩 부셔서 먹고 그랬는데요. 비를 만나게 됐는데
2: 네.
0: 한국에서 맞던 비랑은 좀 많이 달랐어요.
1: 어떤가요? 히말라야에서 맞는 비.
0: 너무 쨍쨍한 날씨에 저희가 네.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준비를 하라 그래서 군장처럼 메고 네. 갔는데 부슬부슬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정도는 뭐 맞을 수 있지. 되게 낭만적이야. 그랬는데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더니 홈빵 폭우가 네. 쏟아지더니 낙뢰가 치더니
1: 진짜 봄, 여름, 가을, 네. 겨울과 인생이 다 담겨있네요. 네.
0: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게 비에 이제 갑자기 다 젖으니까 온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비에 젖으면 몸이 무거워지는구나를 처음 깨닫고 열심히 걸었는데 아, 저만큼 잘 걷지 못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2: 네.
0: 그래서 그 친구랑 둘이 낙오가 되어서 약간 조난처럼 둘이서 이렇게 뒤에 걷게 되었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2: 네.
0: 우박과 낙뢰는 함께 떨어지고 사람들과 연락은 되지 않고 좀 무섭고
1: 무섭죠.
0: 네, 옆에 보니까 약간 고생대 식물 같은 고사리 같은 거
2: 네.
0: 막 계속 보이고 아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흘르고
1: 그러니까 네. 히말라야를 동반하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러니까 인생에서 겪지 못하는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런 경험 못하잖아요.
0: 그렇죠. 일상에서는 제가 그렇게 낙오가 많이 되었구나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는 없는데 네. 일단은 시작점부터
1: 끝까지.
0: 아 제가 걸음이 이렇게 느린 사람이구나 체력이 많이 약한 사람이구나를 이렇게 점점점 함께 나랑 걷던 사람들이 앞서질러가면서
2: 네.
0: 조금 앞서지르고 100m 앞서지르고 산 하나가 멀리 보이면서 아 뒷사람 그러니까 그 앞서 나간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겸손해지는
1: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의 연주는 또 달라지던가요, 선생님?
0: 네, 그래서 일단은 되게 생각과 태도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되게 좀 저도 뒤를 돌아볼 줄 알고 또 함께 더불어 왜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구나 또 많이 깨닫고요. 그리고 저랑 함께 낙오되었던 친구가 사실 구혜선 씨인데
2: 네.
0: 그 혜선 씨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언제 뒤에서 걸어본
1: 그러네요.
0: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스틱과 네. 이 장비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1: 사실 네.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 산악인 한 명이고
0: 네.
1: 일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각양각색인 분들이 모여서 걷는데 사실 국악인들이 끈기가 그래도 있잖아요.
0: 그럼요.
1: 그렇게 자부했는데
0: 네.
1: 그런 경험을 하셨다니 색다른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탄생된 게 아까 북천이 막다커널의 노래에서 첫 번째
0: 네.
1: 곡으로 연주해 주셨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0: 네. 폭우가 쏟아지는
1: 네. 그래서 비가 빗소리가 들렸군요.
0: 예.
1: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라이브 곡 만나봤는데
0: 예.
1: 두 번째 곡 아 정말 제가 좋아합니다. 이 곡을 사랑합니다. 소개 좀 직접 해주세요.
0: 네, 출강 검은고 독주곡 출강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유명한 곡인데
2: 네.
0: 이 곡에서 가장 그 감상의 포인트는
2: 네.
0: 그 빠르고 역동적인
1: 그렇죠.
0: 네. 그 부분에 대해서
2: 네.
0: 좀 함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럼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음향 감독님께서 아, 이 곡을 진짜

실제로 만나다니 이러면서 기대를 막 해주시면서 준비해 주셨는데 저 또한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출강인데요. 출강은 정말 힘차고 웅장한 기운과 함께 거문고 특유의 깊이 있는 울림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인데요. 출강 말 그대로 물길을 따라 나아가는

0: 고부석 검은고 연주자의 연주로 검은고 독주곡 출강 듣고 왔습니다. 귀한 연주 들려주신 고부석 연주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짜 검은고 한 대만으로 이렇게 다양한 색깔과 깊은 울림을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정확히 단아한 아름다움부터 힘차고 역동적인 현대 검은고 음악까지 다양한 폭넓은 매력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1: 아유, 시간이 벌써 시간 이렇게 됐군요. 네,
0: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 준비하셨죠?
1: 예.
0: 네, 바로 물론입니다. 내주시죠.
1: 자, 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악기는 우리나라 전통 현악기 중 하나인데요. 여섯 줄을 가진 악기입니다. 술대로 줄을 뜯거나 쳐서 연주하며 깊고 묵직한 소리가 특징인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1번 가야금. 네. 2번 검은고. 정답을 아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네. 정답을 맞힌 분께는 선물을 드립니다.
0: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술대로 줄을 뜯거나 쳐서 연주하는 악기죠. 1번 가야금, 2번 검은고입니다.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N스테이지에는 고부석 검은고 연주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음악,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부석 연주자 보내드리면서요. 고부석의 여러분의

창일의 주말엔 라디오 2부 센티멘탈 로그의 축제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엔스테이지 시간 듣고 많은 분들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7032님께서 정답 2번 검은고 장중한 소리가 좋습니다 주셨고 0632님께서도 정답 검은고 귀한 악기를 들고 그 험한 산을 오르셨다니 용기가 대단하세요.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응원합니다 해주셨고 9249님께서도 국립국악원 가끔씩 들어봤는데 자세히는 몰라서 귀 쫑긋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는 검색해서 보고 있어요 해주셨습니다. 5420님께서도 황일희님 안녕하세요. 주말엔 라디오 일요일날 기쁘게 함께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와 진짜 정말 저도 국립국악원의 정악단 저도 사실 정악이랑은 그렇게 가깝지가 못해서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정말 알면 알수록 멋있고 고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420님께서 흑역사 이야기도 나눠주셨는데 학창시절 흑역사 저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학교 안 빠지고 개근상 타고 조용히 학교만 다녔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생각나네요. 항상 추억을 소환시켜 주시는 행복한 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이야기 나누니까요 계속해서 학창시절 흑역사 생각나죠? 생각나다 보면은 또 귀엽고 부끄럽지만 또 웃음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함께 웃어 넘겨보겠습니다. 5420님께 떡갈비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되신 분은요 샵 0301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 7분입니다. 여러분 영화 군체 보셨을까요? 연상호 감독의 좀비 영화 군체가요. 어제 누적 관객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영화 군체는요 도심의 대형 쇼핑몰에서 대규모 좀비 감염 사태가 일어나며 인간과 좀비가 혈투를 벌이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재밌다고 호평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극장 가서 관람했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좀비가 나올 때마다 막 내적 고함을 으악 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절에 딱 어울릴 것 같아요. 많이 가서 관람해주세요. 장르물의 탄탄한 수요층과 연상호 감독에 대한 신뢰 그리고 K-좀비물을 향한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인 것 같은데 혹시 청취자분들 중 군체 보신 분들 계시면요. 어떠셨는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후기도 참 궁금합니다.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 있어요. 샵 0301로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국의 매력적인 명소를 여행 작가와 함께 둘러보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닥 소리에 나는 좀비 듣고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0: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로컬 100에 선정된 지역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멋진 여행지로 안내해 주실 분 오셨습니다. 성보나 여행작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학창시절 흑역사 듣고 싶습니다. 갑자기
1: 새벽에 길거리에서 발견됐던 거?
0: 아, 저희 무슨 때는, 말이죠?
1: 저희 때는 사실 이렇게 음주 문화가 네. 지금처럼 이제 위험하진 않고 네. 뭔가 이렇게 뭐랄까 지켜보는 문화였던 것 같아요.
0: 대학생 때 시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술 좀 늦어지면 어차피 첫 차가 한 4시쯤 네. 그때 택시 할증도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할증된 택시로 낼 수 없다. 우리가 네. 첫 차를 타자. 그래가지고 네. 이제 밤을 새워서 먹다 보면 쓰러져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많이 주어짐을 당했던 20대 초반의 역사랄까? 그리고 그때 놀았던 친구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말 안 해요.
0: 쓰러져 있는 작가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도?
1: 근데 지금은 큰일 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0: 아, 그럼요. 네네. 따라하셔도 안 돼요.
1: 네네, 그럼요.
0: 자, 이번 주 뭐 하고 지냈는지요?
1: 내일부터 딱 5월 시작이거든요. 음력 5월 이제 스타트라서. 네. 그래서 저는 어제 좀 미리 오뉴얼 맞이 몸보신을 좀 하고 왔습니다.
0: 아무렴요. 이유가 많잖아요.
1: 아, 그럼요.
0: 오뉴얼 맞이 몸보신 처음 들어봤습니다.
1: 아니, 사실 앱 속담을 보면 네. 오뉴얼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0: 뭐. 그죠. 오뉴얼에 감기도 안 걸린다.
1: 그죠. 개도 뭐. 네. 감기 안 걸린다. 뭐 또 네. 처녀가 하늘 품으면 오뉴얼에도 아, 서리가 맞아요. 내린다. 뭐 그래가지고 되게 안 좋은 이제 좀 그러네요. 부정적인 속담이 많은데 사실 저는 오뉴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오뉴얼이 음력으로 딱 이맘때 되게 맛있는 바다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0: 맛이 없는 바다도 있을까요? 작가님에게?
1: 아니요. 저는 시기별로 이렇게 딱 먹는 그쵸, 게 있거든요.
0: 그쵸. 제철.
1: 그렇죠. 오뉴얼 지금 가면 딱 맛있는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 네. 전남 신안 앞바다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제철 맞은 맛있는

0: 이렇게 우리 생선 식구들이 생선 친구들이
1: 식구들이요? 이제 식구가 된
0: 친구들이
1: 거예요?
0: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밴댕입니다. 그래서 밴댕이 어제 먹고 왔습니다.
1: 밴댕이 소갈딱지요?
0: 거봐,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속담에 속으면 안 돼요. 선입견이 생겨요. 속담이 안 맞을 때가 많거든요. 밴댕이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할지 몰라요. 그쵸, 내 소갈딱지 작은 거 너 보태줬냐? 내가 속이 좁은 거 너희들이 확인해 봤냐? 라고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1: 그만큼 근데, 작은가요, 진짜? 밴댕이 네, 밴댕이가,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0: 밴댕이가 왜 그러냐면 그 내장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생선이 내장이 적으면 어쩌겠어요? 살이 더 많겠죠. 그쵸. 내장이 적으면 비린내도 안 나요. 그러니까 더 맛나거든요. 기름지고. 근데 먹는 입장에서는 정말 밴댕이 속이 작은 게 정말 다행인데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면 나쁜 네, 말 쓰이니까.
1: 맞아요.
0: 그러니까 지금부터 쓰시지만 밴댕이 한번 드시면 그 속담 절대 말하지 않으실
1: 쏙 겁니다. 쏙 들어가겠군요.
0: 쏙 들어갑니다. 네. 지금 그래서 밴댕이가 온열에 제일 많이 잡히는 곳이 전남 신안에 가면 증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증도가 열륙이 돼 있어서 요즘은 자동차로 갈 수 있고 거기 가면 설레미 마을이 라는 곳이 있어요.
1: 설레미.
0: 네, 거기가 네. 이제 직판장 겸 음식점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데 지금 이철에 가면 이제 밴댕이 제철 해가지고 밴댕이 시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 밴댕이 드셔보시면 좋은데 지금은 막 갓 잡은 밴댕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철이거든요. 그래서 회로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고
1: 회요?
0: 네, 밴댕이 오. 회가 가운데를 탁 자르면. 딱 두 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내장 제거하고 뼈 제거하면 한 마리에 두 점씩 나오는 회를 이렇게 예쁘게 말아가지고 주세요. 근데 이 밴댕이 회가 깻잎 한 잔 일단 올리고 거기에 참기름하고 깨만 넣은 맛된장 그거 한 점 딱 올리고 거기에 지금 햇 마늘종이 나올 때거든요. 네. 그래서 햇 마늘종을 한 점 딱 얹어서 싹 먹으면 정말 기름지고 고소하고 비린내 하나도 안 나서 생선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비린내 때문에. 네. 그런 분들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생선입니다.
1: 밴댕이 회에 뭐라고 했죠? 햇 마늘종?
0: 네.
1: 햇 마늘종 쏙 쓱 넣어서 먹으면
0: 그 꼭 맛된장 같은 참기름만 살짝 넣은 그 맛된장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되게 좋습니다.
1: 안 먹어봐도 먹은 것 같이 막 고소하네요.
0: 진짜 맛있어요. 이게 그 송어거든요. 원래 이름이. 근데 이게 동명이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베르트에 뭐 송어, 숭어 막 네. 나오잖아요. 그런 큰 애가 송어잡이 강원도에서 많이 하는데 남도에서는 이 밴댕이가 밴댕이를 송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식당 가면 송어회 뭐 계절 특성 네. 이렇게 남도 쪽에 바다에 가면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송어 빨간 살 송어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밴댕이가 송어다라고
1: 그렇군요.
0: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안 먹어봤는데 온유월 지나기 전에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럼요.
1: 지난번에 미더덕 회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0: 미더덕도 맛있는데
1: 밴댕이 회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네. 자 오늘 로컬배 강원도 강릉 단오제 준비하셨는데 단오날 얼마 안 남았어요.
0: 네. 이제 온유월 시작이니까 오늘 네. 1일 이제 시작이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이 단오날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애부터 3대 명절 하면 설, 추석, 단오였어요. 이제 네. 아무래도 농경사회고 어업을 맞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단오가 정말 유명한 명절인데 좀 현대사회 되면서 많이 잊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오를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단오제를 하고 있는 곳이 강원도 강릉입니다. 그래서 네. 이 강원도 이제 강릉 단오제는 사실 2005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뭐랄까 글로벌리한 전통 축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단오쯤 해서 단오제가 시작이 되는데 좀 일찍 시작하세요. 그래서 내일 부터 이제 개막을 해가지고 금요일 단오 지내고 그 다음 월요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 강릉에서 단오제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올해로 벌써 49회째거든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어서 볼거리도 많고 이제 내일 개막식 때 이제 스타트가 이제 산신제를 시작으로 해서 쭉 프로그램들이 일주일 동안 이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아니 우리 지난주에 거창 창포원 이야기하면서 창포물에 그 머리 감는 이야기했었잖아요.
0: 네,
1: 단오날에 창포 머리 감는다고.
0: 네.
1: 근데 단오제가 원래는 신에게 제를 올리는 게 메인이죠.
0: 그럼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농경, 밭을 일구거나 아니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게 주 업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해마다 이제 온유월은 농사 들녘에서는 농사가 스타트고 또 이제 바다에서는 고기잡이가 한참 이제 스타트하는 그 쯤이래요. 그래서 원래 단오절기 때쯤 하면 이제 영농 준비 마치고 어업 준비 마치고 산신님과 용왕님 이렇게 제의를 올리는 그게 단오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강원도 강릉이 사실 바다가 가깝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강릉 시내는 사실 내륙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대관령 산신님을 모시는 산신제가 이 강릉 단오제의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0: 그 강릉 단오제에서 오시는 분들은 산신님이시잖아요. 근데 네네. 그 산신님이 좀 다양하세요. 그래서 한 원래 넘버원 신은 국사 약간 좀 말이 이상 국사 성황신 분이 넘버원이세요. 네. 근데 이제 국사당이라고 성황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모신 신이시거든요. 산신님. 네. 근데 이제 그분이 탄생 설화가 이제 원래 모든 설화의 중심은 이렇게 뭐 이렇게 결혼 안 한 처녀가 네. 학을 만나거나 비둘기를 만나거나 이렇게 네. 뭐 꿈을 꾸거나 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아이가 큰 신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법량이 엄청 이렇게 촘촘하게 빡빡하시 공부 열심히 하신 법사님이 되시고 네. 그분이 이제 성황신이 되신 건데 그 국사 성황신과 네. 또 한 분은 김유신 장군님이신데요. 김유신 장군님이 이 강릉 일대에서 어렸을 때 네. 검술을 산신님한테 배우셨대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산신님한테 배우고 돌아가 이제 삼국 통일을 이루신 다음에 네.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다음에 네. 신이 되셨다. 그래서 아무렴요. 김유신 장군 신, 그럼요. 국사 성한신에게 산신제를 지내는 게 네. 강릉 단오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대막식 때 이제 그 산신제를 네. 올리는데요. 이게 사실 강릉에서 엄청 큰 행사이다 보니까 한 달 전부터 이 단오제 준비를 시작하세요. 네. 그래서 그 산신님께 올리는 그 술이 있는데 신주라는 이 빗길을 강릉 시민분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서 담그세요. 그래서 시민분들에게 쌀 한 움큼씩을 받아서 네. 그걸로 쌀로 술을 빚어서 신주를 빚는 것부터 단오제가 시작된다 생각하면 벌써 한 달 전부터 강릉 단오제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쌀 한 줌을 다 같이 품어서 빚는 술이라는 거잖아요.
0: 네, 그 술로 산신제를 올리는 게 단오제 이제 개막식 그때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1: 단오
0: 돼요.
1: 단오 준비를 진짜 정성 들여서 하는군요.
0: 그럼요. 이게 천년 동안 이어져 왔고 사실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땅에 있는 신에게 제를 네.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단군 신화 때부터 계속 네. 이어져 왔던 문화이다 보니까 강릉 분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행사라고 하시더라고요.
1: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약간 정갈한 마음으로 갖추면서 들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단오제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리는데요.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미리 살짝 알려주세요.
0: 네. 이제 개막식은 말씀드린 산신제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그다음에 단오날까지 그다음 단오 끝나고 그다음 월요일까지는 강릉 시내에 가시면 남대천이라는 천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천변에 특설 무대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공연 위주로 해서 단오제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짜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단오굿이라고 해가지고 네. 무희나 무녀분들이 춤과 음악으로 이제 하늘의 제를 올린 것처럼 그런 전통 공연들이 매일 펼쳐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낮과 밤에 공연이 펼쳐져 있고 네. 또 강릉에서 유명한 전통 예술 작품 중에 하나가 간노 가면극이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네. 탈춤 중에 대사 없이 몸짓과 음악으로만 이렇게 가면극을 하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관노 가면극도 이 남대천변의 특설 공원에서 특설 무대에서 계속 매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놓치면 안 되시는 게 17일 밤에 이제 단오 전날에 그 산신제로 저희가 성황신도 모셔왔고 김유신 장군신도 모셔왔잖아요. 네. 그분들을 좀 보기에 기쁘게 할 공연들을 하는 게 영신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관령에서 모셔온 분들 잘 대접해서 네. 다시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보시기에 흡족한 멋진 제를 17일 밤에 강릉 그 시내에서 올리십니다. 그다음에 제를 올린 다음에 그게 영신 행차라고 해서 거리 퍼레이드도 같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신제 보시고 영신 행차까지 같이 팔로우를 해보시면 아, 이 단오제가 이렇게 이분들에겐 소중한 유산이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보시면 약간 사실은 이제 신을 모시는 행사이다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냥 퍼레이드처럼 막 시끌벅적한 느낌은 아니지만 보시면 되게 우아하고 기품 있는 저희 전통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는 행사니까 그 행사는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놀자 이게 아니라 네. 신에게 올려드리는 행사가 그렇죠, 그렇죠. 주이다 보니까는 네. 역사가 깊잖아 또 일단은
0: 그럼요,
1: 조금 네. 약간 다른 지역 축제와는 확실히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포로 머리 감는 거 그거 하나요?
0: 해야죠. 궁금합니다. 단오날 엄청 큰 행사인데 일단 창포는 산신제를 하시 아니 그러니까 내륙 지역이거나 바닷가 지역이거나 이 창포물에 머리 감는 거는 다 있는 단오날 있는 행사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릿결에 되게 뭐랄까 정성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네요. 머리를 자르지 않은
1: 맞아요.
0: 이렇게 유지하다 보니까 창포물에 정말 다 이렇게 머리를 감으면 머리숱도 많이 나고 이렇게

0: 인기가 자르르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릉에서도 창포물의 머리 감기 행사는 기본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깨끗하게 마련돼 있고요. 또 올해는 풀린이 단오다라고 주제를 잡으셨대요. 그래서 네. 오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힘들고 그런 것들 풀고 네, 풀고 가시라고 힐링되는 프로그램들 많이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한번 강릉 시내 구경하시면서 참여해 보시면 좋고 또 단오제 때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부채를 만들었대요. 단오선이라고 해서 네. 여름 이제 준비하는 마음이라 네. 그래서 나만의 부채 만들기 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제 부채에 그림 그리는 거 해가지고 가져가실 수 있게 마련돼 놓으셨고 강릉 단오제가 좀 유명한 게 요즘 외국분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신다는데 그게 K 막걸리 그러니까 K 장터 음식을 여기 이곳에서 다 맛보실 수 있대요. 그래서 전국 최대 규모의 난장이 단오제 무대 옆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이 자랑하는 네. 각종 음식들 길거리 음식들을 그 자리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야시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1: 강릉 가면 수수떡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네,
0: 수리치떡 같은 거 진짜 네. 쪄서 단오 음식이니까 쪄가지고 진짜. 따뜻할 때 드실 수 있게 나눠주시고 거기에 뭐 감자 옹심이나 이렇게 네. 장하고 그 고추장하고 된장 풀어가지고 장칼국수도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특산품도 먹고 즐기실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진짜 너무 가고 싶은 강릉인데 참 멀어요. 생각하면 먼데 아,
0: 강릉이
1: 또
0: 진짜
1: 축제를 생각하면
0: 맞아요.
1: 가고 싶고.
0: 근데 요즘은 그 열차가 이제 KTX급으로 이제 많이 뚫려 있어서 수도권에서 가실 때는 되게 좋은데
1: 그쵸.
0: 이제 전남권이나 영남권,
1: 전라도다.
0: 그렇죠. 영남에서 가실 때는 조금 힘들죠.
1: 전라도 사람 옵니다. 네. 아니 요즘 한낮 너무 덥잖아요.
0: 네 맞아요.
1: 강릉 단오제 밤에도 열리겠죠 축제.
0: 당연하죠. 단오제의 네. 핵심은 밤에 좀 최근 들어서 밤 공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기가 여름 시작이다 보니까 덥다 보니까 밤의 공연들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일단 남대 천변 옆으로 정말 공연 무대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대 위에 사는 공연도 있고 그냥 천변에서 버스킹 느낌처럼 이렇게 하는 공연들도 있어서 뭐 국악 공연도 되게 많이 하고요. 연애처럼 그러니까요. 펼쳐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당극 같은 거 미니 마당극도 해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보실 수 있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네. 여름밤 산책 느낌으로 한 바퀴 돌아봐도 좋고요. 또 내일 개막이라고 다음 주 월요일 폐막식 때는 불꽃놀이도 하신답니다. 남대천변에서 그래서 불꽃놀이까지 즐기고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되게 유명해요. 이 단오제가. 그래서 인파가 주말에 가시면 네. 사람들에게 밀려서 천변을 산책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주중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악 관련한 행사들을 또 많이 있을
0: 네, 맞습니다.
1: 것 같다는 생각이
0: 진짜
1: 들면서
0: 많아요. 네.
1: 왜 또 나는 안 불러줬지?
0: 아, 또 연락해야 되니까 제가 연락해놓겠습니다.
1: 황인이 또 안 불러준 거야.
0: 이상하네.
1: 자, 강릉 단오제 날씨 너무 아를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밤도 너무 멋질 것 같아서 상상만 해봅니다. 전라도 사람 옵니다.
0: 우리 갈까요? 실황 중계로.
1: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더 얘기 나눠볼게요. 해파리의 경포대로 가서 듣겠습니다.

0: 해파리의 경포대로 가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 로컬백 강원도 강릉 단오제 이야기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작가님 강릉처럼 네. 단오제를 하는 곳이 또 있잖아요.
1: 그럼요. 단오제는 사실 크고 작은 사이즈 이게 크기의 문제지 하는 곳들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강릉 단오제는 워낙 이제 뭐랄까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그만큼 양대산맥이라고 불리는 단오제가 있는데 네. 바로 전남 영광 법성포 단오제입니다.
0: 그렇죠.
1: 네네. 여기는 이제 유네스코에 지정받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가 무형유산입니다. 그래서 영광 법성포에서도 단오날 단오제를 하는데요. 법성포 단오제는 강릉보다 이제 축제 기간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단오날이 금요일인데 목요일부터 개막식을 해서 이제 나흘 동안 전남 영광 법성포 앞바다에서 그 단오제 전수 교육관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곳에서 단오제 축제를 나흘 동안 이제 마련해가지고 열고 계십니다.
0: 네, 저도 법성포 단오제 그냥 이름만 듣기는 들었는데 생각을 잘 못했다가 아, 나 맞다 영광에도 있었지라는 생각이 번뜩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단오제가 제를 올리는 게 메인이잖아요. 근데 강릉 단오제 프로그램들은 좀 비슷한가요?
1: 강릉 단오제는 이름만 들어서는 왠지 바다와 가까울 것 같은데 대관령 산신제가 메인이고 이제 영광 법성포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법성포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게요?
0: 당연히 굴비.
1: 그렇죠. 바다가 바로 바다에 있는 법성포구예요. 그래서 이곳은 서해바다 용왕님을 모시는 이제 용왕제가 이제 단오제의 메인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가 법성포가 사실 조선시대 고려 말부터 조기 파시가 열릴 정도로 조기가 엄청 많이 잡힌 칠산바다라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놓을만한 그러니까 손꼽히는 만한 이렇게 말이 꾸이지 손꼽힐만 만한 정말 풍부한 어족 자원이 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해마다 이렇게 바다와 관련

0: 네, 뭐 100일에 관한 그런 행사들이 되게 마련돼 있는데 그 중에서 넘버원이 법성코 단오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해 동안 이제 조기 많이 잡게 해주고 또 어부들이 무탈하게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이제 그런 제를 올렸는데요.
1: 네.
0: 일단 용왕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풍어제까지 이렇게 마련돼 있고요. 예전에는 사실 칠산 앞바다에 그 뭐랄까? 양반가 분들이 배를 띄우고 노는 문화도 꽤 있었대요. 그래서 선유놀이라고 해서 뱃놀인데
1: 네.
0: 그런 문화 행사들도 재현하는 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년 전에 이제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전통적인 이제 문화 같은 것들을 좀 복원하셔서 해마다 좀 재현하는 프로그램들을 좀더 보완하셔가지고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 네.
0: 가시면 정말 멋진 공연 같은 그런 전통 문화를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또그 갯벌을 튼다라고 하죠. 그래서 난장특이라고 해가지고 갯벌에서 어족자원을 또 수산물, 해산물을 채취하는 작업들도 단오제 즈음에서 시작을 하신대요. 그래서 난장특이 같은 제 전통 행사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강릉 단오제는 대관령산신을 모시는 거고 또이 법성포
0: 단오제는 예,
1: 단오제는
0: 서울바다
1: 용왕님을
0: 용왕제를 맨,
1: 모시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약간 강릉은 풀고 씻는데 이제 또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면은 법성포는 약간 퍼포먼스가
0: 네,
1: 많네요. 배
0: 퍼포먼스가 많아요.
1: 띄우고
0: 배 띄우고
1: 이렇게.
0: 놀고 풍어제도 하니까 뭔가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남도 지역은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잔칫날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올한해 우리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단합대 같은
1: 네.
0: 느낌의 행사들이 꽤 많고 그래서
1: 그렇군요.
0: 먹거리들도 이 법성포에서도
1: 다양할 것
0: 네,
1: 같아요.
0: 다양합니다. 네.
1: 맛있는 해산물도 많은 거예요.
0: 아, 정말 많죠.
1: 아이들한테도 더 좋은 경험 될
0: 네,
1: 것
0: 뭐
1: 같은데.
0: 여기도 창포물에 일단 머리 감을 수 있는 행사들이 있고요. 여기가 특이하게 단오제 그 전수교육관 옆으로 커다란 모래 씨름장이 마련돼 있어요.
1: 씨름장이요?
0: 네, 원래 단오날 이렇게 저쪽에서 제를 지난 다음에 우리 이제 노는 거잖아요. 단합대. 그네도 뛰고 씨름도 하고 투어도 던지고 막 동네 분들 잔치하면서 놀으라고 그런 전통 놀이들 체험을 많이 했던 거를 그대로 재현하셔서 단오제 전수가 바로 옆에 엄청 큰 나무에 그네도 달아놓으셔서 그네도 딱 뛰기도 하고요.
1: 광한루랑 비슷한데요?
0: 약간 근데 강한루는 약간 연못이나 그런 데서 뛰잖아요. 느낌인데 여긴 숲속에서 뜁니다. 그래서 숲속 커다란 나무에서 그네뛰기 대회도 해요. 그래서 싱글 대회도 있고 남녀 이렇게 페어로 해서 뛰는 것도 있고 한번 그네뛰기나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소정의 굴비 상품도 주시니까
1: 좋은데요?
0: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이들이랑 같이 씨름 대회나 전통 놀이 체험하면 아이들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1: 근데
0: 같습니다.
1: 항상 체험은 빠지면 안될것 같아요.
0: 요새는
1: 그냥
0: 축제는 아무래도 가족
1: 그렇죠.
0: 여행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1: 체험을 해야
0: 해야
1: 기억에
0: 됩니다. 네,
1: 남으니까요.
0: 맞습니다. 네.
1: 인생 네 컷도 찍고 오시고.
0: 그 영광 법성포 가시면 숲쟁이 공원이거든요. 거의 그네 달아놓고 이제
1: 숲제이 공원.
0: 숲쟁이 공원.
1: 숲쟁이.
0: 네,
1: 네,
0: 숲쟁이 공원인데요.
1: 숲쟁이라고 합니다.
0: 방풍림으로 조성된 꽤
1: 네.
0: 600년 된 숲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아니, 영광 법성포 이제 이 얘기하고 싶은데 굴비
0: 굴비는 일단 굴비로 만들 수 있는
1: 먹어야죠.
0: 모든 요리가 다 법성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그러니까요.
0: 영광이 사실 또 찰보리 한우가 되게 유명해요. 이게 보리밭도 많아서 보리 먹고 큰 한우가 육질이 좋다고, 육질이 매구라고 해가지고 되게 유명하다고
1: 보리
0: 하더라고요.
1: 먹은 한우가요?
0: 네. 보리 먹은 한우. 우리가
1: 오,
0: 저번에 쑥 먹은 한우도
1: 맞아요.
0: 먹어봤잖아요.
1: 네.
0: 여기는 보리 먹은 한우가
1: 오.
0: 있고요. 또 법성포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그 설도항이라고 작은 포구가 있는데
1: 네.
0: 지금 여기 가시면 되게 꼭 먹어봐야 되는 생선 두 개가 있거든요.
1: 네.
0: 하나는 되게 못생겨서 삼식이라고 불리는
1: 네.
0: 삼색이라는 생선이 있어요.
1: 네.
0: 약간 좀 작은 아귀? 작은 돔 같은 느낌인데 이게 탕을 끓여놓으면 정말 뽀얀 국물이 나와요. 그래서 삼색이탕 꼭 한번 드시면 좋고 또 옆에 보면 장대라고 하는데 우리 그쪽 이제 설도에서는 양태라고 불리시거든요. 그래서 양태를 좀간 건조해서 꾸덕하게 말려갖고 구워 먹어도 맛나고 그냥 탕을 끓여서도 맛나요. 그래서 설도항이 또 젓갈 시장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젓갈 한 정식 시키면 거기에 이제 양태구이 하나나 아니면 삼색이탕 하나 곁들여서
1: 네.
0: 드시면 와, 되게 맛나고 건강해지는 밥상을 드시고 오실 수 있습니다.
1: 아니 작가님 맨날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맛을 이렇게 항상 설명해 주시니까요. 맛보지 않았는데 약간 미식에 대한 지식만 계속 커지니까.
0: 아, 이게 좀 다양하게 먹어봐야 되고 저는 그 지역에 가면 사실 그 지역에서만 먹을
1: 네.
0: 수 있는 거꼭 먹고 오거든요. 그래서 편식하시는 분들도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들 제가
1: 네.
0: 소개해드린 거니까 저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그러니까 미식도 귀동냥이 되는구나 네. 생각을 했습니다.
1: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 작가님 끝으로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 준비하셨죠?
2: 네. 오늘 퀴즈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전통축제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이 축제는 무엇일까요? 1번 강릉 단오제, 2번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정답 맞힌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0: 네,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축제잖아요. 1번 강릉 단오제, 2번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길어요.
2: 아, 문제에 답이 나와 있군요.
1: 네, 문자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은 샵 0302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요, 아나야의 영산홍 듣겠습니다.

아나야의 영산홍 듣고 왔습니다. 핑가님께서 정답 강릉 단오제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 잘 지켜나가요 해주셨고 단오제 가서 체험해보고 싶네요 해주셨습니다. 5125님께서도 정답 1번 강릉 단오제 21개월 아기가 집에 있는 거 너무 싫어해서 드라이브 나왔어요. 여기가 강릉이면 좋겠어요 해주셨습니다. 한창 밖에 나가자고 졸을 때잖아요. 밖에 나갔다 다시 집에 들어왔는데도 또 밖에 나가자고. 저도 어제 킥보드 끌고 1시간 다녔습니다. 우리 그곳이 강릉이라고 상상하면서 걸어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8555님께서도 정답 1번 강릉 단오제. 저희 집 가족 여행으로 단오제. 와, 저도 한번 가서 체험해보고 싶네요. 먹을거리도 너무 많아서 정말 좋을 것 같네요 해주셨습니다. 오늘 선물은요. 5125님께 토마토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301로 주소와 성함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오뉴월의 피터팬 듣겠습니다.

오니월의 피터팬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은 유독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월요병 없애려면 일요일에 회사 한번 갔다 오면 된다고 얘기하던데요. 일요일에 회사 갔다 오면 월요병은 덜하겠지만 피곤함은 더 심할 것 같죠? 그래도 오늘 일요일이니까요. 일요일 잘 즐기고 잘 쉬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충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다음 주 주말 오후에도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 주세요. 편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오병옥의 평화로운 날 보내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알지.

이음 지음이란 말은 단지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가락에 실은 마음을 안다는 뜻으로 진정한 벗을 뜻하는 말로 쓰이죠. 중국 춘추시대의 거문고의 명수 백아와 그의 친구 종자기와의 고사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백아가 높은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으로 거문고를 타면 그걸 들은 종자기는 하늘을 찌를 듯한 산이 참으로 근사하구나 라고 감상을 얘기했다고 하고요. 또 백아가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며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눈앞을 지나가는 것 같구나 라고 거문고 소리만 듣고 백아의 마음을 읽어냈다고 하죠. 그런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세상에 자기 거문고 소리를 알아듣는 이가 없어졌다며 거문고 줄을 끊고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로부터 배가 절현이라는 고사성어가 나를 알아주는 참된 벗, 즉 지음을 잃은 슬픔을 나타내는 말로 널리 쓰이게 됐는데요. 지금 여러분 곁엔 마음의 소리를 읽어주는 지음이 있나요? 어쩌면 마음에 꼭 맞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풍류가 좋다도 여러분의 지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6월 14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병창의 서희철, 거문고 병창 적벽가 중 세타령으로 출발합니다.

만세. 어? 그 선굴량이 최진 언디 존비도려.

맞은 저 할미새 척뼈와 존 백운지 장순금 가보소

0: 병창의 서희철, 검은고 병창 적벽가 중 세타령 함께 들으면서 6월 14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류계 여러분 모두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실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음악들 풍류가 좋다에서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오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가락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지난주 일요일 1부 때 보내주신 청취자님들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1028님, 어제 방송에 나온 미량 지신 밝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음원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풍류가 좋다 덕분에 또 하나 몰랐던 한국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의 문화 앞으로도 잘 챙겨서 많이 알려드릴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희배님, 동대표 언니들하고 먹고 노느라 지금 들어왔네요. 아이고 2부 시작하고 들어오셨네요. 그죠? 네. 다음 주 방송엔 용호님 곡 들려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쑥스러워라. 네 알겠습니다. 피디님 꼭 틀어주실 거죠? 네. 재방송 때 우리 승승장군님 지난주 오프닝 모르는 게 약이란 말의 함정에 관한

라는 이야기 들으시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아는 게 힘이란 말도 있잖아요. 거짓은 계속 거짓을 만들어내죠. 날씨 좋은 일요일 밤 풍류가 좋다. 편안한 풍류 음악과 함께 쉬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승승장군님. 언제나 승승장군님의 사연 덕분에 저의 엔돌핀이 승승장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애정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풍류가 좋다. 더욱 좋은 풍류, 편안한 풍류 잘 선곡해서 계속 들려드릴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강수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 비나리, 회신곡 감상하시겠는데요. 우리 이광수 전통요리 명인은요, 과거 김독수 명인과 함께 사물놀이 팀을 함께 오랜 시간 활동해오셨던 분이시죠. 꽹과리 장구, 북, 징 중에 꽹과리 연주를 하셨고요. 조금 전 알려드린 비나리 등과 같은 다양한 소리를 사물과 함께 알리셨던 분이십니다. 오늘도 비나리 회신곡 이어서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노랫말 봄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저출렁 안이나고 불복 살림에 흔들어 아버님 전 뼈를 빌고 모님 전 살을 타고 재성님 전

하려니 일찍 사자 벌찍 사자 한 손에 망치 들고 또 한 손에 철퇴 들고 우르르 번쩍 달대.

양력으로는 벌써 6월이 절반 가까이 흘러갔지만 음력으로는 오늘이 4월 금음날인데요. 5월 5일 단오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지금은 단오가 휴일이 아니다 보니 명절이란 느낌이 잘 안 나지만은요. 원래는 설, 추석, 그리고 한식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명절로 칭해지던 날이었죠. 우리 고전 문학을 대표하는 러브스토리 춘향전의 이야기에도 바로 이 단오를 배경으로 시작되는데요.

0: 단오 명절을 구실 삼아 이른 아침부터 방자를 앞세워 남원의 좋은 승지 구경에 나선 이도령이 광활루에 올라 마음에 있는 흥취를 노래하는 대목. 판소리 춘향가에선 적성가라고 불리는 대목입니다. 적성의 아침날은 늦은 안개 피어있고 녹수의 저문 봄은 화류동풍 둘런 난디. 이렇게 시작되는 사설 첫머리를 따서 이 대목을 적성가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설은 당나라 왕발의 시 임고대에서 적성 영조일 녹수 요춘풍이라는 구절을 살짝 각색해 풀어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의 구조를 그대로 해석하면 적성의 아침 햇빛이 비치고 푸른 나무에 봄바람이 둘러서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판소리에선 녹수 요춘풍이라는 시구를 녹수의 저문 봄은 화류동풍 둘러난 뒤라고 풀어서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화류동풍이란 꽃과 버드나무에 부는 봄바람, 즉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시의 구절을 빌려와 적성가의 노랫말이 시작되고 있지만 실제로도 전북 순창군 적성면에 적성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는데요. 이 산의 공식 명칭은 체계산이지만 적성강을 품고 있다고 해서 적성산으로도 불려왔고요. 적성강은 순천 지역을 흐르는 섬진강을 부르는 별칭입니다. 어쨌거나 광활루에서 육안으로 충분히 보일만한 거리에 실제로 적성산이 있으니 이도령이 유명한 시의 한 구절을 빌려와 자기 눈으로 바라본 경치를 노래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죠. 이렇게 유명한 시구를 빌려와 광활루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후 이도령의 시선은 오작교를 향하는데요. 광활루도 좋거니와 오작교가 더욱 좋다. 오작교가 분명하면 견우직녀가 없을 소냐. 견우성은 내가 되려니와 직녀성은 개 뒤랴 될고 오늘 이곳 화림 중에 삼생연분을 만나볼까. 여기서 삼생연분이란 전생, 현생, 후생까지 이어질 연분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은근한 소망을 담은 말로 적성가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이 대목을 김소희 명창의 소리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 광활로 구경가게 나고완장 속히지요. 사또님 모르시게 사문 밖을 다령하여라. 방자 분부 듣고 나귀 한 장 짓는다. 풍년자공 산호편 오간 금청황금 늑 청홍사고원 굴레 상문 물려 덕덕 따라 앞뒤 글절일 끝매 칭칭 달에 근입 등야 호피도 더비 좋다. 도련님 호사 걸지 옥구르 선 풍고은 얼굴 본 세수 정의하야 긴 머리 곱겠다 값싸댕기 들였네. 선천 동호주 겹쳐 우리 당모시 성진바지 외세 같은 고원발 극상세 모구부 선지여 남소갑사로 다님매 지난 모시의 동행전 쌍문초 겹동원세 정용주마 도복바 저 당뿐 앞뒤 맨내 갑사복근 만석당해 나귀등산 뜻 올라 뒤를 싸고 간지노 재금당선 저를 업혀 일광을 가리구니 다릴 없는 선둥이라 반도성 남너른 길 포화에 나는 띠걸 광풍요차서 펄펄 포화염염 붉은 꽃보리 향풍 떨어져 쌍옥지 바르디 바르고 걸음걸음

생향이라 일단 쏜 풍어도 완생 뒤절도 적표 마가 이구름을 당할 소냐 가련 입맛 생광요 반성견자 수부래라 주가 영주 귤만거 두목제 풍채로구나 호호가 그리구나 간다 도련님 나고 내려 불띠끼고 사면 경채를 살펴보신 한디 예 방자야 내가 처음 보는 곳이니 어디가 어딘 줄을 알겠느냐 네가 좀 일러다오 방자 손을 들어 가르치난디 저거

난티오 선편을 가르키며 교룡산성에 처기원대 화계야오 성성치지없고 북편을 가르치며 엄숙한 눈 깨우니 과량묘를 모셨으니 영영한 일이 만사 없고 남편을 가르치며 천임예로 명주하기요 저다리기로 라고 하나이다. 고려님이 가만히 들으시오. 탄시사면을 살피우리 적응 적성아 지금 나를 눈지난 게는

你。 용한 계왕 하최 난.

상할로도 좋거니와 어제 학교 같아 옥조

손냐

0: 좋다 좋다 호남 제일로라 하겠다.
1: 판소리 춘향가 중 적성가의 사설을 오늘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1980년대 녹음된 김소희의 소리로 함께 감상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정말 빠르죠.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먼저 1부 끝곡으로 피리의 이생강 피리 시나위 듣고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많이 쏟아내지 않았던지 쌀이 수십만석이요 돈이 수십만냥이었다 흥보가 책상 다리를 촥 하다니 우냐 이제 나도 밥 원수 한번 갚아볼란다 우리 집 식구가 몇이냐 자식놈들이 기집애 한나웃이 꼭 머슴에만 중국놈들한테 낳는

막 퍼나갖고 28명을 낳았던 것이야. 근데 우리 네오와 두라고 그러니까 30명 아닌가? 우리가 여러 해를 굶었네. 뱃속에 지금 밥 들어간 지가 수십 년이여. 맨 그제 팅기의 겨죽으로만 살았는데 우리 밥 한번 원수 한번 갚아보세. 우리가 30명이니까 한 앞에 쌀 한 섬씩 밥 못 먹겠는가? 급쌀 맞을 쌀 30섬 밥 혀. 흥보 마누라 기가 막히 여보영가 쌀 30섬을 어디다 밥을 하며 그 밥을 어디달라고 어떡하려고 그러시오. 허허 남편이 말이라면은 아무 말도 않고 하는 것이여. 흥보 마누라도 어쩐 줄 모르고 이웃 동네 여러 동네로 다니면서 모두 가마솥을 얻어다가 갱변에다 쭉 걸어 앉혀놓고 불을 빼갖고 그냥 밥을 해자쳐놨는데 밥이 큰 집채땡이만 하단 말이야. 그런 네 아들이 밥 보더니 그냥 회관이 뒤집어져가지고 요놈들이 먹으란 말도 안 하는데 자식들이 달려들어갖고 밥을 처먹는디 이놈의 밥이 한 군데서 파먹어 들어간 게 밥이 덜컥덜컥 무너지는디 흥보가 가만히 보더니만은 저런 빌어 처먹도 못할 놈들 저 지경으로 밥을 처먹은 게 저그들이 그 복이 일어날 수가 있냐? 밥 먹는데도 다 법이 있고 장단이 있고 거기 멋이 있는 것인디 어? 내가 밥 먹는 시범을 한번 필팅께 너희들 밥 요렇게 배워갖고 먹어라. 흥보가 밥을 먹는디 밥을 뭉쳐서 공깃돌같이 뭉쳐가지고 핵 집어던져놓고 두께비 파리 잡아먹던 딸콕딸콕 잡아먹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밥을 전쳐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차차배가 부르네. 낭중에는 배가 부르니까 손도 늘어지는디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아이고 배불러 나 죽겠네. 밥을 어떻게 먹어놨던지 흥분은 백가죽에 촥 늘어져가지고 그냥 몸뚱이 얼굴 태극박 딱 쏴고 흥보 마누라는 배꼽에 요강 꼭지 나오던 퇴길개졌고 안 그랬는데 흥보가 밥을 먹고 숨을 쉬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배가 부른 것이 고픈 것만 못하네. 부자들은 어떻게 사는고 나는 한 끼를 먹어도 죽겠는데 하루 세 끼를 먹고 부자가 어떻게 사냔 말이오. 흥보 마누라가 가만히 보니 흥보가 밥을 먹고 배가 큰 바우떼이만 해갖고 마당가 턱 있는디 흥보 마누라가 가만히 생각하니 과부들 생각이 나는구나. 흥보 마누라 기가 막혀.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밥 먹다 사람 죽네. 꽂혔다 얻다 새끼오 해도였다 동글만은 친강 없이 밥을 잔시고 저지경이 웬일이야. 아이고 자식들아 너 아버지 밥 먹다 뻗는다. 어서 나와 콩하고 머리 풀어라. 자식이 36살인데 아 이놈이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어깨를 촥 올리고 모가지가 자라 모가지에서 쏙 들어가 버렸는데 아 이놈이 가만히 들은 게 저 집에서 곡

말이요. 아, 이놈이 발끝만 딱 디디고 뒤꿈치는 못 디디고 어정어정 걸어오며, 아이고, 로봇 짓고 새끼 왜 이래 시끄럽냐? 흥부 마루라, 아이고, 이 자식아, 너 아버지 밥 먹다 세상 떠난다. 어서 머리 풀고 고개라. 뭐시, 아버지가 밥 먹다 죽어요? 오냐? 이게 밥 먹다 뒤지는 놈의 새끼를 어떤 놈한테 말한단 말이여? 지 아버지 배를 팔찌로 퍽 참서? 아, 요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놈아, 그게 너 아버지 배다. 그게 어디 배냐? 서리 맞은 후박이지. 이렇게 다 웃느라고 한 소리지만 무슨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때 흥부는 밥을 알맞이 먹고 넘어도 좋고 좋아라고 흥부 마누라는 쌀귀를 들고 흥부는 돈귀를 들고 놀아 자치는디 돈 타령을 하던 것이었다. 돈

성강호주님 끊어져요.

0: 손종아. 돈전에 손종아. 잘난 사람은 돈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생선 쟁관아 알간젠 돈 풍기 공병에 달린 돈. 맹성군의 손대방귀처럼 둥글둥글의 통은 돈. 이놈의 돈아 알아 돈아 어디를 갔다가 예정하느냐. 여보아라 큰 자식아 거나 밝은 너가서 너의 백분집을 모셔라. 경사를 보아도 형제가 내보다 아를 세워야 절 세워.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흥보집으로 들어오소. 나도 오늘 번뜩 기미를 난다 아를 세워야 절 세워. 얼씨구 절씨구 지완장 존대 얼씨구야 얼씨구야.
1: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열어준 곡은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 흥보가 중 밥 타령, 돈 타령이었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함께 성함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정답 도금방초. 네, 4266님 오랜만에 듣습니다. 백구가 아닙니까? 아이고 백구가는 아니었어요. 가야금 병창으로 들어본 녹음방초였습니다. 재방송 때도 보내주셨네요. 우리 승승장군님 녹음방초 첫 소절 들으니 알겠어요. 딱 지금 이 시기네요. 정말 국악과 함께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승승장군님. 그리고 5205님 녹음방청 딩동댕 정답이었습니다. 네, 모든 애청자 여러분 항상 이렇게 사연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언제나 멋지고 감미로운 우리 풍류 음악 잘 선별해서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충웅 외 여러분의 연주 진주건무 반주음악입니다. 진주건무는 경남 진주에서 전승되고 있는 국가무용유산으로 여성들이 대궐한 잔치 때 행하던 춤의 일종입니다. 검기무 또는 칼춤이라고도 하고요. 유래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농기의 얼을 달래기 위해 진주 기생들이 칼춤을 춘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진주건무 반주음악 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아버지, 청이 왔어요. 오늘도 오래 기다리셨지요?
1: 아니다, 아니야. 오늘도 오는 길에 시조를 듣고 있겠거니 했단다. 그래, 오늘은 무슨 시조를 들었느냐?
0: 그게요, 지난주에 들은 거랑 곡조는 같은데 노랫말만 달랐습니다. 지나가는 풍류객한테 물어보니 평시조라고 하던데요. 그럼 평시조 형식으로 쓰인 시들은 전부 같은 가락에 얹어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아우, 가락이 다 똑같아, 똑같아. 아우, 정말.
1: 오, 그렇구나. 그것도 풍류어 사전을 한번 펼쳐보면 아,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오늘도 풍류어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시조라는 명칭이 우리나라의 고유의 정형시를 일컫는 문학 장르와 가학 장르의 이름으로 동시에 쓰이는 것처럼 평시조라는 용어도 그런데요. 문학적으로는 시조 시의 가장 기본형, 즉 3장 6구 45자 내외

라는 형식에 맞춰 쓰여진 시조를 평시조라고 부르죠. 음악 용어로서의 평시조는 하나의 악곡 이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갈래의 시조창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악곡이 바로 평시조입니다. 이 평시조 악곡은 앞서 말씀드린 문학적 갈래의 평시조, 즉 3장 6구 45자 내외 형식을 갖춘 시들을 노랫말로 얹어 부르기에 좋은 악곡이기도 하지만요. 첫 음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평이한 음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도 평시조라는 악곡 이름에 남겨 있답니다.

김영기의 노래로 평시조 자네 집 술 있거든 함께 들었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의 연주 박대성류 산주합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 주간을 맞아 평생 아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해 전해드립니다.
1: 할머니, 요즘 캐대한 노래처럼 진짜 어디를 가도 맨날 나오는 노래들 있잖아요. 옛날 100년 전에도 막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따라 부르고 난리 났던 그런 대박 노래가 진짜 있었어요?
2: 그럼요. 있었고 말고요. 우리 대중가요의 시초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히트곡이 바로 이 아리랑이랍니다.
3: 아리랑이 유행가였다고요? 아리랑은 국악이잖아요.
2: 그 시절에는 요즘 아이돌 노래같이 인기 있는 대중음악이었어요. 100년 전인 1926년에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쓰였는데 영화가 흥행하면서 노래 인기도 엄청났죠. 극장문을 나서는 관객들이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마다 입에서 입으로 서로에게 알린 셈이랄까요?
1: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태평가를 알린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때는 소리가 안 나오는 영화였는데 어떻게 노래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어요?
2: 변사라는 이야기꾼이 옆에서 대사를 읊고 우리 소리꾼들이 스크린 밑에서 직접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죠. 영화가 흥행하니까 그 다음엔 음반 회사들이 앞다투어 이 아리랑을 레코드판으로 찍어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내로라 하는 소리꾼들은 물론이고 유행가 부르던 가수들까지 전부 이 아리랑을 녹음하려 했죠. 온 동네 레코드판에서 이 노래만 흘러나왔으니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가요였던 게지요.
3: 와, 신기하다. 유행가였던 노래가 지금의 우리 국악이 된 거네요?
2: 그렇지요. 100년 전의 아리랑이 수없이 다시 불리면서 살아남았듯이 오늘의 우리 국악도 여러분 하루하루 속에서 자꾸 불리고 쓰여야 더 오래 숨쉴 수 있겠죠. 옛 소리꾼인 내 목소리가 오늘날의 기술을 통해 다시 살아나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지요.
0: 시대를 뒤흔든 최초의 히트곡이자 당대 소리꾼들이 사랑했던 유행가 아리랑. 세월 속에서 수없이 다시 불리우며 살아남은 이 노래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음악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극장 앞을 나서던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흐르던 그 가락처럼 우리 소리는 늘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 곁에 있어 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옛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따뜻한 위로와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본조 아리랑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마음 맞는 벗들과 중난시사라는 문예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모임은 딱히 날짜를 정해두지 않고 살구꽃이 피면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고 복숭아꽃이 피면 모여 봄날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한여름 참외가 익으면 다시 만나 소박한 여름을 나눴지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술과 안주, 붓과 벼루를 챙겨 시를 읊었던 그 마음, 참 낭만적이지요. 요즘 과일 가게마다 노란 참외가 달콤한 향을 풍기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득 좋은 사람들과 계절을 핑계 삼아 안부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멋진 풍류인가 싶은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라디오 앞에 모인 우리도 하나의 멋진 모임일 테니까요.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도 여러분과 함께 참외 향기 맡으며 판소리 풍류 나눠보겠습니다. 2026년 6월 14일 일요일 오늘 첫 곡으로 단가 적벽부 보내드립니다. 이 단가는 한문으로 이루어진 전 적벽부를 풀거나 토를 달아 노랫말로 엮었는데요. 소동파가 적벽강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과거의 삼국의 영웅 조조와 주유가 싸웠던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연에 비해 인간이란 존재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탄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유성기음반에 남은 정정렬의 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적벽부 소리의 정정렬 북반주에는 한성준입니다.

김기소지 논일적

이윽고 동산의 다리도다 주간노지배허니 백로는 은강하고 수

만난 저도 때는 끝을 바를 몰라 있고 피피운 이내 몸은 무화등선 귀에 아스라 죽어도 도와다 패천 지면 우레 흔히

왜요? 박미인이 천일반이로다 동서로 화답은님 그 소리 명명하여 연유무정유소 유임이요요하야 실같이 흘러

왕부하늘 문 얘기라 조연이 이러한 요인이를 생각은 마음자가 꿈이로다 월명성유자이 남미혼이 주맹도 거치운시오 서망하구 동망부창 삼촌이 산조하

한 후에 남누나 간지 총누는 일 천리오 정군은 비군이라 창을 비껴

강산고이 낳고 산가을을 나무할지 그하로 작을 거고 미롱으로 무실삼어 우룰한 장부뜻일 술자흐르리 꼬져 기부유어 전지하니

관 시상사를 도돔 다들 말고 그지루를 늘어 우주를 살펴보라 쉬지가 않고 흐른 알물 간다 흔들 끊어지며 지울었다 눈들 달도 아주 소장 퇴단 말가 더없다 볼지 악시면 전지가 될수지요 변함없다 생각하면 만물의 무구인이라 강상 청풍과 산간 명으로는

0: 오늘 첫 곡으로 단가 적벽부 만나봤습니다. 소리의 정정렬 묵반주에는 한성준이었습니다. 콜롬비아 유성기 음반의 소리로 들어보셨는데요. 이 단가 적벽부는 소식의 적벽부에 정정렬 명창이 곡을 붙인 것입니다. 임술년, 즉 1082년에 음력 7월 16일 적벽에서 배를 띄워 놀 때의 흥취를 노래했습니다. 정정렬의 실제 소리가 현대 판소리와도 매우 닮아 있는데요. 1932년 녹음된 이 유성기 음반의 표지에는 적벽부가 신단가로 적혀 있고 정정렬 명창은 이 적벽부를 자신의 대표 단가로 삼아 자주 불렀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중과 고수와 명창이 함께 만드는 소리판에 청중의 추임새는 소리판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합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아으, 이렇게 추임새를 하면서 소리판을 만들어갑니다. 오늘은 춘향가 중 이별 대목으로 함께 추임새 해보시겠는데요. 춘향이가 이별이 닥치자 이도령과 함께 슬피 울며 심표를 교환하게 됩니다. 진양조에서 중모리로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춘향가 중 이별하며 심표를 교환하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김수연,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그럼 추임새 들어갑니다.
3: 그때요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하러 나갔다 허되 그럴 리가 있겠느냐.
0: 에이?
3: 내 행차 배행시에 육방 관속이 오리정 삼로내거리에 늘어서 있는디 염치 있고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한다 하고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있겠느냐.
0: 에이?
3: 꼼짝 달싹 못 오고 저희 집 담장 안에서 이별을 하는디 와상우예.
0: 아.
3: 자리

0: 마시고
1: 술 한 잔을 부어 들고
0: 그렇지.

이 술 한 잔을 잡수시고.

0: 나오니. 아, 행장을 수수보여.
1: 그렇지.

0: 아, 쉬고.
1: 오냐 준향아 우지 마라.
0: 아,
1: 너와 나와 만날 때는 합한 줄을

0: 그렇지.
1: 이 술 먹지 말고 이별 말자. 이별 근본 뒤들어라.
0: 아.
1: 태양 나길 숨기는 소통구구 모자 이별. 용산의 형제 이별. 서출양과 무고인이라 이런 이별만 컸만은
0: 시원.

들어라. 부처님이 금낭 속에서 추월 같은 대모색경 춘향주며 허는 말이 이에 춘향아 거울 받아라. 아. 장부

0: 쉬고.
1: 분양이 그거울 간수하고 젖젖든 옥지환을 바드드드득 빼어내요. 도련님 젖 올리면서 애소 도련님 지환반호 여자의 굳은 절개 지환빛과가 싸우니 이걸 깊이

0: 그런 구라.
1: 시원. 춘향가중 이별하며 심표를 교환하는 대목 보내드렸습니다. 소리의 김수연, 북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춘향가의 이별 장면은 유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원래는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나가 이도령과 이별주를 마시며 헤어지는 장면이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성소리에서는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을 한다 하고 오리정 삼노내 거리길에 퍼버리고 앉아 울리가 있겠느냐, 꼼짝달싹도 못하고 담 안에서 은근히 이별을 하는데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춘향이를 좀 더 품이 있고 고상하게 그리고자 한 의도라고 할 수 있죠. 둘이 서로 잊지 말자고 교환한 물건은 대모석경, 즉 거울과 옥지환, 즉 옥반지였습니다. 거울은 부부간의 신뢰를, 옥반지는 여성의 정절을 상징하는 물건인데요. 이렇게 이별주를 마시며 심표를 교환하는 장면까지 함께 추임새 보셨습니다. 김수현 명창은 성우양 명창의 뒤를 이은 전승 교육사를 할 정도로 보성소리 춘향가, 즉 김세종째 춘향가를 잘 전수받았는데요. 현재는 박초월째 수군가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되어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수현 명창의 소리로 춘향가 다음 대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되고 도련님의 떠나는 뒷모습을 보고 돌아온 춘향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춘향가 중 이별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김수연,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0: 그때요, 동원에서는 내 행차 떠나라고 도련님 찾느라고 야단이 났겄다. 내 행차 떠나는디 쌍교를 어루거니 토교를 어루거니 병마나조리 분불얼제 방자커불래여 낙이 몰고 나간다. 타랑다랑 타랑다랑 춘향문저 당두어여 어허도련님 큰일났소. 내 행차 떠나시며 도련님을 찾삽기로 먼저 떠나셨다 아래 없고 왔사오니 어서 가옵시다. 이별이라 하는 게 너 잘 있거라 나 잘 만다 분명히게 이별이지.

다리 잡고 아이고 도련님 날다려

야, 우도련지 나를 다려 가오. 야, 우도련지 나를 다려 가오. 쌍교도 싫고 독교도 나는 실소. 걷는 말 깨 반부담 자사 어리렁 추렁 청달을 다려 가오. 황자 달려들어 나귀 경마 쥐어잡고 체질 툭쳐 돌려세니 비호같이 가는 말이 청산 녹수 얼른 얼른 한 모롱 두 모롱을 돌아들 춘향이 기가 막혀 가는지 뭘 우두머니 바라보니 달만큼 보이나

감빵. 박석치를 넘어가니 준향이 그 자리에 벗어. 추려.

참갔구나. 이렇듯이 도련님은 서울로 떠나고 춘향이 할 일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디 향당.

0: 제.
1: 만사가 정화.

달걀

소리. 천지 삼녀 사람 나고 사람 삼겨

오늘 별자를 내셨거든. 뜻 정자 내지 않거나

가 추오동 염낙시에 입만 떨어져도 이무 생각 남산도 송정에 쌍비쌍쌍 접벚국세 이리로 가면

생각이 절로 나네. 식불감이 밥 못 먹고 진불한 사람

들어오구나. 앉아 생각도 생각 끝일 날이 천이 없어.

0: 전하 이리 앉아 울음을 울며 세월을 보내는구나.
1: 춘향가 중 이별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김수연, 북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0: 춘향이는 나귀를 붙잡고 만류해보지만 결국 이별을 막지 못했는데요. 춘향이의 시점에서 멀리 떠나는 이도령의 뒷모습을 그려낸 사설이 참 서정적이었습니다. 달만큼 보이다, 별만큼 보이다, 나비만큼 보이다, 시보야 둥근 다리 떼구름 속에 잠긴 듯이 아주 깜빡 박석 고개를 넘어서니.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멀리 떠나는 님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원근감을 절묘하게 잘 살린 명대목이었습니다.
1: 어제는 지나갔으니 그뿐이고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면 되고 돌아 살아가는

0: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1: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1부에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판소리 연속 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창작 판소리 한 작품 만나보시겠습니다. 창작하는 타로의 벨벳 토끼인데요. 이 작품은 2021년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서울 어린이 연극상 대상 수상 작품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통해 진짜가 되고 싶었던 순수한 벨벳 토끼 인형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나만의 소중한 장난감, 특별한 친구와의 우정, 사랑,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 소리극 벨벳 토끼, 우리는 이야기꾼부터 어쩔 수가 없죠 까지 보내드립니다. 소리의 송보라, 공미연, 장우찬입니다. 우리는

0: 있는
1: 이야기,
0: 살아있는
1: 이야기
0: 만들기 위해서 우린 뭐든 낼 수 있지.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0: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1: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깡총 볼짝 깡총 볼짝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꽤 꽤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2: 자 우리 아이 아침인데 어서 일어나야죠. 자, 일어나세요. 이야기 속에서
1: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버나돌이는 진짜 우주에서 왔어. 휘모리별에서 슝 우주선 타고 그 우주선 이름은 자반 크루즈 호. 진짜 나는 진짜 우주선 자반 크루즈 호 타고 별달 고리 별도 갔다 왔지.

0: 은하돌이는 어디로 갔을까? 진짜 우주에 갔나? 토끼, 넌 어디 가지 마. 알았지?
1: 파스랑! 파스랑! 파스랑! 파스랑! 샤샥! 파스랑! 파스랑! 샤샥! 깡총! 돌짝! 깡총! 돌짝!

진짜? 진짜야? 내가 진짜야? 나 진짜래.

0: 창작하는 타로의 어린이 소리극 벨벳 토끼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송보라, 공미연, 장우찬이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임현빈입니다. 좋다 좋다 너무나 좋다.
0: 역사 속 명인 명창들의 삶과 예술, 명창이 남긴 더늠을 들어보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코너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국악의 날과 오늘까지 이어지는 국악주간의 마지막 날을 기념해서 최초의 여성 명창 진채선을 다시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진채선은 1847년에 고창 심원면의 사등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무업을 하던 어머니 뒤를 따라다니며 소리를 익혔다고 하지요. 조금 자라서 소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당시 고창의 아전으로 있던 신재효 선생의 문화로 들어가 판소리 학습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판소리는 여성들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생들조차도 시조, 가사, 가곡 같은 것을 불렀지 판소리를 부르면 안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판소리가 통성으로 긴 이야기를 연극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방 안에서 고운 목소리로 부르는 여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9세기 중반이면 판소리가 널리 알려져 상하층을 막론하고 모두 즐기던 인기 장르가 되었을 때인데요. 신재효 선생은 그래서 시대적으로 여성 소리꾼이 필요하구나라는 점을 깨닫고 여성도 판소리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신재효의 문화에서 소리를 공부하던 진채선은 1867년도에 경복궁의 경회로 낙성연에 당시에 쟁쟁했던 남성 명창들과 함께 올라가 소리를 해서 그야말로 스타 탄생을 알렸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당시 올라갔던 명창들을 서울에 머무르게 하면서 여러 해 동안 소리를 함께 즐겼는데요. 진채선 역시 이 당시 서울에 머무르며 명성을 누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대원군이 실각한 후에 다시 고창으로 내려간 진채선은 여러 고을에 초청을 다니며 소리했고 국창으로도 이름이 났습니다. 춘향가 적벽가를 잘했고 특히 기생점고 대목은 채선의 더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진채선의 후예들로 고창 출신 여성 명창으로 이루어진 비조 채선팀이 부르는 진채선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비조 채선은 원진주, 정수인, 유희경, 박민정, 이다연, 유혜은, 유찬이, 정아롱다롱, 정호영, 김은경, 김혜인 등 11명의 소리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는 어려움을 스승 신재효가 위로하고 함께 의지를 보여주는 채선의 길 띄워드립니다. 작사 정병헌, 작곡 황호준, 소리의

오늘 예인들의 소리 인생은 국악주간 마지막 날을 맞아 최초의 여성 명창 진채선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정병헌 작사, 황호준 작곡으로 비조 채선이 부른 채선의 길이었습니다. 이어서 권송이의 모던 심청 중 인당수 보내드립니다.

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청년소리꾼 김재영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낮에 섬살로 밥 짓고 온소 잡고 동술 오색 탕수 삼색 실과를 밤에 찾아 갈라놓고 산도

장사를 업으로 삼어 못 가는 곳 어딨으랴. 햇잔을 뚱뚱 두드리며 정처 없이 떠내려간다.

가득 차린 도사를 지내오니 지국 총총 어사와 동해 신 아명이며 남해 신 충룡이며 서해 신 거승이며 북해 신 우강이며 금강 신 연목까지 신들께서 모여들어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김재영입니다. 얼씨구!
1: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 초대석 코너인데요. 오늘은 대전의 자랑스러운 청년 소리꾼 김재영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오래간만에 대전에서 소리하는 소리꾼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0: 저는 이번에 모건대학교 졸업하는 대전 사는 김재영이라고 합니다.
1: 네, 모건대 국악과를 올해 졸업하셨군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사실 중부권에서 모건대학교가 이제 국악과가 있기로는 유일하게 있는 학교인데요. 소리꾼이 많이 배출됐고 선배님들도 많으시죠?
0: 네, 선배님들도 많고 아마 전국적으로 좀 많이 가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여기 뭐 충남 충북 지역에서도 가면 이제 모건대학 출신 소리꾼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또 그런 데서 학생들 만나면 저도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대전의 소리꾼 김재영 대표로 오셨습니다. 자,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는 뭐랄까요? 꿈나무라고 하기에는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고 청년 소리꾼 이렇게 불러줘야 맞을 것 같은데요. 젊은 소리꾼. 자, 김재영 군의 그 소리의 시작은 언제부터였나요? 그 궁금하네요.
0: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국악 공연 같은 걸 좀 보러 다녔었는데,
1: 네.
0: 그때 이제 국악에 좀 흥미를 느끼고서 좀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고등학교 처음에 이제 남고를 갔다가 아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부모님이랑 좀 상의를 하고서 이제 예술고등학교 전주예술고등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되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면 이제 전주예고를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네. 공부했군요.
0: 네.
1: 네. 아유 그래도 뭐 그때부터 했으면 이미 전공자의 길로 들어선 건데
0: 네.
1: 혹시 처음에 국악에 대해 흥미를 느꼈을 때 한 거는 혹시 뭐 장구나 뭐 북이나 뭐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면

0: 소리 쪽이었습니까?
1: 일단 처음에는 공연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판소리랑 이제 타악 공연, 기악 공연 다 있던 공연이었어가지고.
0: 네.
1: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좀 유독 돋보였던 게 이제 아무래도
0: 소리로
1: 소리지 않을까.
0: 아 소리에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매력을 느꼈군요.
1: 네.
0: 네. 아, 이 어렸을 때 이렇게 판소리를 듣고 야 참 좋다 이렇게 느끼는 있습디다. 저런 어린이가 어떻게 판소리를 알까 싶지만 그걸 들어서 참 좋구나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는 어린이들이 그래도 저도 사실은 그랬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연구 쪽으로 들어섰지만 우리 재영 군은 또 직접 소리를 하는 쪽으로 결심을 하셔서 유학 가셨네요. 전주 예고로.
1: 아, 네.
0: 그러면 그때 예고 가니까 소리 이렇게 배우는 친구들이 많이 있던가요?
1: 저 포함해서 저희 학년은 한 5명, 6명 됐던 것 같아요.
0: 네. 아무래도 전주 지역은 또 소리의 고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듣고 보는 소리도 많을 텐데 혹시 소리를 이렇게 그때 배우면서 저런 분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롤모델이 좀 있었습니까?
1: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갔었어가지고 이제 저 개인적인 이제 취향으로서는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선생님께 배우고 있는 김일구 선생님 소리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0: 네.
1: 그래서 약간 그때부터 되게 남자 소리를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0: 네.
1: 휴대폰으로든.
0: 지금 김재영 군이 참 뭐랄까요? 반듯하게 생겼고 외모가 출중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이몽룡 역할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혹시 학교 때 뭐 창극이나 이런 거 해봤어요?
1: 아 고등학교랑 이제 대학교 때 했었습니다.
0: 어떤 역할 하셨어요?
1: 조연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요즘에는 뭐 주연이 아니라 조연도 빛나는 조연들이 많아서 창극을 해보니까 본인이 약간 뭐랄까 연극이나 이런 극 쪽으로 재주가 있다 혹은 뭐 재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나요? 아니면 아 해보니까 나는 소리만 할란다 이쪽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1: 근데 제가 이제 연기를 딱 보고서 배우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회만 된다면 계속 도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0: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그 안에 꿈틀대는 그 연기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군요.
1: 네.
0: 네. 그 전주예고를 거쳐서 이제 모건대 국악과에서 4년 동안 공부하고 군대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이제 올해 드디어 이제 졸업을 했는데
1: 네.
0: 졸업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김일군 선생님한테 본격적으로 소리를 네. 배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적벽가를 배우기 시작.
1: 네, 지금 이제 적벽가 초입부터 시작하고 있어서
0: 네.
1: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0: 네. 근데 선생님한테 가보니까 어때요?
1: 선생님마다 약간 배우는 느낌이 다 다른데 되게 세세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0: 네. 연세가 좀 많으셔서
1: 네.
0: 이렇게 새로 들어온 제자라고 할까?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쳐 주실지 그것도 참 궁금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주 쉬운 거부터 이렇게 따박따박 가르쳐 주시는지 아니면 뭐 이미 대학 졸업했으니까 일단 눈대목부터 배우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지 스타일을 좀 알고 싶었어요.
1: 아, 처음에 이제 저도 광대가를 처음에 배우고 그다음 이제 배워도 되겠다 해서 이제 적벽가로 바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 적벽가 처음 도원이부터 배우고 있어서.
0: 아, 그러면 처음에 이제 단가부터 배우셨군요.
1: 네,
0: 처음
1: 맞습니다.
0: 시작할 때는 네 김일군 선생님의 그 대표 단가가 아무래도 광대가가 요즘에는 되어서
1: 네.
0: 그 뭐 작창을 하셨으니까 또 애정도 있으시고 또 광대가가 아무래도 소리꾼들의 뭐 정체성을 좀 나타내는 거라 부르면 부를수록 조금 내용도 이해가 되고 그러실 것 같아요.
1: 네.
0: 그죠? 네. 저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 몇 살이 되신 거예요?
1: 제가 00년생 27살입니다.
0: 아, 2000년도 네. 생이시군요. 군대를 졸업하고 졸업을 학교도 졸업을 딱 해보니까 어때요?

0: 조금 남다른 생각이나 각오 같은 게좀 생깁니까?
1: 확실히 학교 학생일 때 배웠던 느낌이랑 학교를 안 다니고 배웠던 느낌이랑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달까?
0: 네, 그렇습니다. 고향은 대전이시죠?
1: 네, 고향 대전입니다.
0: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요? 요즘에는 소리꾼이 어느 지역에서 살면서 끝까지 그 지역에서 소리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전생애를 이렇게 묻어나게 가는 경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전이 고향이고 뭐 전주에서 학교는 나왔지만 또 대전에서 대학도 졸업했고 그래서 계속 대전에서 남아서 소리를 좀 이끌어가는 차세대 유망주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1: 저도 이제 대전에서 공연을 하고 싶은데 일단 솔직히 말해서 충청도에 많은 판소리꾼이 없다 보니까
0: 네, 여건이 좀
1: 네.
0: 어렵죠. 네, 그래서 서울로 가든지 아니면 뭐 전주나 이런 호남 지역으로 가서 활동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이제 국악단 같은 데 들어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국악단을 들어가지 않는다면 참 소리끼를 혼자 묵묵히 가기가 어려운 게 실제 국악인들의 환경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대전의 소리꾼을 만나니까 아, 좀 여기서 좀잘 성장해서 훌륭한 명창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듭니다. 지금 이제 그 아까 마음가짐이 좀 각오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지나면서 판소리를 해보니까 어때요? 배우는 거할 만합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근데 이게 처음이랑 중간이랑 지금이랑 좀 느낌이 많이 달라서 처음에는 이제 오히려 좀더 쉬워 보였어요.
0: 네.
1: 듣기로는 되게 쉬워 보였고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중간에는 이제 아 이거 막 외우면은 감정 전달이 안 되는구나. 이제 마지막에는 감정 전달도 문제인데 이제 이긴 소리를 제가 감당해 낼 자신감도 이제 또 필요하고 또
0: 그렇죠.
1: 이제 막 고수랑도 맞추는 이제 스킬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0: 네.
1: 점점 배울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0: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다른 시작점에 서 있는 우리 청년 소리꾼 김재영 씨. 자, 그러면 우선 처음으로 가서 배웠다는 광대가 좀 청해서 들어볼까 하는데요. 광대가는 이제 단가니까 단가로 먼저 목을 좀 풀어주시고 또 본격적으로 두 번째 곡도 이따가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대가가 어떤 곡인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1: 일단 단가라는 게 처음에 이제 좀 소리 시작하기 전에 목을 풀려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중에 광대가는 이제 광대의 삶이 어떤가 약간 이런 식으로 푸는 듯한 내용입니다.
0: 네. 소리광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예, 광대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단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곡으로 김재영 군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북반주에는 권은경입니다.
2: 광대라 오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레 둘째는 사설치레 크직차 득음이요 크직차 노름새라 오는 것은 귀성 있고 맵수 있고 경각의 천태만상 위선 위기 천변만화 좌상의 풍

왔구나. 사설이라 하는 것은 전근미옥 좋은 말로 분명하고 안연하게

오는 듯해 놓은 뜨겁게 하기 대단히 어렵구나. 인물은 전생이라 변통할 수 없거니와 원원하니 속판이 소리하는 법례로다. 영상 초장 다스름이 은은한 청계수가 얼음 밑에 흐르는 듯 끌려내는 목은 손풍에 배놓는 듯 차차로 돌리는 목 봉인오전 기여다. 도두어내는 목은 만장봉이 솟구는 듯 톡톡 굴려내는 목은 폭포수가 솟치는 듯 장단 고저 변화

목은 탄산의 봉이 울음 청청하게 뜨는 목은 청청히 하게 울음 애원성 흐르는 목 황룡의 비파 소리 무수히 농락 변화

0: 이상하게 보는 소리. 좌상이 질색하고 구경꾼이 낭루한다. 이러한 광대 노름이 어찌 아니 어려우랴. 거드렁 거리고 놀아보자.
1: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대전의 청년 소리꾼 김재영 씨와 담소 나누고 있습니다. 첫 곡으로 단가 광대가 들었고요. 복반주에는 권은경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광대가 김일구 선생님의 째로 광대가 해주셨습니다. 근데 프로필을 보니까요. 그동안 대회도 많이 나갔고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이 대회 나갈 때는 어떤 연습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2: 대회 나갈 때 연습이라기보다는 이제 대회 나가서 무대 서는 경험을 얻으려고
1: 네.
2: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무대 서도 안 떨리고 이제 좀 당당하게 좀 할 만큼 용기가 많이 쌓였나요?
2: 그것보다는 이제 좀 덜 떨리게.
1: 아, 덜 떨리는.
2: 언제나 떨리지만 네. 덜 떨리게.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대에 설 때 참 그 안 떨고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설 때마다 김일곤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제 작년에 기록화 때문에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연세에도 항상 무대가 떨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안 떨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보다는 긴장하고 떨고 준비를 하는 게 더 겸손한 자세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김재영 군은 보니까 목담 최승희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고등부 때 최우수상, 고등부 때 받은 상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대구 국악제에서는 일반부 우수상, 정읍 전국 국악대경연에서도 일반부 우수상.

0: 일반부에서도 지금 우수상, 최우수상까지 이렇게 뭐 실적이 좋습니다. 이게 상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1: 그냥 받을 때는 오히려 떨어가지고 별 생각을 못했다가 약간 받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좀 혼자 생각을 할 때 이제 되게 감사하고 네. 이렇게 봐주셔서.
0: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대상을 받아야지 뭐 이런 각오도 좀 생기나요?
1: 다른 분들을 보고서 이제 좀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을 다시 잡는 것 같아요.
0: 네, 그게 아마 더큰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대회 실적도 많이 쌓으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판소리 할때 이렇게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소리 공부할 때 본인에게 아우 이건 정말 안 되고 어렵다 이런 게 있을까요?
1: 어려운 점 일단 한문 한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0: 아, 사설이 어렵군요.
1: 사설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고
0: 네.
1: 그다음 이제 또 길다 보니까 다 외워서 해야 되는데 외우기도 이제 비슷한 부분 있으면 헷갈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0: 네.
1: 그 부분이 좀 어렵고 음정 이제 맞추기도 어렵고.
0: 네. 그럼 본인만의 그 뭐랄까 판소리 공부의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소개할 만한 거 있어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한다 나는?
1: 아, 그냥 많이 듣고 많이 적고 많이 찾아보고
0: 네. 그러면 잘 모르는 사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본인이 이렇게 직접 써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또 외우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군요.
1: 네.
0: 네. 뭐 가장 기본적인 공부일 텐데 그런 과정이 이제 수없이 반복이 돼야 되겠죠? 네.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시작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일이 더산 넘어 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판소리 인생을 잘 계획하고 또 본인의 설계를 잘 해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 본인이 가진 앞으로의 인생 설계? 소리 공부의 설계? 뭐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도 아직 너무 많은 걸 모르다 보니까 일단 열심히 연습을 한 다음에 일단 단체에 좀 들어가서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더 모르는 것을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0: 네.
1: 일단 지금 첫 번째 목표는 단체에 들어가고 두
0: 네.
1: 번째 목표는 이제 지금 선생님께 잘 끝까지 이제 잘 배우는 게 지금 일단 제 목표입니다.
0: 네. 일단 열심히 배워서 적벽과 이수자가 되는 게 일단은 목표가 되셔야 되겠네요. 네. 이제 그렇게 열심히 앞으로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은 인생 길이라서 참 어려운 고비가 많을 텐데 그 고비마다 자신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잘 기르는 것도 하나의 그 노하우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혹시 학창 시절에 소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뭐 일화나 이런 게좀 있을까요?
1: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코로나 때였어가지고
0: 아, 맞다.
1: 네
0: 그렇군요.
1: 원래 이제 그 공연 같은 거나 연습 같은 거나 학교 이제 대면 수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0: 맞아요.
1: 그래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0: 아, 네. 그렇겠어요. 코로나 4년 동안 이렇게 딱 지냈던 시기는 정말 사람 만나질 못하니까 연습도 못하고 제대로 소리 공부도 못하고 네. 참 외롭고 고독한 시기였겠다. 이 공연 관련된 그런 전공을 하는 친구들은 더 그랬겠구나 싶네요. 그러면 그때는 그럼 그 시기를 어떻게 지냈어요? 본인은?
1: 수업을 이제 영상 통화로 하거나 뭐 이제 공연 같은 것도 그냥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0: 네.
1: 쉬고
0: 맞습니다. 그게 이제 혼자만 겪은 일이 아니라 또 우리 세대가 다 겪은 일이라서 그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어려움을 정말 그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피해도 좀 입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거를 이제 뒤로 하고 앞으로 갈 일만 남았으니까요. 이제 본인이 소리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각오를 하신 거잖아요. 소리꾼 김재영은 이런 사람입니다.

0: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런 말씀을 청취자분들께 조금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1: 소리꾼 김재영은 편안하게 공연을 보실 수 있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어서 많이들 이제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소리꾼 김재영 기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질 시간이 돼서 두 번째 곡을 듣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곡은 어떤 걸 불러주실까요?
1: 수군가 중 고고천변인데요. 이제 자라가 토끼를 찾으러 세상 밖을 나오면서 이제 구경하는 세상 밖을 구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0: 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곡으로 수군가 중 고고천변을 듣겠습니다. 소리의 김재영, 북반주에는 권은경입니다. 이 소리 들으면서 헤어져야 되겠네요. 네, 김재영 군 감사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그 말은 방불어나 뒷진털반 남생이란 놈이 껄쩍 찍어너단 말일세. 총총이 작별하고 수정분박 썩나서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디 경치가 장이 좋던가 보더라. 고고 천변 일륜홍 부상은 오피떠

머리 앙금 동질떠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원 지

강은 일천리 눈앞의 경계로다. 오초나 넌 너희 허여 동남으로 멀어 있고

잠시나야 전복만악을 바래보니 만경대 구름 속 학선이 후려있고 칠보산 비리봉은 허공의 소사 계산 파물이 울지 아 산원 징징징 높고 경수부풍의 야자파 물은 퐁퐁 깊고 만사는 루루루루

있다. 어서 난 돌아들고 백군한 분기 칼막이 해월이 목파리 원앙새 강상두루미 수많은 떼꽁이 소천자 지관 얻은 만수분전의 봉왕새

월초물초일지 시내유 순환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두루루루루 저 골물이 콸콸 열에 열두 골물이 한때로 합수 오처 천방자 지방자 언덕저 구부저 방울이 벗금저 건너 병풍석이다 마주 꽝꽝 마주 때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배로 가자 한 말 아

0: 오늘 판소리 초대석에서는 대전의 청년 소리꾼 김재영 씨와 담소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명창으로 성장해서 대전을 빛내주시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 판소리 초대석 손님과 함께 꾸미는 최판사의 명판결도 기대해 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유혜은입니다. 얼씨구!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조금씩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들의 완창곡을 매주 이어가며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순인 명창의 장판개째 수군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정순인 명창은 현재 박록주째 흥보가를 전승해서 국가무형유산 흥보가 보유자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춘향가, 심청가, 수군가는 어머니 장월중선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이 중 수군가는 전통적인 동편제 소리인 송흥록제가 장판개, 배설향, 장월중선을 거쳐 정순인 명창에게 이어내려온 것입니다. 장월중선은 이 장판개째 수군가를 딸인 정순인 명창에게 전승했는데요. 이 소리는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귀한 소리입니다. 판소리 연속 감상을 통해 장판개째 수군가 전판을 함께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속 감상에서 들으실 음원은 국악방송 악당이반 판소리 전집으로 기획되어 2005년도에 경주의 동락당에서 녹음된 것입니다. 그럼 수군가 중 별주부 하직부터 고고천변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정순임 북반주에는 박근영입니다.
2: 별주부! 화상 받아 목돌미 속에 집어넣고 목을 콱 움츠려 놓게 물 한 점 들어갈리 마무하제. 사은 숙배 하지고고 본댁으로 돌아올제. 그때여 주부 모친이 난디 차례라도 수수 천년이 되었든가 쌀만화도 먹지 못할 차례였든가 보더라. 주부 세상 나간다는 말을 듣고 울면 불면 말륜 차로 나오는디 여봐라, 주부야.

은것은 한번 가면은 못 오더니라. 불쌍하다 너 그 부친 세상 구경허를 가시더니 심리사장 모래 속에 속절 없이 묻혀갔구나. 새꽃이에 죽었구나. 직성구짓증의 신세 네 길을 믿고 살까 말을 산디.

찬타하신 병기 든들 어느 뒤가 날 울걸면

아주 밤이 된 돌 드려 손뼈를 묻다리면 피어 주리가 뒤뜨란 바지냐 여봐라 주부

여짜오대. 나라에 환우 있어야 구하러 가는 길이 오니 어머니 너무 근심치 마옵소서. 기특다 내 아들아. 충성이 지극하면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럼 수로 육로 이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너라. 배별하고 짐실로 돌아올지 그때여 주부 마누라가 있난디 이놈이 어디를 장가로 들었는고 허니 소상강으로 장가를 들었던가 보더라. 태코를 부르며 나오겄다. 아이고 여보 소상강 나리 세상에를 가신다니 당상에 백발못짓 어째 입고 가라시오. 오냐 네가 아이고 지고 운다마는 내가 너를 못 잊고 가는 길이 하나 있어.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저 제너머 남생이란 놈이 제 손수로 사촌이라고 덧붙여놓고 볼곰볼곰 찾아드는 것이 어찌 내 구망이 끌쩍지근하거든. 그놈의 몸에서는 꽃은 내가

0: 나고 노랑내가 심이 난단 말이여. 내 몸에서는 꽃순내가 나니 그걸로 징험하야 몸조심 문단속 단단히 허렸다잉. 이렇듯 단단히 단속 후에 수정문밖국 썩 나서서 사면 경계를 나오는디.
1: 아이 좋지.
0: 이것이 바로 고고 천변이라는 것이었다. 고고 천변 일륜홍. 우상은 오패떡 양고그 찾은 안개 월봉으로 돌고 돌아 어제양 좋게 짓고 회양봉 구름에 떴다 노하른 대안운대로 병원불에 동혈허 종은 잠자고 자유새 벌벌 날아든다 공정여철 다시 죽그생축파가 열거라 앞발로 벽 8월 찌꺼당겨 뒷발로 장낙을 탕탕 요리저리저리 요리 황금두 실등 사면을 바라보니 칠광은 칠백리 파광은 천일 세계라 천의 무사 시별봉은 구름 밖으가 멀고 이회소상은 일천리 눈앞에 경계로다 오천은 의거여 돈답으로 버렸고 건고는 어이가야 니가 해도 실도 남문전달을 밝은 띄고 현금도 끌어지고 덮어로 뚝뚝 가는 여배 조금 덜무간수에 조예왕은 흑불혼이오 오래 속으가 장신하야 천봉 만화가를 바래봐 안경대 구름 속 학세지 구름 짓고 칠보산비를 봉은 호공에 솟아 해산 파물을 짜 사는 지혜 놓고 풍은 야제 아파 그런 봉부 집고만 사는 우르르르르 가는 점점 낙관을 동도 장송한 낙나 떨어진 적 목펑 퍼진 떡간 다리몽둥 진놈 굴모르 다리 흐름던 줄 수퍼들어 흐름은 오미자 치자 감대초가 진과목을 그려지고 뒤뜨려졌어 부부칭칭 감겼다 어서는 돌아들고 백군원 품니 가르마귀 해오리 목포 원앙새 강상두루비 수마루 떼꽁 전자 기가 났던 한수분절의 봉황새 양양장파 잠잠봉 사랑거다고 원앙새 7월을 칠소 그라수 다리로 어떤 오자기 폭포리 해오린 너 수친 경색 아옥 땅국이 널어들 제 노왕 경계를 바라보니 지어자 본인 마락 천봉이 연대려 굽어보지 백사 지르다 허지 구부러진 얼굴 장수

상봉할머니여. 어제로 우주를 춤을 출 적에 저리 시내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머리 주주주주주 저 골머리 괄과 열이 열두 골머리 한두로 합수처 전방자 지방자 그 월덕 저우이저 방울이 벗금 저건 병풍석에다 마주 꽝꽝 맞추 세려대 수중으로 내려가르라고 방금이 부엌적 울렁거려 뒤쳐 와르르르르르르 괄괄 뒤둥그러져 사지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둠에로 가야 말

그때요, 별주부가 해변가에 당도하야 운층경 높은 곳에 벌곰벌곰 기어올라 사면 경치를 살펴보는 뒤 그날싸 말고 웬간 날짐승들이 모여들어 저희들끼리 상자를 놓고 다툼을 하는 뒤 앵무새 썩 나앉으며 오늘 상자는 내가 해야 쓰겠다. 봉황새 꾸짖으며 어라이놈 물렀거라. 네가 어디를 상자를 한단 말이냐. 오늘 상자는 내가 할 것이니 한번 들어봐라. 얘네 마.

네. 보성금 가지시고 소소 기상 노래 할 때 기산 높은 봉 아침볕에 내가 가서 울음 알우라 800년 문물에 우르러여 주문 문나게 시고 안고대상 공보자도 내 앞에서 탄식을 하고

0: 올라 호상 반죽 좋은 열매 내 양식을 삼았으니 내가 그런 일 아니시냐. 까마귀 썩 난지면 아 그 다음에는 내가 상자를 앉을 것이오. 부엉새 꾸짖으면 어라이놈 물러가라. 저 주둥아리는 지드란하고 두 눈금은 까멍창 뿐이고 온 몸뚱아리는 전부 까멍창인 놈이 그들을 상자를 한단 말이냐. 까마귀 대답하되 너는 대가리가 넓적하게 크고 온 몸뚱아리는 털이 더덕더덕 붙은 놈이 무슨 놈의 상자를 한단 말이냐. 내가 상자를 해야겠다는 내 근본을 한번 들어봐라.
1: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정순인 명창의 장판개체 수군과 세 번째 시간으로

0: 주부 하직부터 고고천병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정수님, 북반주에는 박근영이었습니다. 정수님 명창의 장판개체 수군가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3: 최판사의 명판결.
0: 어머, 오늘 최판사님께는 제비 한 마리가 찾아왔는데요. 저런, 다리는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4: 최판사님, 저는 심성고운 박흥복 시댁에 살던 제비입니다. 네, 그 강남에서 흙은 박 차고 백은 무릎 쏘고 거중어둥 실 높이 따온 그 제비 맞아요. 아, 제 부러진 다리를 고쳐준 흥보 아저씨가 너무도 고마워서 강남에서 보험표 박씨를 물어다 드렸더니 아 글쎄 그 못된 심보의 놀부 영감이 제비 덕분에 부자가 된 동생을 시기에 강남으로 돌아가려던 저를 잡아다가 다리를 분질러 자기 집에 주저앉히고서는 저를 그 집 애완조라고 하지 뭐예요. 저도 이렇게 엄연히 살아 숨쉬는 생명인데 학대나 불법 포획, 감금을 당해도 법적 처벌이 불가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못된 놀부 영감의 괴롭힘에 제비 눈에는 눈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저의 억울한 눈물 타령을 좀 들어보시렵니까? 놀보 문전을 당도하야 저마 끝에 들어갔다 나왔다 무엇이라 주지 주지 우지 주지 함지 표지 우지 매라 박씨를 떼그르르르르 던져놓고 배구운 간으로 날아간다. 아, 이 제비 울음이 무슨 소리냐면요. 지독한 놀보놈이 조회수에 눈이 멀어 멀쩡한 다리를 꺾어 쇠사슬에 묶어놓고 비비탄을 마구 쏘니 내 신세 저량하다 뭐 그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렇듯 끔찍한 동물 학대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살고 있는 천하 고약한 놀보 영감을 엄벌에 처해 저의 억울함을 낱낱이 풀어주십시오. 네?
0: 정말 박놀보 씨의 욕심과 악행은 끝이 없군요. 그래도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선이란 게 있는데 그런 잔혹한 학대에 대한 죄값을 톡톡히 치르도록 최판사님께서 매운맛 판결을 좀 내려주시지요. 이보시오. 이 무지막지한 놀보 양반. 네 죄를 알렸다. 지금 법조계에서도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조항을 발의해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이에게 어찌 인간 존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본 판사는 살아 숨쉬는 제비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학대한 박놀보의 죄를 무겁게 여겨 동물은 사람의 소유물 이전에 고통과 감정을 지닌 생명임을 다시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에 박놀보는 이번에 피해를 입힌 이 제비에게 다리 수술비 전액은 물론 다리가 부러져 남쪽 나라로 제때 이주하지 못해 발생한 항공노선 지연 및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쌀 300석을 즉각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여름이 무르익어가는 길목에서 최희진의 판소리 사랑을 찾아온 여러분과 함께 정답게 소리 풍류를 나눠본 시간이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귀한 소리를 나눌 수 있어 참 행복했습니다. 최희진의 판소리 사랑은 여기서 여밉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 안 좋은 데가 있어. 근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급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두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 병을 얻게 돼요.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마인석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2: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아이돌 죽어 마땅하듯 양국 가치는 생각

0: 가야 죽이도 남건이와 내가 수달래라 내고 와라 가는 배한 뭐 모르고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의 현장 박정경입니다. 여러분은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 중에 어떤 걸 좋아하셨나요? 놀이터엔 미끄럼틀도 있고 철봉도 있고 정글짐에 보통 우리가 뺑뺑이라고 부르는 회전무대, 이건 요즘 거의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네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 그네는 나무에 매달아서 타기 때문에 높이가 6m에 육박하고 타는 데만 해도 엄청난 힘과 요령이 필요한데요. 그네 타기와 씨름, 택견 같은 민속놀이가 풍성하게 펼쳐지는 날, 단오가 바로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단오의 대표 축제인 강릉 단오제의 현장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손님 여러분들 영정어 부정어로 갔어 하네들 남정네 가세 따르다 부정아 아남네 치마 걷디 들고 나다는 영정어

테러로 동여 부정예고 서울나으로 남해야 부정 가사내고 다세여세여 서여 부정으로 가사내고

말고 한

네, 강릉 단오제 보존회의 연주로 강릉 단오제 중 부정구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국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를 찾아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매주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 꾸며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0: 바로 내일인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강릉단오제가 개최됩니다. 강릉단오제는 짧게는 조선 전기부터 기록이 보이고 길게는 고조선까지 거슬러 갈 수 있는 유서 깊은 전통 축제입니다. 2005년에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면서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올해 2월 강릉단오제의 지속 전승과 활용에 관한 연구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재영 박사님을 모시고 현재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강릉단오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영 박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재영입니다.
0: 네, 우리 연구회 현장 청취자 여러분에게 어떤 연구, 어떤 활동하는 분이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강릉단오제와 아리랑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 방식을 연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유산 축전과 대한민국 아리랑 3대 협의체 등 다양한 현장에서 공연 연출가이자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실제 현장을 누비는 이 현장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또 연구를 겸해서 다방면으로 경험을 쌓고 계시는 이재영 박사님이십니다. 우선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박사학위를 받으신 것 축하드려요. 그리고 논문을 쓰게 된 과정이나 어떤 소회가 있었을 텐데 시간이 좀 지났지만 좀

0: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무형유산을 박물관 안에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 숨쉬는 문화로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오래도록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와 국제사회는 현재 살아있는 유산을 강조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전승자 고령화, 후계자 부족, 생계 위기 같은 현실적 어려움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0: 네.
1: 이 커다란 강국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여 전승자와 현장 관계자들의 절박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통과 현대가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네네. 아, 역시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연구 주제를 또 발견하게 되신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 학위 논문 어떤 연구를 하신 건지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논문에 대한 이야기 개요를 좀 들려주세요.
1: 네. 개요는 공동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전승구조가 도시화와 산업화로 붕괴된 현재 강릉단업재가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 살아있는 유산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로 국제적 유산은 높아졌지만 현실의 강릉단업재는 축제기간에만 주목받는 일회성 행사로 소비되거나 기술적 볼거리에 치우쳐 전통의 핵심인 의뢰성이 약화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이 연구는 강릉단업재를 미래의 창조적 문명 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승자의 깊은 지식과 현대인의 감각을 연결하는 창의적 매개자 양성입니다. 두 번째, 관우관궁의 XR 등 뉴미디어 실감 기술을 도입해 관객이 공연 안으로 들어간 듯한 몰입을 경험하는 상설 실감 콘텐츠를 마련해 일상적 향유 기반을 넓혀야 하는 부분입니다.
0: 네.
1: 셋째는 강릉을 허브로 삼아 전 세계 무형유산 공동체와 매개체 예술가들이 교류 협업하는 인류 무형문화유산 비엔날레를 개최해 국제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아유, 일단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쭉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제 차차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무형유산 제도. 우리 연구회 현장에서도 이 무형유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다룬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무형유산 제도가 있고 또 국내에도 무형유산을 지정하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서로 같고 다르고 연계되는지 이런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2003년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을 채택하면서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0: 네.
1: 이 협약은 문화다양성과 창의성의 원천인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각국이 자국의 무형유산을 대표 목록과 긴급 보호 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 제도가 유네스코 제도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는 점인 거죠.
0: 네.
1: 우리나라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이른바 인간문화재 제도를 도입을 했고 이는 1990년대 유네스코가 인간문화재를 각국에 권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네.
1: 다만 제도의 지향점에서는 차이도 존재합니다. 한국의 전통 제도가 원형 유지와 보유자 중심의 방점을 찍었다면 2003년 유네스코 협약의 공동체 축제성과 변화하는 무형유산의 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0: 네.
1: 이에 우리나라도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무형유산의 범위를 넓히고 원형 보전 중심에서 공동체 기반 전승으로 전환을 깨우는 등 제도를 정비해 왔다는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한국의 국가무형유산 제도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제도와 긴밀히 연결되며 국제적 규범과 담론 속에서 그 위상과 기능을 계속 재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0: 와, 한국의 이 무형문화재 제도, 인간문화재 제도가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제도에 영향을 주었고 또 유네스코의 제도가 우리의 또 무형유산 제도에 영향을 주고 상호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참 뜻깊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왜 무형유산 그러면 막연하게 그 중요한

0: 거고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왜 그래야 돼? 왜 지켜야 돼? 라고 물어보면 또 막상 좀 답이 막힐 때가 있거든요. 무형유산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이걸 지키고 이어가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는 단순히 옛것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특정 시대의 정신, 감정, 기술이 응축된 총체적 문화 표현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진정한 가치는 전승주체와 공동체가 오늘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어떻게 다시 해석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으며 현재의 실천과 참여를 통해서만 미래와 이어지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은 필수적인 현재적 재맥락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산이 공동체 삶 속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전통이 되고 과거를 현재로 불러와 창의적으로 해석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살아있는 문화체계로 작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형유산은 과거를 증언하는 동시에 미래를 창조하는 창조적 자원이자 혁신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결국은 무형유산은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요. 박사님은 사실 보존보다는 활용에 조금 더 주목해서 이 논문 연구를 진행을 하셨어요. 어쨌든 활용이 더 필요하고 시급하고 뭔가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1: 아, 둘 다 중요하지만 전통을 지켜야 될 부분들도 명확하게 있지만 저는 활용에 주목해서 활용을 지키면서 지속발전 가능한 그 활용으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그런데 왜 이 무형유산을 활용한다는 거는 그 원형 그대로를 뭔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좀 변형을 가하거나 어떤 가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나 조금은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무형유산의 활용은 그 전승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진전의 과정이지만 저 역시 동시에 상업화의 연출 과잉 속에서 본래 의미를 훼손되는 왜곡의 위험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첫 번째 우려는 상업화와 탈맥락화에 따른 쇼화입니다. 관광자원화 과정에서 공연이 관광객의 취향에 맞게 규격화, 상시화되면서 본래의 의례적 생활적 의미가 약해지고 지역 주민의 유산의 주체가 아니라 관광 서비스 노동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0: 네.
1: 이때 전통은 공동체의 삶에서 분리되어 관람용 연출로 고체가 될 위험성이 표출이 된다는 거죠.
0: 네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주의적 브랜딩이 가져오는 표준화입니다.
0: 네.
1: 특정 유산을 국가 브랜드로 강하게 포장하는 과정에서 지역, 계층별 다양한 실천 양상이 주변화되고 하나의 이미지가 전통으로 고정되면 유산의 일상성과 맥락이 국가 서사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중심주의와 기록 권력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1: 디지털 아카이브와 뉴미디어 기술은 보존과 접근성을 높여주지만 기술 자체가 목적이 되면 삶의 무장장 맥락은 사라지고 뭐 실감형 콘텐츠가 시각적 스펙타클에 치우치면서 유산이 지닌 의례적 정서적 의미는 빠진 채 보여지기 좋은 이미지로만 소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지점은 전승 공동체의 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뭐 행정, 전문가 아니면 투자자의 논리 중심으로 활용 정책이 설계되면 실제 전승자는 자신의 전통을 정의하고 변화시킬 견한을 잃고 단순 공급 인력으로 동원되기 쉽다는 거죠.
0: 네네.
1: 그래서 이처럼 성찰 없이 추진되는 활용은 무형유산을 소비 가능한 과거로 전략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이 두 가지의 방향의 긴장을 섬세하게 조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네. 결국은 무형유산을 활용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데 잘못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이제 끼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어찌 보면

0: 대중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무형유산을 이제 잘못된 이미지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그런 우려가 나온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형유산 활용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좀잘 활용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진정성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의 역사와 생활세계 속에 축적된 집중자산이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 일상에서 의미를 재인식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진정성이 유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존과 활용의 조화가 전제되어야 하겠죠. 활용은 개발 논리와 연결되지만 그 과정에서 역사성과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현대 세대의 향유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권리까지 고려하는 세대 간 정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별 종목만 떼어내기보다는 유산이 놓여 있는 환경, 경관,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통합적 보호를 지향해야 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향유 기술을 넓히는 시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과거의 하향식 관리에서 벗어나 공동체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에 놓은 상향식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무형유산의 지정, 그리고 전승 필요성, 또 무형유산을 활용할 때또 주의해야 할 점, 또 지향점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강릉 단오제에 대한 이야기로 좀 좁혀가 보겠습니다. 우리 강릉 단오제는 우리 연구회 현장 청취자분들 여러 차례 접하기도 했고 잘 아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강릉 단오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치러지는지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려요.
1: 네, 강릉단오제는 유교식 재례의식과 무당굿, 간호강연급이 결합된 종합 전통 축제로 약 2개월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재례는 대관령 재건궁 신터에서 시작됩니다. 강릉단오제의 신앙체계는 세 신격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각각 뚜렷한 신화적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관령 산신은 상금통일의 대업을 이룬 신라 김유신 장군이고요. 대관령 국사 성황은 고려시대 범일국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사 여성황은 정치 처녀로 평범한 인물이지만 강릉시 고장의 설화와 연결되어 지역 공동체의 신앙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세 신격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농, 풍어, 풍림을 중심으로 주민의 건강과 사회경제적 번영을 기원합니다. 강릉단오제는 신주빗기로 축제가 시작되며 대관령에서 모셔온 신목과 화개가 축제의 핵심 상징물이 됩니다. 신목은 극상성황신이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 길이자 신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무당 일행과 신장구가 산에 올라가 신목을 베고 청홍색의 예단을 걸며 소원 성취를 빕니다. 성황신의 위패와 신목을 보신 일행은 신명나는 무악을 울리면서 대관령을 내려와 여성왕 정씨 처녀의 생가인 경방댁을 거쳐 대호호 부가나와 중앙시장을 지나 남대천 단오장에 가설된 제당으로 모시는 연신 행차가 벌어집니다. 제단 한복판에 신목을 자리하면 축제는 절정을 향하고요. 이후 조전제, 송신제까지 엄숙한 의례가 순환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오굿은 세순무인 지모와 활행이가 중심이 되어 연행하는 대규모 무속 의례로 치러집니다. 이는 신과 사람이 소통하는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명나는 구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도감연국은 신문제를 풍자하는 전통 탈놀이로 다섯 마당으로 구성되며 첫째 마당에서 모든 인물이 등장한 후 장자마리가 놀이마당을 열고 둘째 마당에서 양반광대와 소매각시가 만나 사랑을 나누는 등의 서사로 펼쳐집니다. 이처럼 강릉단오제는 불교, 도교, 무속, 유교의 재래의식이 공존하며 제의와 연행, 놀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적축문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0: 네, 강릉 단오제가 아유, 이게 대관령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강릉 단오장까지 오는 거가 다 어떤 강릉 단오제의 일부군요. 네. 그리고 이제 단호장에서 또 이렇게 굿이 벌어지고 여기서도 왜 그네를 타거나 씨름을 하는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소개를 했는데 단호에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들도 다 해볼 수 있는 거죠?
1: 네, 다 체험할 수 있고 네네. 단호제의 세시풍속을 모두 다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시민 참여형 축제로 꾸며지고 있는 강릉 단호제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0: 네네. 그러면 이재영 박사님은 이 강릉 단호제 어떤 점이 정말 의미가 있고 어떤 점이 참 흥미롭고 중요하다 좀 이렇게 좀 특징을 좀 짚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제가 한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동안 강릉 단호제를 지속적으로 보고 진행했을 때,
0: 네.
1: 저는 뭐 무속이나 뭐 관호관광국도 정말 즐겁고 흥미롭고 의미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난장에서 그 강릉 단호제를 즐기는 관객분들이 난장을 통해서 먹고 즐기고 다시 향유하는 부분 자체가 네. 너무 좀 감동적인 부분으로 느껴졌습니다.
0: 네네. 아 역시 축제는 먹고 마시며 함께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강릉 단호제에 가면 바로 그런 것이 생생하게 잘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릉 단호제가 제가 아까 이제 시작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어지기까지 많은 뭐 위기나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떤 위기, 어떤 변화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는지요?
1: 네, 강릉 단호제가 오늘날의 위상에 갖기까지의 변화와 대응 과정을 6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는 국가문화유산 정책 및 구성 단계로 마을 공동체의 자율적 의뢰였던 강릉 단호제가 국가제도 안으로 편입되며 보호를 받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0: 네.
1: 이 과정에서는 단호제 의뢰는 폐쇄적인 성역에서 도시의 공적 공간으로 이동하며 공동체 안의 의뢰에서 보여주고 관리되는 대상으로 성격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1: 1980년대는 관광 자원화와 제도화 단계로 강릉 단호제를 공공축제이자 관광 자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1: 학술 연구라든지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간호강요를 탈원형 복원 등의 논의가 이 시기에 체제로 구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1995년부터 2004년은 지방자치대 도입과 재편 단계로 행정, 민간, 전승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3자협치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 단순한 원형 보존 대상이 아니라 예산이나 인력, 안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운영 시스템으로 인식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2005년부터 11년까지는 유네스코 등재 단계로 2005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강릉 단호제가 국제 규범의 대상이 되었고 보호 개념도 문서화와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지식 기반 보호로 확정이 되었고요.
0: 네네.
1: 12년부터 18년은 플랫폼 및 정기화 단계로 강릉 단호제가 도시 브랜드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지표 기반 관리 체계가 확립된 시기입니다.
0: 네네.
1: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년부터 24년은 회복과 시민 리추얼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 강릉 단호제가 공동 경험의 회복 장치이자 일상적 단절을 치유하는 사회적 매개체로 재조명되었습니다.
0: 네. 와, 단호제의 이 현대 시점부터만 보아도 지금 1960년대부터 굉장히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단호제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어떤 세계적인 그런 유산으로서의 어떤 좀 거듭남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강릉 내에서도 이 축제가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할까 하는 고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봤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갈까요? 강릉 단호제 음악 중에 거무장단과 동살풀이 준비했습니다. 김용택의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들으시죠.

0: 네, 강릉 단오제의 신명나는 음악 듣고 돌아왔습니다. 거무장단 동살풀이 이어서 보내드렸고요. 연주에는 김용택 명인회 여러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강릉 단오제의 지속 전승과 활용에 대한 연구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재형 박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무형유산의 가치 또 활용 또 강릉 단오제의 여러 변화와 현재적인 모습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강릉 단오제의 활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릉 단오제를 지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이 시민들에게 보여지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예, 강릉 단오제는 이제 축제 기간에만 반짝 주목받는 일회성 행사의 한계를 넘어 확장성, 공연성, 일상성이라는 세 가지 층위를 통해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드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0: 네.
1: 우선 확장성 측면입니다. 탈, 춤으로 있다 프로젝트는 전통 연희인 관노가민극을 현대적 영상 언어와 대중문화 감각으로 재해석한 대표적인 시도입니다. 특히 관노가민극의 상징성 인물인 시시딱딱이 캐릭터를 K-POP 아이돌 SF9의 유태한과의 협업 퍼포먼스로 구현함으로써
0: 네.
1: 전통의 정서를 동시대 청년 세대의 정체성 탐색과 연결하는 실험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1: 이와 같은 디지털 확장 자체는 무형유산을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끊임없이 변주되는 역동적 콘텐츠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그러니까 관노 가면극을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뭐 팝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런 대중문화와 이렇게 접목했다는 말씀인데요. 잘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1: 네네. 뭐 보존을 중시하는 분들은 조금
0: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1: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0: 예, 네.
1: 젊은 세대 유입을 통한 탈춤으로 있다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한국 아이돌가의 콜라보된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0: 예.
1: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방영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좋은 활용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네. 다음은 공연성 춤연입니다. 강릉 국제공연 페스티벌 개막작으로 해변의 건축가는 강릉의 신화와 단오의 의례를 오페라, 연극, 무용이 결합된 복합 장르로 구현한 작품입니다.
0: 네.
1: 이 작품은 그 들레즈와 카타리가 제시한 리존 개념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공간을 수평적으로 엮으면서 비선형적으로 전개되고 관객은 우주와 바다, 제휴의 장면들을 얽히는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강릉 그리고 단오에 대한 의미 있는 지도를 스스로 구성하는 주체적, 개인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해변의 건축가라고 하는 작품이라는 말씀이시죠?
1: 네, 맞습니다.
0: 작품인데 이게 오페라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그런 좀 복합적인 그런 장르들이 서로 결합돼서 누가 봐도 좀 이렇게 뭔가 풍성한 볼거리가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다음은 일상성이라고 하셨죠? 어떤 네. 내용인가요?
1: 네, 마지막으로 일상성 측면으로 봤을 때

0: 때 전시인 오브젝트 단어 지나가는 행운도 붙잡아 줄게요라는 전시가 있습니다.
1: 예예. 예.
0: 무형유산의 가치를 일상 공간으로 끌어들인 전통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호의 신화와 상징을 키링이라든지 에코팩, 뭐 창포 샴푸바 등의 현대적 굿즈로 디자인을 해 전시 판매하며 2022년부터 강릉시는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약 20여 종 100여 개의 단호 굿즈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이를 통해 애군을 막고 행운을 비는 강릉단호제의 의미를 참신한 디자인에 담아 시각, 촉각적 사용 경험 속에서 전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뭐 향수라든지 호기심, 애정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내어 젊은 층에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네. 받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어휴, 그럴 것 같아요. 오브젝트 단호, 이게 전시인데 이제 좀 확 이렇게 귀에 꽂혔던 것이 그 콘텐츠 상품 개발인데요. 어휴, 상당히 인기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강릉 단호제에 활용된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기존의 강릉 단호제의 이 단호 굿이라든가 전통 놀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다 유지를 하되 어떤 이런 특정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젊은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를 지금 소개해 주신 거잖아요.
0: 네.
1: 네.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우리 왜 요새 K-POP 데몬 헌터스도 있고 어떤 그 한국적인 부분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정말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그런 사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강릉 단호제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무형유산이 활용되는 현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박사님 논문에 보면 이 국가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 챕터가 있어요. 이 부분도 좀 흥미롭고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0: 네, 무형유산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정작 전승의 핵심 주체인 전승자들이 처한 현실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0: 특히 2025년 12월 9일 국가유산청이 개최한 국가무형유산 전승치약 종목 보유자 간담회에서는 전승 현장에 생성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승자들은 매달 전승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수 없어 전승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였고 평생을 전통에 바친 보유자조차 생계문화로 은퇴를 고민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났습니다.
1: 전혀 생계로 활용하기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생계로 그 돈을 쓸 수 없다는 제도상 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0: 네, 제도상 쓸 수 없다는 말이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0: 네, 더불어 국공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자의 평균 연령이 매우 높고 낮은 수익성과 직업 불안성,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청년층 유입이 거의 없는 네. 전수자가 끊기는 위기에 놓여 있으며 현재도 역시 단편적, 단기적 지원에 머물러 무형유산의 자생력을 충분히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1: 네, 후계자가 없다. 결국은 이제 이 보유자 전승 교육사들이 노령으로 이제 다 접어드니까 젊은 세대에서 그걸 든든하게 좀 받쳐줘야 할 텐데, 그러니까 이 무형유산을 전승하겠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젊은층이 많지 않다 그 말씀이시군요.
0: 네, 맞습니다. 청년 세대가 전통 분야로 유의미한 진료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의 인식 전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 네.
0: 무형유산의 현대적 활용과 산업화를 지원해 경제적 가치를 발굴하고 소비자 접점을 넓힘으로써 제도적 지원이 실제 현장 변화와 자생적 발전으로 이어가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까 왜 생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사실 첫 번째로 지금 대두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층이 유입되지 않아서 후계자가 부족하다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서로 맞물리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결국은 제도적으로 이 정책적으로 좀 뭔가 개선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0: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지금 이 무형문화유산 전승 취약 종목 보유자 간담회라는 곳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신 건데요. 그 외에도 오늘 우리의 주제인 강릉 단오제 전승자들의 또 이야기도 따로 또 정리가 되어 있던데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들려주세요.
1: 네. 강릉 단오제 전승자들은 유산의 현재적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동시에 본질 훼손을 우려하는 복잡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를 현대사회에서 살아 움직이게 재구성하려는 적극적 활용론과 핵심 가치와 전승구조를 지키려는 보존적 경기론 사이에서 균형적을 모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0: 네.
1: 적극적 활용론 측면에서는 우선 단오제를 청년 세대와 시민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함께 만드는 문화의 장으로 전환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통 원형을 존중하되 뉴미디어를 차용하여 이제 수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0: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릉 단오제를 올림픽 도시 마케팅과 연계해 강릉을 대표하는 상징 자산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0: 네네. 아까 왜 이 강릉 단오제의 뭐 확장이라든가 공연, 또 일상적인 활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잘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청년들, 시민들 참여가 더 필요하고 융복합 디지털 기술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 처음에 이야기 나눌 때도 무형유산을 활용하면 어떠한 좀 부정적인 부분, 부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없을 순 없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와 반대되어 있는 보존적, 경계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네네.
1: 전승자들이 전승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과
0: 네네.
1: 체계적인 교육 후계자 양성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활용 논의만 앞서는 것 자체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0: 그렇죠.
1: 또한 축제가 산업화 관광 중심으로 치우치면 단오국 간 무속 의뢰, 공동체적 의뢰성이 주변에 될 위험을 경계하며 천년 축제로서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승자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단오굿, 관노가면굿 등 핵심 의뢰와 연의를 축제 구조의 중심에서 재배치하고 전수 교육관과 상설 공연을 통해 연중 학습 체육 플랫폼 구축을 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 단오굿 무대와 교육사 활동하는 강릉 단오제 과거의 흔적을 넘어 오늘날의 삶 속에서 여전히 보편성을 지니는 생동하는 문화예술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실천 의식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역시 강릉 단오제의 전승자들은 또 이 강릉 단오제라고 하는 것이 가진 특성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더 좀 발전시키고 싶은지 어떤 것을 보존하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를 좀 생생하게 들려주신 것 같아요. 강릉 단오제 지금도 많이 이제 현재화되고 활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어떤 필요한 절실한 지원 정책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 이 강릉 단오제의 전망 미래에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강릉 단오제의 지속 가능한 전승과 혁신적 활용을 위해서는 인적 기반, 기술 기반, 네트워크 기반을 아우르는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창의적 매개자 양성입니다.
0: 네.
1: 창의적 매개자 양성은 전통을 현대인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적인 인적 기반 구축 전략입니다. 매개자는 전통의 기쁜 기술과 의례적 상징성을 지닌 전승자와 현대의 수용자 사이에서 문화적 의미를 번역, 해석, 재구성하며 전승자가 보유한 안목질을 현대인의 언어와 감각으로 풀어내어 무형유산을 대중의 일상과 감정에 대해 연결하는 문화적 과거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0: 네.
1: 이러한 매개자 양성이 시급한 이유는 도시와 세대 간 단절로 인해 전통적인 전송 구조가 약화되고 기술 위주의 전

0: 연수만으로 현대 사회에서 무형유산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형유산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디지털 기술, 경영 예술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융합적 전문가가 필요하며 본 논문은 이를 위해 통합적 해석 능력, 창의적 활용 통찰력, 세계화에 대한 이해, 뉴미디어 등 첨단 기술 이외를 필수 역량으로 제시하는 매개자 양성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1: 네.
0: 궁극적으로 창의적 매개자 양성은 문화유산을 과거의 흔적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미래 공동체를 구성하는 창조적 문명 자산으로 자기매개 하는 핵심적인 인적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간노가면극 XR 실감펀드츠 공연의 상설화입니다. 간노가면극 XR 공연 상설화 구상은 전통을 단순 기록이 아닌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전승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 공연은 XR 실감 콘텐츠 기술을 결합하여 관객이 공연의 시공간 속에 직접 몰입하도록 함으로써 간노가면극의 정신을 오늘날의 기술 형식으로 번역하는 데 초점을 듭니다. 간노가면극은 무언극의 특성, 제의적 장면, 사회적 상징성, 음악 중심 구조를 지니고 있어 뭐 시각 효과라든지 뭐 기술에 대한 부문이라든지 그리고 360도 입체 음향과 같이 결합되었을 때 감정과 서사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다만 그 XR 기술의 화려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인 거죠.
1: 네네.
0: 전승자의 몸짓과 안목질을 더 명료하게 전달하는 투명한 매개 장치로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사실 아까 매개자 형성 때도 결국은 이제 기존 방식의 어떤 공연 기획이나 축제 기획이 아닌 뭔가 좀 더 현대화되고 좀 조금 더 이렇게 첨단 그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획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관노가면극 XR 실감 콘텐츠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실감 콘텐츠라는 걸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특히 이걸 좀 상설화해야 한다고 보신 거잖아요.
0: 네네.
1: 상설화해서 누구든지 이 단오제 축제 기간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좀 상시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또 이제 한 우리가 계속 이제 이 놓지 않고 가고 있는 게 활용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 뭔가 우리가 방지해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 주셨는데 관노가면극의 본질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이 강릉 단오제의 좀 미래적인 비전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미래적 비전으로는 지금 이 논문의 중심이 되는 부분 것 자체는 매개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1: 네네.
0: 매개자 양성을 통해서 그 매개자를 통해서 관노가면극 상설화를 통한 상시화된 그 상시화를 통해 그 직업적인 부분이라고 수익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전승자들한테 좀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고 이에 이어서 저는 인류 무형문화유산 비엔날레를 개최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비엔날레요?
0: 네네네. 인류 무형문화유산 비엔날레가 지향하는 핵심 메커니즘은 전승자, 매개자, 예술가의 삼자협업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승자나 예술가나 행정가나 모든 분들이 다 매개자가 될 수 있듯이 이 삼자협업 구조 자체도 전승자와 매개자, 예술가에 대한 이미 있는 고민을 통해서 아웃풋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는 기존의 일방향적 수직적 전수 방식에서 벗어나 전승자가 전통의 본질과 기술을 제공하고 예술가는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매개자는 두 영역 사이의 언어적, 개념적 간극을 조율하는 문화적 변혁가로 수평적 협업을 이끄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강릉 단오제를 정말 10여 년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고 또 관여했던 이재영 박사님의 오랜 고민 그리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오늘 들을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오늘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강릉 단오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강릉 단오제 한번 보러 가야지 하는

0: 어떤 관람객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주안점을 둬서 관람하면 좋을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2026년 강릉단오제는 기본적인 구조는 뭐 예전과 비슷합니다.
0: 네네.
1: 하지만 강조점은 조금 달라요.

0: 했고 예술가는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매개자는 두 영역 사이의 언어적, 개념적 간극을 조율하는 문화적 변역가로 수평적 협업을 이끄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강릉 단오제를 정말 10여 년 이렇게 오래
0: 공연, 난장을 함께 즐기면서 마음을 풀고 서로를 위로하는 치유와 해원의 기능이 특히 강조된 강릉 단오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강릉 단오제 하면 왜 항상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 전통 풍습, 의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가서 봐야 하는 거고 거기에 와 풀리면 단오 가면 뭔가 술술 풀리고 기분도 풀리고 스트레스도 풀린다 이런 차원에서 강릉 단오제 관람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지금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이재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도 어느덧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서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할 시기인데요. 옛날 단오 때 먹었던 수리 취떡이나 제호탕 같은 음료가 바로 여름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우리 이재영 박사님 말씀 중에 오브젝트 단오라고 해서 좀 단오 용품들을 현대화한 제품들도 소개를 해주었는데 뭐 창포비누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셔서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단오 먹거리도 K-콘텐츠로서는 꽤 상품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이 발견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아이디어 창고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네요. 오늘 연구회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이유라의 여러분의 소리로 강원도 강릉의 영산홍 띄워드립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행복한 한 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건 서로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 아니다. 너와 나의 다름이 만들어내는 조화 때문일 것이다. 그 조화 안에서 더 나은 나와 더 나은 당신이 탄생하는 것이다. 상담 심리사이자 작가인 김혜령 씨의 책 불안이라는 위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렇죠. 조금씩 조화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전보다 나은 사람이 돼간다는 점에서요. 그런 점에서 관계라는 건 완성된 상태라기보다 계속 다듬어지는 시간에 더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클랑의 소소한 왈츠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14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건 완전히 같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일이라고들 하죠. 나이가 들면 그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다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산다는 거 반복인가 봐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그 안에서 조금씩 맞춰가는 일의 반복. 오늘 함께 걷는 길,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와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들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서대문 시니어 클럽의 김태경 관장과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닉네임 윤혜성님, 신청곡을 여러 곡 적어주셨어요. 준비할게요. 또 뒷자리 3529 쓰시는 분도 꽃타령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준비할게요. 또 또사님, 5월 31일 일요일이었죠. 깨끗한 물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는 위시빌더의 김효진 대표님 얘기 듣고 문자 주셨는데요. 군 시절 생존이 목표인 극한 훈련을 받을 때 한 방울의 물이 간절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다소 엉뚱하지만 우리나라 군사력 증강에도 큰 보탬이 될 듯합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크게 공감하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무료로 이용하시는 덩덕궁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또 신청곡도 적어주시고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됩니다. 여러분 듣고 공감하시면 주변에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윤혜성님 청하신 아리수의 청춘가, 또 뒷자리 3529 쓰시는 분의 신청곡 황혜리의 꽃타령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0: 요즘은 다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경험과 역량을 나누며 지역사회 안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와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들며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서대문 시니어 클럽의 김태경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서대문 시니어 클럽 김태경입니다. 예.
0: 네. 서대문 시니어 클럽. 이거 뭔가 이름은 친근한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는 잘 모르는데 어떤 곳인가요?
1: 예, 서대문 시니어 클럽은 노인복지법 근거로 서대문구청에서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에 위탁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고요.
0: 네.
1: 서대문 시니어들의 이제 활기찬 노후,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네. 참고로 노인 일자는 전국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109만 명, 한 110만 네. 명 가까이 되는 일자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서대문구는 5,200명의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이제 그 일만 하는 전담 기관이고요. 네. 노인 일자는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속해 있기도 네. 하고 작은 기관, 복지관 속해 있는데 저희는 그 일자리만 전담을 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미션이 노인에게 유익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 만족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이런 미션이 있더라고요. 유익한 일자리는 어떤 걸까요?
1: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첫째는 이제 당사자죠. 본인한테.
0: 네.
1: 예, 우리 어르신들한테 의미가 있는 건데 각 개인의 역량과 건강과 사항에 맞는 일자리인 거죠.
0: 네.
1: 그게 유익한 일자리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 공동체, 커뮤니티에 유익한 일자리인 겁니다.
0: 네.
1: 그게 본인에 맞는 일자리지만 그게 공익에 유익한 일자리가 말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유익한 일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게요. 은퇴 전까지 빨리 일을 그만두고 싶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1: 그렇죠. 예.
0: 뭔가 생계 때문에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아 이놈의 이 언제 그만 출근하나 뭐 이런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그 이후 은퇴 후에 다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이왕이면 나에게도 유익하고 사회에도
1: 예,
0: 유익한 그런 일을 지금 일자리로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노인 일자리의 가장 큰 의미를 우리 관장님은 어디에 두고 계세요?
1: 물론 경제적인 도움이 되죠.
0: 네.
1: 예, 크고 작던 개인의 네.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주어진 급여 내지 활동비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들은 1차적으로
0: 중요합니다.
1: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데
0: 네.
1: 저는 그 의미보다 더 큰 게 건강함인 것 같아요.
0: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강함.
1: 예. 네, 이 건강함도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당연히 육체적인 건강함이죠.
0: 네.
1: 예. 어쨌든 간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가야 한다는 그걸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강함은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보니 이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0: 네.
1: 그래서 의료보험 쪽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0: 네.
1: 병원 갈 시간에 일을 하시는 거죠.
0: 그리고 내일 내가 출근해야 되면 예. 오늘 좀 조심하잖아요.
1: 예.
0: 나를 좀 관리한다
1: 예.
0: 그래야
1: 맞습니다.
0: 되나? 네.
1: 그러니까 어르신은 또 일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 하시니까
0: 네.
1: 충분히 본인 관리도 하시고 본인의 신체적인 관리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본인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에 대한 체크들을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저는 또 신체적인 건강함도 좋지만 더 큰 거는 정서적인 건강함인
0: 네네.
1: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감인 것 같아요.
0: 그 내가, 예. 최근에 그런 드라마 있는 거 아세요? 누구나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1: 예.
0: 있다.
1: 예.
0: 그거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1: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얘기하면 나 아직 안 죽었어.
0: 네, 네.
1: 나 아직 살아있어.
0: 네.
1: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자존감인 것 같아요.
0: 네.
1: 예, 일을 하면서 주는 자존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나는 일을 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내가 뭔가 존재감이 있고 그 존재감을 통해서 내가 자존감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0: 네.
1: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같이 일을 하시잖아요. 혼자
0: 네.
1: 일하시지 않으시잖아요.
0: 그렇죠.
1: 동료들과 맺는 관계성, 사회성도

0: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어머니도 노인 일자리를 네. 참여하고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는 일을 끝나고 같이 어울리면서 시장 가실 때가 너무 좋으시대요.
1: 네. 예.
0: 안 그러면 혼자 다니시겠죠. 혼자 다니시면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1: 네.
0: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같이 어울리는 같은 동료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게 신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게 그러네요. 나 혼자 식구들 저녁거리 사러 시장 가면 괜히 아 오늘 또 시장 가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친구들과 같이 가면 쇼핑 가는 네. 것 같네요.
0: 오늘 아침도 그러시더라고. 어제도 끝나고 같이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와서 자랑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게 같이 일을 하니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1: 한 몇 분이나 지금 그 서대문 시니어 클럽에서 함께 하고 계세요?
0: 예, 서대문 시니어 클럽은 2018년도에 개관했으니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8년 차 되는 기간이지만 최근 들어서 노인 일자리가 많이 급속하게 성장했고 저희 기간도 마찬가지 굉장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 기준으로 37개 사업단에 1,811명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1: 아니 예. 그 연차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 큰 거 아니에요?
0: 예, 큽니다. 저희 이제 저 포함해서 26명의 직원들이 있고 그 직원들이 매일매일 어르신들이 일하는 것들 체크하고 있고 사고 나지 않을까 조심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 5월 달에는 어르신들 문화활동을 다녀왔거든요. 네. 11개 네. 사업단이 다녀왔는데 같이 어울려서 수학여행 같은 수학여행 가는 거죠.
1: 예. 네.
0: 뭐 가까이는 임진각 가기도 했고 멀리는 네. 또 체험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도 하면서 연극도 보기도 하고 뭐 영화도 보기도 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갔네요.
1: 네. 예.
0: 어르신들 한 팀하고. 너무 좋아하시죠.
1: 핫플레이스에 다녀오셨군요. 예,
0: 그러니까 그런데 간다는 거에 네. 대해서 너무 좋아하시죠.
1: 네. 예. 아니 근데 보니까 서대문 시니어 클럽이 굉장히 젊으신 게 방향성이 슈퍼쿨 예. 이런 얘기가 있었죠. 깜짝 놀랐어요.
0: 예.
1: 슈퍼쿨 예. 탁월한 노인 일자리 예. 이러는데 그 탁월하다는 건 또 어떤 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0: 제가 서대문 시니어 클럽의 관장으로서 근무한 지가 이제 4년 차인데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일자리를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내린 생각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 직원들 같이 내린 생각 중에 하나가 탁월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탁월한 노인 일자리.
1: 네.
0: 그리고 근데 탁월함이라는 게 단지 그냥 나보다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1: 네.
0: 내가 스스로 본인의 본성과 역량이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을 때가 네. 탁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1: 네네.
0: 탁월함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더 얘기하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최고의 목적은 결국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1: 네.
0: 이 행복이라는 것은 타월성을 가지고서 사회적 존재로 다른 이들과 어울리면서 자기 자신의 기능을 잘 수행할 때
1: 네.
0: 행복하다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결국은 탁월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 탁월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뭔가 공익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행복할 수 있다 생각했고 그런 노인 일자리를 만들려고 저희 서대문 시니어 클럽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아직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동료들과 어울려.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 존재감은 네. 있는데 네. 그다음에 게다가 나는 이 일에서만큼은 탁월해
0: 예.
1: 라고까지 하게 되면 이제 빛이 나는 거죠.
0: 그렇죠. 그 탁월함이 너보다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1: 네네네.
0: 내 스스로가 네. 내 역량을 갖추고
1: 네.
0: 내 성실히 수행해서 이게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네. 탁월하다는 거고
1: 네.
0: 그 탁월함이 있을 때 행복한 거죠.
1: 그렇죠. 예. 네. 그 오랜 시간 어르신들을 만나오셨잖아요.
0: 예.
1: 일자리에 어르신들이 함께하면서 이렇게 달라지시는 거를 좀 많이 접하셨나요?
0: 일단 어르신들의 얼굴색, 말투,
1: 네.
0: 용모들이
1: 네.
0: 달라지죠.
1: 네.
0: 지난달에 어르신 그룹을 만났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꾸미고 다니세요.
1: 네.
0: 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80이 넘으셨는데 타투를 하셨어요. 여자분 어르신이.
1: 네.
0: 자기한테 주는 선물이었대요.
1: 네.
0: 타투가. 그 옆에 남자 어르신이 보라색 머리부를 하셨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꾸미고 다니세요.
1: 꼭 그때까지 머리카락이 있어야 되는데.
0: 네.

0: 편하게.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색이야? 그랬더니 남자 어르신인데 보라색으로 물들었고요. 네. 그 옆에는 타투하신 여자 어르신이 있으시더라고요.
1: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머리가 흰머리 꼭 까맣게 염색해야 되는 거 아니고 아니죠. 흰머리가 나니까 네. 오히려 또 컬러풀하게 할 수도 네. 있는 건데 그렇죠?
0: 그분의 표정은 너무 좋으시죠.
1: 네.
0: 예.
1: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김용선의 해금 Come With Me 듣겠습니다.

0: 김용선의 해금 연주 Come With Me 들으셨습니다. 서대문 시니어 클럽의 김태경 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진짜 다양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유형의 일자리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예, 크게 네 가지 유형입니다.
0: 네.
1: 먼저 이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참여 가능하고
0: 네.
1: 월 30시간을
0: 네.
1: 근무하는 공익활동 네. 사업이 있고요. 이분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역량이 연배가 있으시거나 건강이 좀 안 좋으실 때 하는.

0: 좀 단순한 일 위주로.
1: 네. 월 30시간이면 뭐 하루에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0: 네, 2시간씩 한 15일 정도 네네. 나오는 정도고요. 네. 그다음에 60세 이상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좀 다양한 전문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인데 이거는 월 60시간 네. 일을 하시고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시니까 사대보험도 되고 네. 월차도 발생되고 네. 여러 가지 일반 근로자랑 똑같은 형태의 일을 하시는 노인 역량 활용 네. 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공동체 사업단이라고 일반 시장에 나가서 진출하는 거예요.
1: 네.
0: 뭐 예를 들면은 금방 소개했던 한땀 한땀이라든지 저희들 영미김밥이라는 김밥집이라든지 뽀송뽀송이라는 세탁사업이라든지 세차라든지 저희가 시니어 카페 바리스타분들이 운영하는 카페도 4개가 있거든요.
1: 네.
0: 이렇게 일반 시장에 나가서 똑같이 매장을 운영하는 공동체 사업단 있고 이거는 이제 사업단마다 따라서 장사가 잘 되면 많이 일을 하고요. 장사가 좀 덜 되면 좀 적게
1: 그렇죠.
0: 일하겠죠.
1: 네.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인처와 구직자를 연계하는 무료 직업 소개인 취업 지원 사업.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사업이 있고요.
1: 네.
0: 저희는 그 4가지 사업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개의 사업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좀 더 다양한 어르신 욕구들이 정말 다양해졌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다양한 욕구들을 담을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방금 그 음악 나가는 동안 우리 관장님이 저한테 한땀 한땀으로 어르신들이 만든 카네이션이랑 수세미 생활용품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이건 진짜 어르신 옛날 우리 그 주변에서 보던 어르신 솜씨가 왜 이렇게 좋아요. 손재주가 진짜 좋으시네요. 하던 그 솜씨입니다. 요거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공익활동사업 분야 보니까 교통안전지킴이, 도서관지원, 아이사랑도우미 이런 거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꽤 많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 이거 외국에서도 참 좋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때요?
0: 예, 실제로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지역사회 내 100여 개가 넘는 이제 공공수요처
1: 그러니까 네.
0: 개인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1: 네.
0: 수요처에 방문해서 본인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초등학교에
1: 네.
0: 가서 초등학교 인근에 가서 교통안전 지킴이를 해주시는 분들인
1: 네.
0: 거죠. 숫자상으로는 저희 인원 중에서 가장 많긴 합니다. 한
1: 네.
0: 300명이 넘은 어르신들이 선생님은 한 70개 학교 정도에 가서 그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곳에 가서 그곳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린이들이 이분들이랑 마주치면 말 잘 듣나요? 어떤가요?
0: 교통안전시킴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을 때가 아이들이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간대요.
1: 네.
0: 그러면 너무 행복하시대요.
1: 그러니까
0: 내가 아침에 나와서 내 수고가, 나의 노력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또 밝게 와서
1: 네.
0: 인사해주고 가면 저희 뭐 어르신들 너무 행복해 하시죠.
1: 그렇죠. 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를 나눈다는 거 이게 좋죠. 또 보니까 이제 노인 역량 활용 사업 분야에 시니어 디지털 서포터즈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디지털이 들어간다는
0: 게. 예.
1: 네, 이거 뭔가요, 이게?
0: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디지털 관련 환경이 굉장히 급변했죠.
1: 네.
0: 예. 그리고 또 그 변화에 소외된 대표적인 그룹이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들이었고요.
1: 네.
0: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내가 먼저 그 역량을 갖추고 배워서 관련 자격증을 따서
1: 네.
0: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다양한 곳에 가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키오스크 관련된 교육,
1: 네.
0: 그다음에 핸드폰 관련된 교육에 직접 강사 내지 보조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 보시면 뭐 그 IT 다루는 기술이 저희보다 뭐 저희 직원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도 많으세요.
1: 와.
0: 그분들 또 직접 끊임없이 배우시고 끊임없이 뭔가 하셔서 그것들을 남한테 베풀어 주시는 것들 너무 좋아하십니다.
1: 저도 어렵거든요, 사실 디지털.
0: 예.
1: 네, 근데 이런 걸 또 배우시는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노인 일자리 그러면 약간 좀 단순한 작업
0: 예.
1: 계속 반복하는 그런 거 떠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좀 가장 주목받는 사업이 있다면 뭘까요?
0: 여러 사업단 생각나는데

0: 그중에 저희가 스타 사업이라 표현하는 남들 사업보다 좀 뛰어나간 사업이 한두 개가 있습니다.
1: 네.
0: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시니어 강사 파견단입니다.
1: 아.
0: 시니어 강사 파견단에 20분의 시니어 강사분들이 있는데 정말 다양한 배경,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강의를 이제 지역이 필요한 곳에 가서 무료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1: 야, 네.
0: 뭐 전래 동화, 일본어, 영어, 뭐 역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그래서 2026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벌써 30개 강좌를 열었고 2,000명 이상, 2,000회 이상의 수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지금 막 오기 전에 저희 한 사업단 안전교육을 하고 왔는데 그 안전교육 하는 것도 이 신영 강사분들이 직접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은 그 어르신들의 또 상황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더잘 아시죠.
1: 네,
0: 그래서
1: 그렇죠.
0: 예 아무래도 그래서 본인들이 뭔가 좀 배우시고 또 젊었을 때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1: 네.
0: 그런 분들 본인 역량을 활용해서 강의를 해 주시는데 그 강의가 너무 지역사회 호응이 좋습니다.
1: 왜
0: 그래서
1: 무료예요?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0: 받으시면 이분들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저희가 뭐 시장형으로 아까 말했던 공동체 사업단 이렇게 뭐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내가 배운 역량 가지고 강의를 무료로 해주시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크신
1: 나누어
0: 거고,
1: 주고 싶으신
0: 예. 또
1: 거로군요.
0: 지역사회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1: 뭔가 사업의 규모가 작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김밥 사업도
0: 네.
1: 있었잖아요. 카페 그 바리스타도 있고, 이렇게 꽤큰 이런
0: 예.
1: 사업을 운영하고 뭐 매장도 있으실 거고 그럴 텐데,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인가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0: 예. 물론 서울시만 하더라도 22개 시니어 클럽이 있고 또
1: 네.
0: 전국에는 200개 넘는 시니어 클럽이 있습니다. 물론 시니어 클럽마다 또 지역의 특성에 맞고 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노인 역량 활용 사업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또 지역사회 기반한 공동체 사업단도 벌써 한 1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 카페, 바리스타 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니어 카페도 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 지난주에는 저희 시니어 바리스타 한 분이 시니어 바리스타 대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1: 네네.
0: 예. 거기에서 2등 하셨거든요. 근데 대회 나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회 나가기 전에 이분은 6개월을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고 결국 최우수상 2등을 수행하셨거든요. 그래서
1: 네.
0: 저희 그 갔다가 크게 응원했고 그분의 이름을 딴 메뉴를 출시할 거예요, 곧.
1: 오.
0: 예. 그분은 그게 너무 행복한 거죠. 예.
1: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목표 달성보다 과정이 훨씬
0: 예.
1: 행복하고
0: 예.
1: 중요하다는 거를 또알수 있네요.
0: 그리고 공동체 사업단은 매장을 운영하지만 좀 보호된 시장도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운영비를 좀 아무래도 일부 보조를 받다 보니
1: 네네.
0: 운영하는 데좀 여유가 있죠. 예를
1: 아.
0: 들면 저희가 김밥은 영미김밥 서대문 시니어점인데 매장에는 18분의 일을 하세요.
1: 네.
0: 근데 매출에 비해서 많은 분이 일을 하신 이유는 그분한테 일자리를 드리기 위한 거고
1: 네.
0: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는 거고요. 저희 영미김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김밥을 재작년에 세팅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 거냐,
1: 네.
0: 아니면은 프랜차이즈를 할 거냐. 근데 프랜차이즈 뭐 솔직히 비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었는데 저는 지역 안에서 그 프랜차이즈를 잡고 싶었어요. 지역의 유명한 김밥집. 그래서
1: 네.
0: 많이 노력해서 결국은 신촌 역사에 앞에 있는 미김밥이라는 사장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메뉴나 레시피나 교육이나 이런 거 전적으로 해주셔서 저희도 하루에 뭐 7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예, 매출로 내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일한 만큼 또 어르신들이 자기 급여로 예,
1: 네.
0: 월급으로 받아가니까 좋아하시고 또 공동체 사업단은 돈이 이제 뭐 6개월이든 1년 단위도 운영하다 보면 돈이 남잖아요.
1: 네.
0: 남은 이 돈은 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1: 네.
0: 이 참여하신 분들을 뺏게 줄수 없습니다. 이 돈은 딴데 갈
1: 네.
0: 수 없습니다. 그럼
1: 네.
0: 이게 뭐냐면 요즘에 핫한 성과급을 줍니다. 예, 물론
1: 이야.
0: 그 성과급이 많지는 않겠죠. 뭐 사업단 따라서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또 보너스를 받는다는 거.
1: 기분
0: 내가 예,
1: 좋죠.
0: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고 이익이 남았고 그 가지고서 내가 성과급 보너스를 받았어. 이 일련의 과정이 너무 행복해하십니다.
1: 이게 그냥 김밥집이 아니라 뭔가 시니어 클럽이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시나요?
0: 예, 최대한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예.

0: 이런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1: 네.
0: 이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최대한 알려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더 많아서
1: 네.
0: 저희들이 좀더더 그런 것들을 알리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 참여하시는 어르신 중에 우리 관장님 기억에 남는 분 누구 있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많아요?
0: 여러 분들이 근데 솔직히 매일매일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여기 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업단 교육하고 인사
1: 네.
0: 말씀드리고 나오는데 어르신 한 분이 또손 붙잡고 하시는 말씀은
1: 네.
0: 거의 비슷해요. 일을 줘서 너무 고맙다.
1: 네.
0: 네, 일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정말 손꼭 붙잡고 얘기하세요.
1: 네.
0: 그래서 오늘 또 정말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세요. 참고로 저희가 저희 일하시는 분 중에서는 93살 깜빡했습니다.
1: 어우,
0: 예,
1: 네.
0: 전국적으로는 일하시는 분 중에서 102살까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1: 네.
0: 근데 저희도 93살의 어르신을 보면 일하시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1: 맞아요. 네.
0: 예, 일하시니까 그 나이처럼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뭐 나이 상관없이 오랫동안 또 건강하게 이게 다치시면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1: 그쵸.
0: 아프시거나 다치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해달라고 오늘 또 얘기하고 왔는데 그 얘기하면 어르신들은 다 좋아하시고
1: 네.
0: 행복해하시죠.
1: 관장님이 하신 일 중에 이 사업 진짜 하기 잘했다. 뭐 이거 어떤 거예요?
0: 저희가 사업을 고민하면서 솔직히 이제 어쩔 수 없이 여자 어르신이 잘해요. 남자 어르신보다. 그리고 남자 어르신들이 말도 잘안 듣고요. 하란 대로 잘안 하고요. 뭘 시켜도 여자 어르신들 뭐다 잘해요. 뭘 해도. 근데 남자 어르신들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예, 뭐 나오신 어르신들은 남자 반 여자 반인데 이 남자 어르신들이라는 일을 뭘 시킬까요? 아까 말했던 카페도 많이 물론 지금도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카페 일하시다가도 많이 때려치세요. 나안 해. 아까 영미김밥도 남자분이 초기에 두세 분 있었어요. 당근 열심히 볶다가다 왜 당근 볶아야 돼? 때려치고 나가신 분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1: 네.
0: 이게 남자분들을 위한 사업을 뭔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수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1: 네.
0: 저희가 1톤 윙바디 트럭을 하나 사서 거기에 칼갈이 기계랑
1: 네.
0: 우산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관련된 교육을 했죠. 근데 이 사업은 뭐가 좋았냐면 대부분 다 관련 기술, 칼갈이나 우산 수리를 배우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세요.
1: 네.
0: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다 은퇴하시고
1: 네.
0: 새로운 기술을 내가 배웠어요.
1: 네.
0: 칼갈이를 배워서
1: 네.
0: 저희가 서대문 관내 한 4, 50개를 돌아다니면서 무료로 칼갈이하고 우산 수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이용하시면 너무 좋아하시죠.
1: 네. 네.
0: 그리고 내가 뭔가 기술을 배워서 뭔가 이익을 공공재 이익을 냈다는 것에 만족하시고
1: 네.
0: 남자분들이 거기는 여자분 접수하신 어르신 두분 빼고는 다 남자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을 위한 사업단을 좀더더 만들어야 할것 같고 지금은 현재 찾아가는 수리 전문가 사업단이 인상적이었고 또 지역에서도 많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1: 남자분들이 말잘안 듣는다는 게저왜 이렇게 웃기죠? 근데 이해도 가요. 네.
0: 근데 진짜 남자 어르신들이 말잘안 들으세요, 일단.
1: 아이고, 속상합니다. 음악을 한곡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비던스의 한강수 타령 듣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라비던스의 한강수 타령 들으셨습니다. 서대문 시니어 클럽의 김태경 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벌써 초고령 사회가 됐잖아요. 이런 시대에 노인 일자리 왜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2: 노인 일자리는 그 초고령 사회에 들어든 지금 이 사회에 네. 수혜자가 아닌 당당한 주체로서 네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그걸 제공할 수 있는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 네.
2: 예. 그리고 노인의 나이도 굉장히 다양해져서 60대부터 정말 60부터 아까 말씀드린 90, 40살까지 굉장히 다양한 있고 저희도 호칭도 되게 고민해요. 호칭도 전에는 이제 물론 어르신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제 네. 어르신에게 60대 초반은 60대 뭐 60 한둘 분한테 제가 어르신 하면은 뭐 예, 할 수 없고
1: 형님이죠 형님.
2: 형님 누님이라 네. 할 수도 없고 뭐 노인이라 하면 더 싫어하고 그래서 네. 제가 찾은 단어가 그냥 시니어입니다. 예, 저희 네. 시니어 클럽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저희 시니어 분들이 이런 초고령 사회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1: 그 제가 한 30대 때만 해도 친구들이 아우 뭐 빨리 은퇴하고 뭐 나는 뭐 이렇게 어디 해변에다가 집 지어서 살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지금은 제 친구들이 난 죽어도 은퇴 안 할 거야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어떠세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이후에 대해서 쉰다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쉬고 싶어 이런 생각 좀 덜 하시지 않아요?
2: 6개월 쉬시면 끝이라 하시더라고요.
1: 네.
2: 6개월 길면 1년.
1: 네.
2: 쉬시고 나면은 무료하시죠.
1: 네.
2: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건데 그게 자원봉사나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1: 네.
2: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한 거고요. 이제는 전에는 했던 어설픈 일자리로는 우리 시니어들의 호응을 또 얻을 수 없다고
1: 네.
2: 생각합니다.
1: 네.
2: 뭐 최근에 사회적 이슈인 뭐 ESG,
1: 네.
2: 뭐 IT 기술, 네. 뭐 기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그중에 저희 대표적인 일자리 중에 하나가 식물관리사.
1: 오.
2: 예, 식물관리사. 네. 찾아가는 식물관리사가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공공기관의 대부분 화분들, 작은 텃밭들인데 이걸 누군가 관리해 주기를
1: 그쵸.
2: 바라죠. 그래서 식물들 좋아하시는 시니어분들을 모아서 뭐 그중에도 워낙 잘하셨던 분도 있지만 다시 교육도 해서
1: 네.
2: 뭐 정원관리사나 식물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0: 학교나 뭐 공공기관이나 시설들에 보내서 식물을 관리하게 하는 사업단도 있고 이런 것들은 기후위기나 이런 게 맞게끔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어르신들이 그냥 돌봄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네.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약간 돌봄에 대한 걱정도 좀 있었잖아요. 네. 한 자녀 시대가 되면서 그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돌봄의 대상이냐 아니냐 또는 뭐 주체가 되는 어떤.
0: 그러니까 최근 사회복지와 그 초고령 사회에서 대두되고 가장 큰 이슈가 이제 통합돌봄의 네네. 제도가 이제 시행을 시작했고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이 시점에서 나오는 게 금방 말씀하신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구체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단 중에서 반찬을 배달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하는 사업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돌봄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통합돌봄이 공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었고요. 물론 전에도 저희가 맞춤형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돌봄의 서비스 형태는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단순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돌봄, 네. 정서적인 지원. 아무래도 어르신들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들은 어르신들 더 잘 알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디지털 소외,
1: 네.
0: 디지털에 관련된 소외되는 부분들도 어르신이 직접 나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통합 돌봄에서 어르신들이 돌봄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그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거 이것도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게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돌보면 사실 아유 어르신은 힘은 좋을 수 있는데 예. 이해를 예. 어르신이 왜 그러시는지 예.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서로 다 잘 예. 아시죠. 이해가 되니까 정서적으로는 훨씬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서대문 시니어 클럽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나요?
0: 1차적으로는 노인 일자리와 서대문 시니어 클럽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역할들을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1: 네.
0: 아직 그 노인 일자리가 있고 서대문 시니어 클럽이 있다는 게는 1차적으로 알지만 2차적으로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들 좀 알리는 네. 역할들을 좀 1차적으로 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초고령화 사회에서 당당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끔 든든한 기반, 지원군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관장님 아까 이 시니어 클럽 하신 지 4년.
0: 예, 시니어 클럽은 4년 차이고요. 사회복지현장에서는 네. 28년 있었습니다.
1: 네.
0: 예.
1: 어떻게 뭐 은퇴 계획이 있으세요?
0: 예, 저희 와이프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1: 은퇴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0: 예, 네, 아무것도 할 수는 없고요. 예. 뭐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것도 있긴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해외 요즘에 이제 국제기업 협력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1: 네.
0: 예. 개발도상국에 가서 뭐 2년 3년 예 시니어 요즘에 이제 월드 프렌즈 그런 봉사단도 뽑거든요.
1: 네.
0: 시니어분들도 뽑아서 그렇게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 와이프가 보내줘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은퇴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새로운 삶의 어떤 방향을 또 갖고 계시는 거네요.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0: 저희 참여자분들을 보면 젊었을 때 일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갖춰가며 그거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1: 네.
0: 걸 좋아하시고 그리고 사업단도 바꿔가면서 하라고 제가 얘기해요. 하던 일 하지 마시고
1: 네.
0: 이거 해보셨으면 다른 것도 해보세요.
1: 근데
0: 물론 어르신들 성향이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세요. 보수적일 수밖에
1: 네.
0: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도 한번 들었는데 한 분이 다른 사업단에 가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관장님 말씀 듣고 새로운 거 해보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1: 네.
0: 새로운 거 해보니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한테 참여자분들한테도 좀 되도록이면 젊었을 때 일보다 새로운 일 또 지금 하고 있는 보다는 다른 일을 꾸준히 뭔가 개발하고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1: 관장님.

0: 관장님 아직 젊으시잖아요, 사실.
1: 네.
0: 근데 행복한 노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저희 서대문구에 추구하는 게 행복 뭐 100%, 200%, 올해는 300%이고요. 뭐 내년에는 뭐 400%까지 얘기하는데
0: 네.
1: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관념적인 얘기이긴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탁월함을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1: 내가 내 스스로의 역량을 갖추고 그 역량이 내 공동체에 도움되는 행위를 네. 할 때 그때 행복한 것 같아요.

0: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도 한번 들었는데 한 분이 다른 사업단에 가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관장님 말씀 듣고 새로운 거 해보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발휘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지나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인사를 받을 때. 그때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젊었을 때 일보다 새로운 일, 또 지금 하고 있는 보다는 다른 일을 꾸준히 뭔가 개발하고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1: 관장님,
0: 을 느낄 때, 그리고 내 존재감이 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발휘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지나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인사를 받을 때, 그때 행복한 것 같아요.
1: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대문 시니어 클럽의 김태경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일이라는 게 나이에 상관없이 누군가의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만들어진 역할이 그의 삶에 큰 힘이 된다는 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주는 힘이기도 하고요. 오늘 끝곡으로 김진희의 소금 신천년 만세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알지, 소리음. 지음이란 말은 단지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말이 아니다. 가락에 실은 마음을 안다는 뜻으로 진정한 벗을 뜻하는 말로 쓰이죠. 중국 춘추시대의 거문고의 명수 백아와 그의 친구 종자기와의 고사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백아가 높은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으로 거문고를 타면 그걸 들은 종자기는 하늘을 찌를 듯한 산이 참으로 근사하구나 라고 감상을 얘기했다고 하고요. 또 백아가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며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눈앞을 지나가는 것 같구나 라고 거문고 소리만 듣고 백아의 마음을 읽어냈다고 하죠. 그런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세상에 자기 거문고 소리를 알아듣는 이가 없어졌다며 거문고 줄을 끊고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로부터 배가 절현이라는 고사성어가 나를 알아주는 참된 벗, 즉 지음을 잃은 슬픔을 나타내는 말로 널리 쓰이게 됐는데요. 지금 여러분 곁엔 마음의 소리를 읽어주는 지음이 있나요? 어쩌면 마음에 꼭 맞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풍류가 좋다도 여러분의 지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6월 14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병창의 서희철, 거문고 병창 적벽가 중 세타령으로 출발합니다.

제주 안주 우루말 불제 나무 가지

낮은 저 할미새 척뼈와 존 백운지 장순금 가보설

0: 병창의 서희철, 검은고 병창 적벽가 중 세타령 함께 들으면서 6월 14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류의 여러분 모두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실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음악들 풍류가 좋다에서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풍류가 좋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오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가락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허문국악사에서 단소를,

0: 기다립니다. 북유갱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1: 네,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지난주 일요일 1부 때 보내주신 청취자님들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1028님, 어제 방송에 나온 미량 지신 밝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음원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풍류가 좋다 덕분에 또 하나 몰랐던 한국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의 문화 앞으로도 잘 챙겨서 많이 알려드릴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희배님, 동대표 언니들하고 먹고 노느라 지금 들어왔네요. 아이고 2부 시작하고 들어오셨네요. 그죠? 네. 다음 주 방송엔 용호님 곡 들려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쑥스러워라. 네 알겠습니다. 피디님 꼭 틀어주실 거죠? 네. 제 방송 때 우리 승승장군님 지난주 오프닝 모르는 게 약이란 말의 함정에 관한 이야기 들으시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아는 게 힘이란 말도 있잖아요. 거짓은 계속 거짓을 만들어내죠. 날씨 좋은 일요일 밤 풍류가 좋다. 편안한 풍류 음악과 함께 쉬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승승장군님. 언제나 승승장군님의 사연 덕분에 저의 엔돌핀이 승승장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애정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풍류가 좋다. 더욱 좋은 풍류, 편안한 풍류 잘 선곡해서 계속 들려드릴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강수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 비나리, 회신곡 감상하시겠는데요. 우리 이광수 전통요리 명인은요. 과거 김독수 명인과 함께 사물놀이팀을 함께 오랜 시간 활동해오셨던 분이시죠. 꽹과리 장구, 북, 징 중에 꽹과리 연주를 하셨고요. 조금 전 알려드린 비나리 등과 같은 다양한 소리를 사물과 함께 알리셨던 분이십니다. 오늘도 비나리 회신곡 이어서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노랫말 봄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청대도 임자절로 안내놨고 불복살림에 흔들어 아버님 전뼈를 빌고 어머님 전사를 타고 재성임 전

사자들을 소명 만단설왕의 열안들 어느 사자가 들어줄 소냐. 옛 노인의 아신 말씀

하려니 일찍 사자 벌찍 사자 한 손에 망치 들고 또 한 손에 철퇴 들고 우르륵 번쩍

0: 양력으로는 벌써 6월이 절반 가까이 흘러갔지만 음력으로는 오늘이 4월 금음날인데요. 5월 5일 단오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지금은 단오가 휴일이 아니다 보니 명절이란 느낌이 잘 안 나지만은요. 원래는 설, 추석, 그리고 한식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명절로 칭해지던 날이었죠. 우리 고전 문학을 대표하는 러브스토리 춘향전의 이야기에도 바로 이 단오를 배경으로 시작되는데요. 단오 명절을 구실 삼아 이른 아침부터 방자를 앞세워 남원의 좋은 승지 구경에 나선 이도령이 광활루에 올라 마음에 있는 흥취를 노래하는 대목. 판소리 춘향가에선 적성가라고 불리는 대목입니다. 적성의 아침날은 늦은 안개 피어있고 녹수의 저문 봄은 화류동풍 둘런 난디. 이렇게 시작되는 사설 첫머리를 따서 이 대목을 적성가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설은 당나라 왕발의 시 임고대에서 적성 영조일 녹수 요춘풍이라는 구절을 살짝 각색해 풀어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의 구조를 그대로 해석하면 적성의 아침 햇빛이 비치고 푸른 나무에 봄바람이 둘러서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판소리에선 녹수 요춘풍이라는 시구를 녹수의 저문 봄은 화류동풍 둘러난디라고 풀어서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화류동풍이란 꽃과 버드나무에 부는 봄바람, 즉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시의 구절을 빌려와 적성가의 노랫말이 시작되고 있지만 실제로도 전북 순창군 적성면에 적성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는데요. 이 산의 공식 명칭은 체계산이지만 적성강을 품고 있다고 해서 적성산으로도 불려왔고요. 적성강은 순천 지역을 흐르는 섬진강을 부르는 별칭입니다. 어쨌거나 광활루에서 육안으로 충분히 보일만한 거리에 실제로 적성산이 있으니 이도령이 유명한 시의 한 구절을 빌려와 자기 눈으로 바라본 경치를 노래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죠. 이렇게 유명한 시구를 빌려와 광활루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후 이도령의 시선은 오작교를 향하는데요. 광활루도 좋거니와 오작교가 더욱 좋다. 오작교가 분명하면 견우직녀가 없을 소냐. 견우성은 내가 되려니와 직녀성은 개 뒤랴 될고 오날 이곳 화림 중에 삼생연분을 만나볼까. 여기서 삼생연분이란 전생, 현생, 후생까지 이어질 연분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은근한 소망을 담은 말로 적성가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이 대목을 김소희 명창의 소리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 광활로 구경가게 나고완장 속히지요. 사또님 모르시게 사문 밖을 다령하여라. 황자 분부 듣고 나귀 한 장 짓는다. 풍년자공 산호편 오간 금청황금 늑 청홍사고원 굴레 상문 물려 덕덕 따라 앞뒤 글절일 끝매 칭칭 달에 근입 등야 호피도 덥이 좋다. 도련님 호사 걸지 옥구르선 풍

0: 수 전이하야 긴 머리 곱게 딱 합사된 게 들였네. 선천통우주 겹쳐 우리 당모시 성진바지 외세 같은 고원말 극상세 모구부 선지여 남수갑사로 다님매 지난 모시 동행전 쌍문초 겹동원세 정용주마도복바 저 당뿐 앞뒤 맨네 갑사복근 만석당해 낙이등산 뜻 올라들을 싸고 간지노 재금당선 저를 업혀 일광을 가리구니 다릴 없는 선둥이라 반도성 남너른 길 포악에 나는 띠걸 광풍요차서 펄펄 포화염염 붉은 꽃보리 향풍 뚝 떨어져 쌍옥지 바로 뒤바르고 걸음걸음이 생향이라 일단 선풍도 안생 비절도 적표 마가 이그름을 당할 손이야 가련 입맛 생광요 반성견자 수부래라 주가 영주 귤만거 두목제 풍채로구나 호호거 그리고 나간다
1: 도련님 나고 내려 풀띠 끼고 사면 경체를 살펴보시난디 예 방자야 내가 처음 보는 곳이니 어디가 어딘 줄을 알겠느냐. 네가 좀 일러다오. 방자 손을 들어 가리키난디. 저거!

오르던 티용 선편을 가르키며 교룡산성에 처기원대 화계야왕 성성치지없고 북편을 가르치며 엄숙한 눈 깨우니 과량묘를 모셨으니 영영한 일이 만사 없고 남편을 가르치며 전임예로 먼영주가 기여 저다

갑시다. 우리 언니 가만히 들으시오. 다시 싸면은 살피우는 적어 적

이런 띠에야

난 최애 난

황하를 누가 이르미로구나. 황할로도 좋거니와 어제 아이교 같아 좋다.

그랬어.

0: 좋다 좋다 호남 진로라 하겠다.
1: 판소리 춘향가 중 적성가의 사설을 오늘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1980년대 녹음된 김소희의 소리로 함께 감상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정말 빠르죠.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먼저 1부 끝곡으로 피리의 이생강 피리 시나위 듣고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많이 쏟아져 쳐놨던지 쌀이 수십만 석이요 돈이 수십만 냥이었다 흥보가 책상 다리를 촥 하더니 우냐 이제 나도 밥 원수 한번 갚아볼란다 우리 집 식구가 몇이냐 자식놈들이 기집애 한나우씩 꼭 머슴에만 중국놈들 하택이 났는디 막 퍼나갖고 28명을 낳던 것이야. 근데 우리 내와 두라고 그런 게 30명 아닌가? 우리가 여러 해를 굶었네. 뱃속에 지금 밥 들어간 지가 수십 년이여. 맨 그제 팅기의 겨죽으로만 살았는디 우리 밥 한번 원수 한번 갚아보세. 우리가 30명이니까 한 앞에 쌀 한 섬씩 밥 못 먹겠는가? 급쌀 맞을 쌀 서른 섬 밥. 밥. 여. 흥보 마누라 기가 막히게 여보이온가. 쌀 서른 섬을 어따 밥을 하며 그 밥을 어따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허허 남편이 말이라면 아무 말도 않고 하는 것이여. 흥보 마누라도 어쩐 줄 모르고 이웃 동네 여러 동네로 다니면서 모두 가마솥을 얻어다가 갱변에 다 쭉 걸어자 쳐놓고 불을 떼갖고 그냥 밥을 해자 쳐놨는데 밥이 큰 집채땡이만 하단 말이야. 그런 네 아들이 밥 보더니 그냥 회관이 뒤집어져가지고 요놈들이 먹으란 말도 안 하는데 자식들이 달려들어갖고 밥을 처먹는디 이놈의 밥이 한 군데서 파먹어 들어간 게 밥이 덜컥덜컥 무너지는디 흥보가 가만히 보더니만은 저런 빌어 처먹도 못할 놈들 저 지경으로 밥을 처먹은 게 저그들이 그 복이 일어날 수가 있냐? 밥 먹는데도 다 법이 있고 장단이 있고 거기 멋이 있는 것인디 내가 밥 먹는 시범을 한번 필팅께 너희들 밥 요렇게 배워갖고 먹어라. 흥보가 밥을 먹는디 밥을 뭉쳐서 공깃돌같이 뭉쳐가지고 핵 집어던져놓고 두께비 파리 잡아먹던 딸꾹딸꾹 잡아먹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밥을 젖혀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찬찬배가 부르네. 낭중에는 배가 부르니까 손도 늘어지는디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아이고 배불러 나 죽겠네. 밥을 어떻게 먹어놨던지 흥보는 백가죽에 촥 늘어져가지고 그냥 몸뚱이 얼굴 태극박 딱 쏴고 흥보 마누라는 배꼽에 요강 꼭지 나오던 퇴길 개졌고 안 그랬는데 흥보가 밥을 먹고 숨을 쉬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배가 부른 것이 고픈 것만 못하네 부자들은 어떻게 사는고 나는 한 끼를 먹어도 죽겠는데 하루 세 끼를 먹고 부자가 어떻게 사냔 말이오 흥보 마누라가 가만히 보니 흥보가 밥을 먹고 배가 큰 바우떼기만 해갖고 마당가 턱 있는디 흥보 마누라가 가만히 생각하니 과부들 생각이 나는구나 흥보 마누라 기가 막혀 아이고 얘

어서 나와 콩하고 머리 풀어라. 그때 흥부 맏자식이 36살인데 아 이놈이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어깨를 촥 올리고 모가지가 자라 모가지에서 쏙 들어가 버렸는데 아 이놈이 가만히 들은 게 저 집에서 곡생이 낭자하단 말이오. 아 이놈이 발끝만 딱 디디고 뒤꿈치는 못 디디고 어정어정 걸어 오이며 아 요놈의 짓구새끼 왜 이래 시끄럽냐. 흥부 마루라 아이고 이 자식아 너 아버지 밥 먹다 세상 떠난다. 어서 머리 풀고 고개라. 뭐시 아버지가 밥 먹다 죽어요? 오냐? 이게 밥 먹다 뒤지는 놈의 새끼를 어떤 놈한테 말한단 말이오? 지 아버지 배를 팔찌로 퍽 참서? 아 요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놈아 그게 너 아버지 배다. 그게 어디 배냐? 설이 맞은 후방이지. 이렇게 다 웃느라고 한 소리지만 무슨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때 흥부는 밥을 알만치 먹고 넘어도 좋고 좋아라고 흥부 마누라는 쌀귀를 들고 흥부는 돈귀를 들고 놀아 자치는디 돈 타령을 하던 것이었다.

어를 눈이 대고 보이면 삼강오륜이 다 보여도 조금 있다가 나는 돈은 눈이 다가 대고 보이면 삼강오륜이

0: 돈종아 돈절에 돈종아 잘난 사람은 돈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생선 쟁관아 알간젠 돈 부기 공격에 달린 돈 맹성군의 손대방귀처럼 둥글둥글의 통원돈 이놈의 돈아 알아 돈아 어디를 갔다가 예정하느냐 여보아라 큰 자식아 거긋한 밝은 너가서 너의 백분집을 모셔라 경사를 보아도 형제가 내보다 아를 세워야 절 세워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흥보집으로 들어오소 나도 오늘 부터 기미를 난다 아를 세워야 절 세워 얼씨구 절씨구 지와 장촌대 얼씨구야 얼씨구야
1: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열어준 곡은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 흥보가 중 밥 타령, 돈 타령이었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함께 성함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정답! 도금방초. 네. 4266님. 오랜만에 듣습니다. 백구가 아닙니까? 아이고, 백구가는 아니었어요. 가야금 병창으로 들어본 도금방초였습니다. 재방송 때도 보내주셨네요. 우리 승승장군님. 녹음방초 첫 소절 들으니 알겠어요. 딱 지금 이 시기네요. 정말 국악과 함께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승승장군님. 그리고 5205님 녹음방초 딘동댕 정답이었습니다. 네, 모든 애청자 여러분 항상 이렇게 사연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언제나 멋지고 감미로운 우리 풍류음악 잘 선별해서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풍요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최충웅 외 여러분의 연주 진주건무 반주음악입니다. 진주건무는 경남 진주에서 전승되고 있는 국가무용유산으로 여성들이 대고란 잔치 때 행하던 춤의 일종입니다. 검기무 또는 칼춤이라고도 하고요. 유래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농기의 얼을 달래기 위해 진주 기생들이 칼춤을 춘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진주 건무 반주 음악 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아버지, 청이 왔어요. 오늘도 오래 기다리셨지요?
1: 아니다, 아니야. 오늘도 오는 길에 시조를 듣고 있겠거니 했단다. 그래, 오늘은 무슨 시조를 들었느냐?
0: 그게요, 지난주에 들은 거랑 곡조는 같은데 노랫말만 달랐습니다.

0: 있다. 지나가는 풍류객한테 물어보니 평시조라고 하던데요. 그럼 평시조 형식으로 쓰인 시들은 전부 같은 가락에 얹어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아우 가락이 다 똑같아 똑같아. 아우 정말.
1: 오 그렇구나. 그것도 풍류어 사전을 한번 펼쳐보면 아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오늘도 풍류어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시조라는 명칭이 우리나라의 고유의 정형시를 일컫는 문학 장르와 가학 장르의 이름으로 동시에 쓰이는 것처럼 평시조라는 용어도 그런데요. 문학적으로는 시조 시의 가장 기본형, 즉 3장 6구 45자 내외라는 형식에 맞춰 쓰여진 시조를 평시조라고 부르죠. 음악 용어로서의 평시조는 하나의 악곡 이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갈래의 시조창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악곡이 바로 평시조입니다. 이 평시조 악곡은 앞서 말씀드린 문학적 갈래의 평시조, 즉 3장 6구 45자 내외 형식을 갖춘 시들을 노랫말로 얹어 부르기에 좋은 악곡이기도 하지만요. 첫음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평이한 음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도 평시조라는 악곡 이름에 남겨 있답니다.

김영기의 노래로 평시조, 자네 집 술 있거든 함께 들었습니다. 6월 14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의 연주, 박대성류 산주합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 주간을 맞아 평생 아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해 전해드립니다.
1: 할머니, 요즘 캐대한 노래처럼 진짜 어디를 가도 맨날 나오는 노래들 있잖아요. 옛날 100년 전에도 막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따라 부르고 난리 났던 그런 대박 노래가 진짜 있었어요?
2: 그럼요. 있었고 말고요. 우리 대중가요의 시초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히트곡이 바로 이 아리랑이랍니다.
3: 아리랑이 유행가였다고요? 아리랑은 국악이잖아요.
2: 그 시절에는 요즘 아이돌 노래같이 인기 있는 대중음악이었어요. 100년 전인 1926년에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쓰였는데 영화가 흥행하면서 노래 인기도 엄청났지요. 극장문을 나서는 관객들이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마다 입에서 입으로 서로에게 알린 셈이랄까요?

0: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태평가를 알린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때는 소리가 안 나오는 영화였는데 어떻게 노래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어요?
1: 변사라는 이야기꾼이 옆에서 대사를...

0: 레코드판으로 찍어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내로라 하는 소리꾼들은 물론이고 유행가 부르던 가수들까지 전부 이 아리랑을 녹음하려 했죠. 온 동네 레코드판에서 이 노래만 흘러나왔으니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가요였던 게지요.
1: 와, 신기하다. 유행가였던 노래가 지금의 우리 국악이 된 거네요?
0: 그렇지요. 100년 전의 아리랑이 수없이 다시 불리면서 살아남았듯이 오늘의 우리 국악도 여러분 하루하루 속에서 자꾸 불리고 쓰여야 더 오래 숨쉴 수 있겠죠. 옛 소리꾼인 내 목소리가 오늘날의 기술을 통해 다시 살아나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지요.
2: 시대를 뒤흔든 최초의 히트곡이자 당대 소리꾼들이 사랑했던 유행가 아리랑. 세월 속에서 수없이 다시 불리우며 살아남은 이 노래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음악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극장 앞을 나서던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흐르던 그 가락처럼 우리 소리는 늘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 곁에 있어 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옛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따뜻한 위로와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본조 아리랑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해서 마침내는 우리 음악을 제대로 교육할 교육기관을 설립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산 박헌봉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기산은 음악을 공부한다는 이유로 족보에서 제명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고 우리 음악을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조선성악연구회에 입회해서 당대 명창들과 교류하면서 판소리 창법을 연구하기도 했고요. 1960년대에는 국악예술학교를 설립해서 초대 교장에 취임했습니다. 우리 성악음악사에서 중요한 저술 창악대강도 집필했는데요. 오늘 첫 곡으로 창악대강의 그 노랫말이 수록되어 있는 음악 민속 연례곡을 거문고 병창과 가야금 병창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재의 거문고 병창, 이영신, 유성실, 박현주, 고다연, 광미연의 가야금 병창, 윤재영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900년대 전반기만 하더라도 우리 전통음악의 위상이 요즘과 많이 달랐는데요. 당시에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집안이나 주위에 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 무렵 명문에서 태어나 전통음악을 본

박헌봉 작사, 김영재 작곡, 민속 연례곡을 거문고병창과 가야금병창으로 들으셨는데요. 김영재의 거문고병창, 이영신, 유성실, 박현주, 고다연, 광미연의 가야금병창, 윤재영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민속 연례곡은 기산 박헌봉이 노랫말을 지어서 자신의 젖을 창악대강에 수록해 놓았는데요. 이런 노랫말을 지은 이유를 창악대강에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전통 연례 문화가 황폐화되고 서구화돼서 우리 연례 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 민속 연례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와 같은 노랫말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가진 음식을 버려놓고 잔치 한판 벌어진 그 현장의 모습 끝부분에 잘 묘사돼 있어서 흥겹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산이 지은 노랫말에 곡조를 붙인 분이 바로 박헌봉 선생이 세운 국악예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현재 국가무형유산 검고산조 보유자이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김영재입니다. 평소 자주 듣기 어려운 음악이었는데요. 일요일의 산책길에 마치 잔치 한판 벌인 듯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 이런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3주에 걸쳐서 흥보가를 듣는 순서 마련했는데요. 전인삼 흥보가 음원을 통해 흥보가 전곡 감상 순서 오늘 두 번째 준비해 놓았습니다.

0: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죠. 오늘 준비한 음악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9년에 발매한 음반 전인삼 흥보가에 담겨있는 흥보가 한바탕입니다. 이 음반은 전체 석장의 CD로 발매됐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감상 순서고요. CD 석장 중에 두 번째 음반에 담겨 있습니다. 흥보 제비 강남 들어가는 대목부터 흥보 셋째 박 타는 데까지 듣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전인삼의 흥보가는 동편제 남원솔인데요. 송흥록을 비조로 해서 송우룡, 송만갑, 김정문, 강도근을 통해 전인삼으로 이어져 내려온 소리입니다. 견고한 동편 소리의 맥을 탄탄하게 이어서 전해오고 있는 분인데요. 동편제의 본고장인 남원 출신으로서 강도근에게 판소리 다섯 바탕을 모두 전수받아서 우리는 이분을 통해 동편 소리의 견고하고 꿋꿋한 위상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흥보가 출입부터 도승이 흥보에게 집터를 잡아주는 데까지 들으셨는데요. 지난주에 감상한 부분에는 모두 흥보의 고난사가 쭉 펼쳐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쫓겨나서 흥보가 살기가 참 어려워졌는데요. 환자섬이라도 얻으려 했지만 그것도 잘 안 됐고요. 매품을 팔려 했지만 그나마 다른 사람이 대신 맡고 가서 그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죠. 자식들이 다 굶게 되니 흥보 마누라는 탄식을 하는데요. 그러자 도승이 내려와서 흥보에게 집터를 잡아주는 그런 내용까지였습니다. 집터를 잡아주자 흥보가 그 터에 집을 짓고요. 거기에 제비가 찾아와서 처마 끝에 집을 짓습니다. 또 알을 낳아서 부화했는데요. 부화한 새끼가 그만 다리가 부러진 그 부분까지 지난주에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들으실 부분에서는 흥보가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어서 마침내 그 흥보 제비가 강남에 들어가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강남에 간 흥보 제비는 제비 점고를 마치고 보온표 박씨를 입에 물고 다시 흥보네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흥보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고 그 박이 자라서 박 세 통이 열리죠. 오늘 들으실 대목 정리해 볼게요. 흥보제비 강남 들어감, 흥보제비 노정기, 가난 타령, 흥보가 첫째 박 타는데, 흥보가 돈과 쌀을 떨어 붓는데, 흥보가 밥 먹는데, 흥보가 둘째 박 타는데, 비단 타령, 흥보 셋째 박 타는데까지 오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전인삼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고요. 전체 연주 시간 53분 17초입니다.
1: 어제는 곳이 마음으로 제비를 주워들고 불쌍다네 제비야 고루가가 다 버리고 궁벽강 전 흥보제비와 삼겼는디 절각지 한이 웬일 명태껍질 없고 당사실을 얻어 부러진 다리를 장장 동여매어 제 집이 올려놓으니 흥보은혜가 불집이라 죽을 리가 있거든요 하루는 벌벌 날어 말리 강남을 들어가겠다 또다 모아라 자지 피가

말으라. 온 나라 손빈이는 야왕족이 없었으되 제 나라 들어가 대장이 되고 초완측 한신이로 열째 소가 없었으나 대장 난도 폐기한 여사가 이를 온개경을 하였으니

나가. 예비조도 섭섭하여라고 빨리 줄여가느라 앉아서 제비말로 채지루리 우지루리 무화과시라고 잡뼈를 하고 주야로 팔팔팔이 강남을 들어간다. 수일 만에 강남을 들어가니 조종지 망제는 두견이라. 각국 나갔던 집이 점거를 하는 뒤 대국 나갔던 맹백이 나오오. 일본 나갔던 분홍제비 나오오. 미국 나갔던 초록제비.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퐁퉁하게 가가져서 퐁퉁하게 들어오며 집이 장수 호령어대 그놈 너는 어찌 가요 다리가

0: 멀리 조선에 탄생하여 날개 공부를 하고 없다. 허중이 아똑 떨어져서 다방에 다리 가지 않을까 풀어가야겠어. 이게 도깨가 되었었죠. 어째 농부시로를 만나 죽을 목숨 살았으나 어찌하면 은혜를 갚소니까 왜 말을 덮고 통초고. 제비장수 가만히 듣더니
1: 벌써? 오.

0: 흥보시로 말하면 이 강남까지 유명한 분이로구나.
1: 싫어.
0: 그 참 좋은 분이지.
1: 뭐?
0: 네 흥보시 은혜를 갚으려면 명춘에 나갈 적에 본벼라고 하는 박씨를 하나 물어다 주면
1: 싫어.
0: 네 은혜를 갚느니라. 어느덧 삼동이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 흥부제비가 본표 박씨를 물고 나오는 뒤 흥보 은혜가 불마음에 잔이 급했던가 자진모리로 몰고 나와보던 것이었다. 흥부제비가 나온다. 흥부제비가 나와.

살펴보니 서쪽은 찢 적통에는 장망허구나 중중봉으로 올라가니 초장이 더방노르와 상역도 하역 도무지 학교를 알아보니 저동남 가는 배는 부고를 두둥두둥두둥두둥 허그야 허그야 저하가니 원복의 범에 내 아들이야 조벽삼면 양한테 불쑥 정원갑이라 나랑 하는 적이 이렇게 단속 하나를 입에다 복고지 점이점이 또 따라여 평산다가니 분노 백구백로 짝을 지며 저항파상과 황내서장 조지억이 놀아 의양봉을 넘어 황능묘 들어가니 25여다냐 월에 만족하게 소여 안겨두교 권능을 받아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긋해봉그 강자요 황황으로 올라가니 황황대교 불부반 백군 천재공주 주라금 등을 지니

지가라지네. 방송원이네가 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간 게 3일을 기백곡이요요롱 700일을 순식간어지네요. 우주를 다지네 한록강을 건너요 무턱 통궁정을 지네요. 밤남산 밤남산 석벽 경룡장

보고 장안을 구경하고 지세라는 살펴보니 천룡은 완맥인 중령으로 흘리고 금성을 분별하 중당 영촌 기도라고도 공망을이 삼겠다 문물이 빈빈하고 시선이 허이 하야 밤만세지가 금탄 전라도는 은봉이요 경상도는 함양이라 은봉 함양 동월북대 금봉과 금물이 사는이라 저집이가 전보세 돈교박질을 기부당 가로물고 남대문박 칠패가으리 실패팔패 배다리 청패 애고 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을 월라 감탄이 은곡에 넘어 두 죽기를 쩍 벌리고 반끝으로 높이 따 연을 당도에 항상다 비가비래 변변이 논하는 것중 금부가가 보고 좋아라 헐시고 나래섬이 유월유수 외긴 남기 유수차로 내왔더냐 폭풍왕창하는 공기 계라이 내가 가오디요 평사다가는 놀고 와

가져와. 저 집이 가도 무서워. 홍교박 시랄기 배라가 불고 이리저리다 온다. 항상 보관이 족실을 물고 어둠 속에서 넘는 듯 영광 정황이 난 혈알 물고 시

사가리롱이 되어 박쥐를 따라 던져놓고 강원 안으로 날아간다. 이렇듯 제비는 박쥐를 딱 떨어뜨려놓고 날아가 버렸겠다. 흥보 마누라에 박쥐를 주워들고, 아이고 영감, 제비가 박쥐 물어왔어. 흥보가 가만히 보니 보은이라 시었겠다. 보은, 보은이라. 그때 흥보가 그리 다문했던가, 오, 아이놈이 저 충청도 옥천으로 보은으로 이리 뺑 잡아들어 왔단 말이로. 그 기왕 물어왔으니 심어야지. 동편저마 담장 밑에 밭구덩이를 널리 파고 신짝 놓고 거름 놓고 박씨를 또닥또닥 심어놓으니 그냥 박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디 큰 실장 많은 게 올라오겠다. 박능줄이 뻗어나가되 큰 동아줄만이라 헌놈이 그저 쭉쭉 뻗어나가서 흥보 작은 음막을 꽉 짜놓은 것이 군현지수 장마가진들 피 한 점 셀트 먹고 천둥이 진들 무너지랴. 그때부터 박덕을 보는디 이때는 어느 땐고 7, 8월 가절이라. 다른 집에서는 음식을 재리느라고 지지고 볶고 피피피피 아이놈의 냄새가 곧 난간을 무너뜨리고 나가는디 흥보집은 냉냉어요. 흥보는 진과 어울려 술장 하나도 먹으러 가고 흥보 마누라에 혼자 앉아 우는 것이 가난다리게 되었거든. 가나

아난이야. 잘 살고 못 살기는 요구서 이유가 내가 있는가. 삼신 제왕님이 집자

고생을 했나. 아이가면 잘 싸드거란 말이냐. 박보건 대신 세야 다른 집 여인들은 바로걸 가절이 온 날이라 어린 여가식을 곱게 입혀 선사관 성묘를 보내는디 나는 무슨 팔자간디

가 있나? 설리울지 그때 흥보는 친구와 어울려 술장하러도 먹고 저희 집 문전을 당도오니 안에서 울음소리가 난게 어건을 흥보가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자기 마누라를 한번 달래로 들어가 보는데 흥보가 들어간다. 박흥보가 들어가며 자기 마누라를 달래는디 여보기야 이 사람아 집안 어른이가 어디를 갔다가 집안일이라고 들어오면

바르다가 양석 팔고 나가보라는 가서 아리는 야식비를 구한 허세우고 제발과 이리와 흥보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박을 턱 튕겨보니 7, 8월 잔신에 그려 박이 깎여버렸다. 흥보가 박 세 통을 들여놓고 타는디 박 타는디 무슨 소리가 있으리오마는 막노이 가라 한번 타보던 것이었다. 시

나. 실건 실건 톱질이야. 이방은 당들랑 아무것 떠나오지 나를 그리 말고 하반동만 나오느라 평생 밥이 Pull on.

하거라. 실근 실근 톱질이야. 하나냐 하나냐 와 단손년 가나냐.

언제 어디서 보았소?

찌리야. 실건, 실건은 톱찌리야. 적은 자식은 저리가 오고, 큰 자식은 이 길에 오느라 우리가

0: 실버는 톱질이야. 여보, 이게 마누라. 예. 톱소리를 내가 맞소. 톱소리를 내가 늘 배가 고파서는 맞겠소. 배가 장약 마파가거든 초매근을 졸라를 메고 차이랑 주수
1: 다을 쉬고
0: 시리를

질이야. 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어떤 도적놈이 밥통속 싹 긁어가 버리고 이거 너무 조상계 갖다 해놨구나. 이거 갖다 내 쏴라. 흥부 마루래 가만히 보더니 아이고 영감 가기왕 밥통속에서 나온 것인 게 우리 열어봅시다. 아이 요새 예팬네들은 남자보다 통이 더 크다 말이오. 아이 사람아,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모르대. 만약에 못 쓴 것이 들었으면 어쩔 것인가? 좋은 수가 있네. 자네는 말이야, 자석 새끼들 데리고 저 문 앞에 가서 있어. 내가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손을 들이칠 것이, 못 쓴 것이 들었으면 손을 바깥으로 그저 내칠 생겨. 그저 자네는 자석 새끼들 데리고 제 머리 속으로

0: 아, 이 사람아, 나야 죽든지 살든지 내 누구 시키는 대로 쉬어.
1: 쉬워.
0: 흥보가 궤도 짝을 앞에다 떡 놓고 가만히 본 게 뭐라고 쉬었단 말이야. 네. 박흥부 씨 개탑? 네. 흥보 큰아들 놈이 옆에서 그 소리를 듣더니 아버지 턱이 개턱이야. 예리 죽일 놈 같으니라. 어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네. 박흥부 씨 개탑이라. 오, 아이가 나보고 열어보라는 말이로구나. 그래도 흥보가 겁이 잔뜩 났던가? 궤도 장을 앞에다 떡 놓고는 총 쏠라는 보수문양으로 한쪽 눈 질끈 감고 한 개 짝을 실그머니 얼고 본 게 돈이 하나 갔다. 아, 또 한 개 짝을 또 실그머니 얼고 본 게 쌀이 하나 갔다. 흥보가 어찌 좋아라더니 아따요 쌀 돈 쌀 봐라 해놓은 게 흥보 자식 놈들 모두 오 흔히 날라들어서 어떤 놈은 쌀을 지어 먹는 놈, 어떤 놈은 돈을 갖고 지기를 차는 놈. 이런 생방경 야 난이 없겠다.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는 돈개장을 들고 흥보 마누라는 쌀개장을 들고 한번 떨어보서 보는디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라고 배도 짝을 톡톡 돌고 열고 보니 돌아는 것도 보고 보내고 대하는 거 톡톡 돌고 돌아서 다 돌아보니 돌아나거든. 흥보가 좋아하라고 이리 갔다 열고 보니 돌아는 것도 보고 저리 갔다 열고 보니 돌아는 것도
1: 보고
0: 어쩜도 열고 보니 돌아는 것도 보고 똥 울고 열고 보니 돌아는 것도 보고 밥을 먹고 열고 보니 돌아는 것도 흥보가 좋아하라고 떨고 돌아서 다 돌아보니 돌아는 것도 보고 떨고 돌아서 다 돌아보니 나 돌아보니 돌아나 그 돌고 돌아서 돌아보니 돌아나 흥보만 우리도 어찌 좋아라더니 아 이놈은 예편 내가 말이여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붕대기 죽

아니고 아이고 좋아 축하꾼아 1년 360일을 그저 나오느라 어찌 따라보자 하든지 돈이 1만 9만 냥이오 쌀이 1만 9만 석이라 흥보가 좋아라고 도랑꾸미를 그저 어깨에다 착 걸치고 절구대 춤을 추면서 한번 놀아보는디 흥보가 좋아라 박응보가 좋아라고 돈한 꿈비를 손에다가 들고 춤을 추면서 논다 걸치고

돈 봐라. 예. 못난 사람은 잘난.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명산고나 술래바꾸처럼 물렁물 생긴 돈. 장산 지구로 가진 돈 무기홍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바나 돈아 어디를 가가 이래야 오는 걸 지구나 돈 봐라 여보와라 큰 자식아 건너한 마칸 나가서 너그 큰아버지로 시래라 경산

0: 여시고야.
1: 예.
0: 엊그제 까지 박응부가 문자는 내가 시골인 삼편이 오늘날 부자가 되어 작숭이를 풀어가며 보죽금을 내가 부르니 불쌍하고 가려라 사람들아 박응부를 자주 서 이민을 졸란들 시구나 저시구야 안시구 전시구 지와자가 좋니을 시구나 저시구야 한참 뛰고 놀다가 여보시오 마누라 가 우리 평생의 원일러니 저 쌀보님이 우리 밥이나 좀 해먹읍시다 가만히 자 우리 권속이 몇이냐?
1: 네.
0: 아리롱이, 다리롱이, 검은이, 노랑이, 백산이.
1: 어,
0: 이때 흥보가 자석 새끼들 이름을 지었는데 모두 쭉 강아지 새끼 이름으로만 모두 지었던 값습니다. 자석이 아홉, 우리 대위 합한 게 꼭 열 하나로구나. 하나비 한 선밥, 쌀 한 선밥 못 먹었느냐? 쌀 열한 선밥을 잃어. 동네 가마솥을 모두 얻어다가 쌀 열한 선밥을 해제껴 놓은 것이 거짓말 쫓게 보태고 말이여 밥 덩어리가 큰 남산 덩어리면아 하여튼 무행이지 흥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자식놈들이 굶주리는 속에 밥 먹다 탈이 날까 싶어 밤 영을 내리는 뒤 너희놈들 내 영전에 밥을 먹었다가는 밥칼로 목을 베리라 해놓은 게 아이놈들이 모두 와 꽁첼라는 매몸짜댁에 딱 쪽을 치고 앉아서 지갑지 영 내리더라 기다리고 있을 적에 흥보가 영을 내리는 뒤 너희놈들 숨 쉬어감선 밥 먹어라 해놓은 게 아이놈의 자식들이 저기 벌 날라가는 소리만 났지 온데간데가 없다 그 말이오 흥보 기가 막혀 아 이놈의 자식들을 우드로 쏴 까버렸을 거니 가만히 본 게 아 이놈들이 모두 깨를 한심 먹고 밥속에가 팍 파묻혀갖고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저 송충이 솔깃과 갈라묵대게 그냥 팍팍팍팍팍 파묻고 나오는데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 흥보 기가 막혀 놈들 밥 기가 막히게 먹는구나 여보시오 마누리 내 평생의 원일러니 나도 그저 저 자식들만 이렇게를 한심 먹고 밥속에가 팍 파묻혀갖고 밥을 한번 먹어볼라요 아이고 영감 그러면 나도 그러려고 야 개사람 자네는 그러면 쓰간디 남녀가 유별한디 자네는 말이여 여기서 밥 먹는 규격이 나요 아 그러고 밥 조금만 먹어 살찐 게 흥보가 밥을 먹는디 어찌 먹는고 허이는 밥을 똘똘 뭉쳐가지고 어깨놈으로 훅 던져놓고 두꺼비 파리 채먹듯 그냥 딸깍딸깍 채먹는디 밥 먹는디 무슨 장단이 있으려마는 그저 흰머리로 다리를 흔히 말아놓고 한번 먹어보겠다

버려둔다. 던져놓고 던져놓고 무가 밥을 얻지 많이 묵어놨더니 밥이 산맥이 차가지고 꿈을 듯이 꼭꼭꼭 죽게 되었는디 흥보마늘에 밥을 먹다 가만히 보니 자기 영감이 죽게 되었구나. 아이고 영감!

내가 시방도 밥을 먹으려고 치면은 쌀 석성밥은 더 못 갔다. 이럴 적아? 이때 응부 자식 놈들은 밥 먹느라고 지갑이 죽는 꼴도 못 보겠다. 흥보 큰아들 놈이 썩 들어서며 재킷밥을 드더니

0: 딸 녀석아, 어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아고 밥 먹다 죽었으면 죽었죠, 시간! 아니, 근데 시방, 이거 아부집에요?
1: 어?
0: 어따가 요상스럽게 생겼네?
1: 네?
0: 이때 흥보가 밥을 어찌 그렇게 많이 먹으라든지,
1: 네.
0: 배가 남산만 하니 불러가지고, 배가죽이 장구가죽 돼가지고 쩍 늘어져. 아이, 흥보가.

말이여. 요강꼭 집을 가지다니 턱걸 가졌는데. 흥부가 궁은 살림에 지그 성집에서 쫓겨난 뒤로 목욕을 한 번도 못했던 값습니다. 아, 이놈은 배꼽에 찐때가 말이여. 녹두알 만식이나 아니 똘똘 뭉쳐가지고 막 팽팽팽 오고 살 쏘는 소리를 내면서 등기쳐 나가는디. 아여 계신 분들 중에 누구든 고놈한테 빠졌더라면 그저

우리 흥부 똥줄을 보고 어미 황룡께서 승천을 하신다 하고 거기다 절을 오고 난리가 났더랍니다. 그래 그의 운봉골 농사가 흥부 똥줄 덕분에 대풍년이 들고 아 개평으로 말이야 저 서울이고 대전이고 부산이고 그죠 전국 방방곡곡이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직까지나 그 소리꾼은 재담이고 흥부가 좋아라고

전국 방방곡곡이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아직까지나 그 소리꾼은 재담이고 흥보가 좋아라고

0: 난다.
1: 그러지. 흥부 쉬고.
0: 흥부 마누리 돈머리를
1: 쉬고
0: 시르르 녹화와 뒤로 주춤 물러서서 자기 영감을 물구렁이 번더니만은 나는 나는 난 달라요. 안 달라. 예. 여부 영감 형제가 아니라 예지하소 동지산 땅을 시우고 날이 자식

0: 꺼소.
1: 다음은 쉬고.
0: 나는 나는 난 달라요.
1: 예?
0: 안 달라요?
1: 쉬고.
0: 흥부가 달란다 타가지 마라.
1: 다시 와.

꼭 막아 던지라. 굽복이라 하는 것은 떨어지면은 기와입제 형제일신 수족이라. 한번 아차 죽고 보면 조사한 바알도

0: 야. 예. 나 혼자 달란다 타가니 마라.
1: 하시고.
0: 타지 마라. 흥부마누라 가만히 듣더니 아이고 영감.
1: 하시고.
0: 영감 말을 듣고 본 게 내가 잘못 온 것 같소. 내 다시는 안 그럴 터이니 한 번만 용서하시오. 흥부가 비석이 웃음선. 그 내외간 싸움이라는 것은 칼로 물베기다. 자네같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1: 시오.
0: 우리 그리 말고 재밌게 한번 다보자. 그래 봅시다. 실건 실건 실이렁 실건 덕질이야. 이 방을 다 얻을라. 아무것도 나오지 말고 응급보아만 나와 너라 실건 실건 덕질이야. 좋을 지와 좋을 지와 한복 흔히 나 혼자 달란다 타가니 마라
1: 하시고

0: 하지 마라! 어. 흥보마누라 가만히 듣더니 아이고 영감 영감 말을 듣고 본 게 내가 잘못 온 것 같소. 내 다시는 안 그럴 터이니 한 번만 용서해. 흥보가 비석이 웃음선 그 내외간 싸움이라는 것은 칼로 물베기라. 자네같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
1: 시오.
0: 우리 그리 말고 재밌게 한번 타보자. 그래 봅시다. 실건 실건 실이렁 실건 덕질이야. 이 방을 다가들랑 아무것 걸어오지 말고 뭐만 나와 너라 실건 실건 덕질이야. 좋으시와 좋으시와 한복은이 두시오 주인씨 교인와시랄로가도고서이인하시리로 실건 덕질이야. 가방상도 절뜬다수 차관석을 실렸으들 조그만 좋아하게 내 방아간 동을 당을 소원하시리로.

쌍실공실공 톱바이비 팔 팔을 나오더니 밥 두 채통이 쫙 벌어지니 밥통 속에서 왠가 비단이 나달아 나오는디. 비단이 어저께 많이 나달아 나오든지 비단 이름도 모르겠고 그저 흥보 마누레가 되게 알았던가 비단 이름을 각가지로 한번 불러보겠다. 왠가 비단이 나온다. 왠가 비단이 나와. 요감부 상상백차 반뜻 떴다이 왕란 고서대의 악영부 역성의 미가 월광란 서왕모여 신나는 천도문 천하제국 산천조목 그려내던지 동 동진을 시르르르르니 답평간 모느 대원단 등대상 소천하의 공부대하의대단이 남양 초장아 경정은이 천하가 영웅의 와룡단 음불타령을 지어놓고 춤추기로운 장단 한은님흐리한 구가지마라 도리볼수 내몬내와 홀로한지 녹수공방의 상사단 금방과 월방 가뿐다지 국화가 세금의 완잠 조화를 중풍의 공단이 심김상과 송김간에 무서웁다 호피라 석이조은양태 인정있는 은조사 보기단한 복수단 실부조금 초단 저하게 좋은 송죽단 두드러 굽박은 말굽장단요 서부렁성장 세세발 능단공공거구름단 흑공단 백공단 한삼모수 송아세기묘 저 사홍사 두경은요 우리 사주 방마중 해남포 봉기랑 전남포까지 그저 구역 구역 윗낯 피단에 따라와

살고 난 자 숨이 가빠서 못 세웠어. 대저히 비단을 어쩔 것이오. 가! 마누라가 나한테 시집온 년으로 비단 옷 한 벌 못 얻어 입어봤으니 그 무슨 색이 좋든가 한번 골라보시게. 아이고 영감, 그저 나는 송화색 저고리에다가 삼회장 지어 입으면 제일로 좋아요. 아, 그 촌뿐이라 어쩔 수가 그만 그려. 아이고 영감도, 아 영감은 어디 살갔대 나보고 촌사람이라 그래. 그 영감은 무슨 색이 좋습딩겨. 그 나는 각근을 하나 만근 세기를 하나 그 껌도 않는 흑공단이 제일로 좋대. 좋은놈 챙겼어. 그럼 어디 영감부터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번 재려봅시다. 그래봅시다. 흑공단 만근, 흑공단 각근, 흑공단 두루메기,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바지, 흑공단 보석, 흑공단 머리끈, 흑공단 댕기, 흑공단 흘러선 수건을 들고 땅에서 대호사. 영감, 영감은 말이오 글로 체내놓은 게 영악 없는 그 까마구 새끼 모양이야. 옛기사. 아 까마구면 까마구지 또 새끼는 뭐요? 어디 자네 한번 체내보소. 그래 봅시다. 흥부 마누라 체린다. 흥부 마누라 체리는 뒤 송화색으로 체린다. 송화색 땡기 송화색 저거리 송화색 정말 송화색 단계 송화색 보선 송화색 속속과 송화색 그리고 송화색 주머니 송화색으로 손수건을 들고 땅가서 대맵시. 자네는 말이야 글로 재래놓은 게 아릴 없는 버드나무의 꾀꼬리 문양식을. 아이고 영감 참말로 그래요. 아 참말로 그래요 이 사람아. 영감 우리 그리 말고 마지막 통 저놈 좀 들여놓고 타봅시다. 그래 보세요. 마지막 통을 들여놓고 담그여라. 톱질이야 지리롱 지리가 넘지려 담그여라. 쇼고 오르시고

0: 주보사야 충청도원 손새들을 손만금 알아주고 사면 무익 부가하오리로다 시리렁 시리고 시리렁 시리고 시리렁 시리고 톱째라 당그여라 철옹짓사 길옹짓사 실공실공 실공짓사 실공간 실공간 실공짓사 실공실공 밖에 밤만 벌어지 박동석사 사람 소리가 두런두런 하더니 사람이 나오는데 대짜고 둔놈 소짜고 둔놈 대톱 둔놈 소톱 둔놈 까두렁이 들고 던둔놈 그게 와 꼬야 나오더니 예.
1: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흥보가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어서 마침내 그 흥보 제비가 강남에 들어가는 데부터 시작했습니다. 흥보 제비 강남 들어감, 흥보 제비 노정기, 가난 타령, 흥보가 첫째 박 타는데, 흥보가 돈과 쌀을 떨어붙는데, 흥보가 밥 먹는데, 흥보가 둘째 박 타는데, 비단 타령, 흥보 셋째 박 타는데까지 들으셨는데요. 셋째 박을 타고 나니 사람들이

꾸역꾸역 많이 나왔습니다. 흥보 집을 지어줄 사람들이 온갖 도구를 가지고 나오는 부분까지였습니다. 전인삼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고요. 전체 연주 시간이 53분 17초 동안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흥보네 집이 근사하게 지어지겠네요. 오늘 들으신 흥보가는 동편소리의 명창 강도근에게 전수받은 동편제 남원소리였는데요. 들으신 대로 꿋꿋한 성음, 대마디, 대장단을 굵게 굵게 짚어내는 단단한 소리를 특징으로 하는 동편제 남원소리 흥보가였습니다. 전인삼의 흥보가 감상은 오늘 두 번째 순서였는데요. 다음 주 한 주가 더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자가 된 흥보 집 7회부터 시작해서 여타 흥보가에서 볼 수 없는 놀보 박타는 대목도 들을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곡 감상 동편소리 전인삼의 흥보가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진도 북춤 가락입니다. 진도 북춤을 출 때에는 양북을 쓰는 게 특징이죠. 북을 어깨끈과 허리끈으로 조여 묶고 양손을 자유롭게 만들어서 양손에 북채를 쥐고 춤을 춥니다. 진도 북춤을 출 때 쓰는 북을 그래서 양북 혹은 쌍북이라 부르는데요. 오동나무의 가운데 부분을 파서 북을 만들고요. 가죽은 소가죽이나 말가죽을 씌워서 만듭니다. 오늘 그 춤을 볼 수 없어서 아쉬운데요. 진도 북춤 가락 음악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국악방송이 2015년에 새 음원 시리즈의 하나로 제작한 김오현의 진도 소포 걸군 농악 음원에 수록돼 있는 진도 북춤 가락입니다. 김오현의 쇠, 김태영의 장구, 강민수 조성재, 강은영의 북, 정광윤의 징, 이재혁의 태평소, 강송대의 구음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소각회 수리의 산조합주 감상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휘모리 잡가 바위타령 들려드립니다. 권재은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봉바가이 호호 양두구 봉바이 양천은 허거거바이 심포로 돌아가간바이 홍진불근바이 인천은 서바이 시흥훈 눈산 누덕바이 형제바이 삼신 아천과간 악산 염부람 연주대로 세수바이 군바이 문턱바이 수원한나루 영웅바이 돌정바이 금바이 광주는 서성바이 이천은 곤지바이 금주근 안절바이 거주은바이 양근은 동바이 강해도로 나려 금천은 실바이 연안건들바이 서흥병풍바이 동설영세남 직곡바이 거줄바이 광주는 쪽돌이바이 서양가명 장경문안 세바이 덕바이 성안에 한장바이 서강에 수훈하는 실바이 숙천은 허바이

아니라 돌아올라 한양성원을 경태절법당 앞에 예계된 파이 서강의 농바위 같은 돌멩이가 하얀 바가베 정대 콩마니 까둔 듯이 검은 등성이 박혀들어 그 바람을 건너

돌기둥 안상이 금이 바이듯 박혔더라. 그 밥을 다 먹고 나서 푸른 밥을 들더라고 소뚜껑

0: 휘모리 작가 바위 타령 들으셨는데요. 권재은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바위 타령은 1900년대 초기에 유행하던 민요, 노랫가락과 창부 타령의 선율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앞부분에서 주로 민요, 노랫가락 선율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지으려 했는데 밥에 뉘도 많고 돌도 많이 들었더라. 그런 이유가 바로 이미 안 계신 탓이다. 이런 내용으로 노래를 하는데요. 그 밥에 들어있는 돌이 우리 서울 지역을 비롯한 경기 황해도 평안도 등에 있는 유명한 여러 바위들로 바뀌는 그런 내용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흥보가 들으면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흥보의 모습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흥보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마음이 흡족해집니다. 흥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제비다리를 고쳐주었기 때문인데요. 미물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 바로 그 정신.
1: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 주간을 맞아 평생 아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해 전해드립니다.
2: 할머니, 저는 아리랑 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그 노래 딱 하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리랑 종류가 엄청나게 많대요.
3: 그럼요. 진짜고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리우는 아리랑만 해도 수천 곡이 넘는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야기할 정선아리랑은 원래 정선아라리라고 불리던 강원도 골짜기의 향토소리였죠.
4: 아, 깊은 산골에서 부르던 노래였군요. 그런데 강원도 노래인데 어떻게 서울에 살던 할머니 같은 경기 명창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신 거예요?
3: 우리가 그 소리 매력에 푹 빠졌기 때문이죠. 오래 전만 해도 워낙 깊은 산골이라 그 지역에서만 소중하게 부르던 숨은 보석이었는데 나와 함께 무대를 누볐던 경기 소리꾼들이 그 단단하고 멋진 가락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 밖으로 널리 전하게 된 것이지요.
2: 와, 그 자체로 이미 보석 같은 노래였던 거네요.
3: 그렇지요. 정선아라리가 가진 깊고 진한 매력에다가 우리 경기소리 특유의 맑고 매끄러운 소리결을 서정적으로 더해본 거랍니다. 그렇게 오늘날 전 국민이 함께

0: 함께 즐기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정선아리랑이 탄생한 거죠.
1: 옛날 할머니들이 그 숨은 매력을 알아보고 정성껏 이어온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성한 아리랑을 들을 수 있게 된 거네요.
0: 맞아요. 땅속에 묻힌 보석을 알아보고 그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지금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로 이 할미의 목소리를 다시 숨쉬게 해주지 않았나요?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여러분에게 닿은 이 작은 이야기처럼 우리 소리가 가진 숨은 매력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참 고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들의 위로였던 정선 아라리가 세상 밖으로 걸어나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까지. 우리 소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채워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이은주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하루에 은은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정선 아리랑입니다.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서서
1: 한후 하
0: 좌우 산천을 둘러보니
1: 아이씨 뭐.

0: 아이고 너냐?
1: 같이
0: 광한루에 잘 있더냐?
1: 한수
0: 어제 아까도 못 살았더냐?
1: 한수
0: 동예 소발

0: 정신없고.
1: 다시
0: 선원사 정부군 총성은 예 듣던 소리로다.
1: 다시
0: 문안을 들어오고선이

0: 그사 또 서디에 역조를 분부하시되 명일 거행은 여차여차 허여라. 일로 보내고 천년 깃벌 찾지오 갈자로
1: 다치
0: 일로 서산하여 황후대내 집 집마다 밥을 치노라. 천년 연기 차오 분별할 길이 전혀 없네. 차지엄 차지엄 춘향 집을 당동하니 시비 아파 줄든 개 광친 꽝대다 넣는다. 저게 짓지 마라. 주인과 같은 손지혜로다.
1: 아이고 좋지.
0: 떨려퍼 벽고동 밑에
1: 다치
0: 백두름이 잠들었다. 밤 깨진 저기 어른언니 활기던장도 무리하고 한 달기는

긴 모양이 천이 없네.

국가는 흔하지고 환초 반치원 잡초라고 연못도 빼여가 채우고 부용단은 키울어졌네. 문우의 부벽선은 준동문전 증폭이라 내 글씨로 붙여왔던지 풍마하고 습타 떨어지고 춘자만도 못구나. 첫 춘자는 이따

0: 나눌 들어성성 춘향 방울 바라보니
1: 한수하지
0: 상산사오 부친 그림 땐도이는 어대가오 반두판만 힘이 혼니 창제 얼르고 예

주문간을 드러서니 통과인지 호소인지 엄마인지 철저한 울음 소리 그의 어릴 듯

춘향을 살리게 하여 주어. 이어저터시기 비일다니 망을 그 자은의 복성 전

0: 어디가 좋더냐?
1: 아, 쓰고.
0: 어디가 그 예팔청춘 철문조니 생조금 빼게 된 일이냐.
1: 아, 좋지.
0: 어디 갔어? 400개는 오늘 못하고 주말전대에게 삼개가 났어 오미 죄도는 죽느냐 춘향아 금제오경 내 자식을 햇빛 없이 길로 내요. 예제 경에 왠지 말이냐. 향단아

0: 있느냐.
1: 다할수
0: 허사똥 그거 동물
1: 할수
0: 부던기만은 하이 없는 눈부리 비

0: 시.
1: 내가 의사한 것이 우리 선영 덕인 줄만 알았더니
0: 치.
1: 여기 와서 보니 장모의 덕이 반절이오 부처님의 덕이 반절이로구나. 그러나 내 만일 이모냥으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한번 쥐어뜯길 모양이라. 내 잠깐 속였다가 저 늙은이 화가 좀 꺼진 다음에 들어가야 쓰겠구나. 문 밖에서 준양모를 찾는 뒤 무슨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농담을 하고 부르시 꼭 부르던 것이었다.
0: 에이.
1: 이러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러느라 이러느라 준양모 울다 깜짝 놀래. 아이고 향단아,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더니 너희 아씨가 죽게 되니 성주 조상님도 발동이 되어 일어나 보다. 밖에서 토다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좀 나가 보아라. 향단이었자오되 마나님 그런 게 아니오라. 밖에서 누가 마나님을 찾습니다. 아이고 야야, 네가 이 정황 없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냐. 네가 나가서 우리 마님 밖에 나가시고 안 계십니다 하고 따서 보내라. 향단이 충충 나와 여보시오 누구를 찾으시오

0: 너희 마님을 잠깐 보러 왔으니 너희 마나님 좀 나오시라고 여쭈라. 우리 마나님 밖에 가시고 안 계셔요. 너희 마님이 안 계시거든 서울 삼청동 이몽룡 씨 잘 두라고 지금 후원해서 빌든 그냥 반 좀 나오시라고 여쭈라.
1: 쉬고.
0: 향단이 들어와. 마나님 여기서 비는 소리 그 사람이 다 듣고 마나님만 꼭 나오시라 그래요. 어. 좀 나가보셔요.
1: 그치.
0: 그 어떤 사람이 정황 없는 나를 오느라 가느라 리오란스럽다냐.
1: 어.
0: 준향 모친이 홧김에 나오겠다.
1: 어.
0: 준향 모친이 나온다.
1: 아.
0: 준향 그 모친이 나온다.
1: 아.
0: 춘향 차친이 나온다. 춘향 차당님비 나온다. 춘향 대부인이 나와. 싸나고 늙은이 나온다. 이두령 빙모가 나오고 온다. 사또 장모가 나온다.
1: 헐씨구
0: 백선배 발도 밥 뿌리 등모디 커드그르가다리 지봉 얹고 꼬불라째 낮에 손들고 얹고 모니 안기고 없이 나온다. 건디가 날 찾나 그 어느 기가 날 찾어. 날 찾을 데가 없건 말은 건디 기가 날 찾어. 남은 48방 중 그다 그 소금들 못 들어온다. 70당년 늙은 전지 모남 동력의 딸 하나들 옥중에다가 넣어두고 명제 경각돼야 있어. 정신없이 늙은 나를 무엇하려고 찾아와. 나를 모르나 내가 왔네.
1: 아, 할수
0: 경세 국경여라지 자네 본지가 오래요.
1: 아.
0: 세거 인두백헌지 백발이 환연시 뒤오 자네 일이 말이 아니로세. 나를 모르나 자네가 나를 몰라. 웃다 이 사람아.

성부제 병부제 언제 내가 차례를 어찌 가로 허허 늙은이 날 몰라 허허 늙은이 망령이여 나를 모르나 자네가 날 몰라 내 성이 이가리도 차린다을 몰라 옳지 인제 내 아로소 동문 밖의 이풍은 동성냥구하군 것 그것을 달라고 시어소 수시에 가져가오든지 너무 재촉 마르시고 이내 서른 말을 들어보고 춘향어 수행을 들어봐요 금산길 생처 모이는 신관사 또 수청을 들어 주야 농창 호강에다 남은 대소사를 제겠다 청만 허의면 백발 백종영 나었고 사또가 대호커요 재원답이는 창고제게 제아범은 행수구구관 읍낸도 언절섬제게 정사 뒷밭 포름가게 이것저것 못다치면 오력 잔금을 치르듯

원자가 요새 춘향 속도 내가 알고 자네 속도 내가 알고 남은 이 서방 나를 몰라 그러면 어떤 이가요 성안 성벙을 말한 네가 어떻게 이간 줄을 내가 알아 자네는 성만 있고 이름은 없는 거

我讲个这个当不啦。 양반

내 모자와 내 비웃음 빙글 빙글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장모라면 환장을 줄로 이가라면 이가리네 가수 허허 장모 날 몰라 우리 장모가 망령이여 잔디가 나를 모른다고 하니 거주 성명을 일러줌세 한양 삼치오 그 동산오 춘향 당근이 몽롱 그래도 잔디가 날 몰라 춘향 어머의 말을 듣고 어간이 벙벙 흉중이 답답 두 눈이 캄캄 한참 말을 못하더니 말은 모두

0: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나를 찾아왔는가.
1: 다.
0: 자네가 참으로 이몽룡인가. 어디 좀 보세. 어디 이제 사고 왔어.
1: 단수.
0: 어디를 갔다가 이제 고르고르시 온다네 사오. 아. 하늘에서 떨어 아. 전다 땅에서 불끈 솟았나. 하고 이제 다 기봉터 이제 구름 속에 쌓여 왔나. 이게 천하 독한 사람 어찌 그리도 무정한가. 갔던지 말든지 영예고 일장 수석

0: 좌정한 후에 향단이 절을 하며 소녀 향단이 문안이오. 왔다 향단아, 이제 너희 아씨는 살았다. 어서 걷는 방에 점화 좀 하고 뒷숭엄이 불러 진지 지으라 하고 고두쇠 불러 관청에가 고기 사오라 하고 너는 그 어서 닭 잡고 찬수장만 해라. 그러고 향단아, 그 우선 촛불이 급하구나. 촛불부터 줄게 갖고 오니라. 어사 또 이 말 듣고 촛불은 뭐 달라고 갑자기 야단인가. 아이고, 우리 사우 얼굴을 좋게 보아야 하겠는데, 아이 눈이 침해서 당체 보여야지. 아이 사람아, 내일 아침에 보아도 실컷 보고 남을 것을 무엇이 급해서 야단인가. 헛다 이 사람아, 자네는 장부의 마음이라 마음이 넉커요. 그러지만은 나는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고 바래던 우리 사우 예전 얼굴 예전 태도가 그대로 있는가 좋게 보세요. 이 사람아, 향단이 촛불을 가져오니 춘향음을 받아들고 안지라는 뱁새는 본으로 된 눈을 요리 씻고 저리 씻더니만은 어사또를 자세히 살펴보니 거린 중에도 대방거린이 되어 코만 훌쩍훌쩍하고 앉았겠다. 춘향음호 간담이 서늘어요. 어사또를 정신없이 물그름이 보더니만은 들었던 촛불을 내던지고 떴다가 철컥 추지 않더니 밖으로 다시 오르르르 커똥가려 후원으로 가서 장완 속그릇서 둘이 전비여 와당 다 와그르르르르르르 덩푸도 치며
1: 좋지
0: 죽었구나. 죽었구나 내 딸이 전에 아이에게 눈요흥네 백일종 성을 드리면은 아니 된다 눈이 높다던데 백발이 흩날긴 머리 물마를 나딕 없이 당산철용에 엎드러져 우리 사고 찰뜨라고 하느님 저득 축석을 들고이었더니
1: 아시고
0: 하느님 노 어쩌게 되신지 살피고 주실 줄을 모르시네. 못 믿겠네 못 믿겠네 얼굴도 못 믿겠네. 책방에서 글 읽을 때도 밤

0: 여기에 천 번이나 만 번이나 믿던 더군진 번 믿던 얘기를 모두가 허산해 그리요.
1: 좋지.
0: 설마 설마 하여 누군지 설마 그가 사람을 상하네 그리요.
1: 좋지.

0: 피해다 볼 때도 없게 된지 죽었구나. 죽었구나. 어디에 부근여근 다 죽었네.
1: 아시고.
0: 아까워라 내 자식아. 이 팔신절 죽은 때고 만종독을 못 누리고 미라가 그를 차를 묵을 만다 원통하게 이롭겠구나.
1: 좋지.
0: 다시 방으로 그거 들어왔어. 삿돌을 바라보며 아이고 저거 누구야? 어따 좀 구간 사또자제 모양 좀 보소. 어따 좀 열려 춘향 서방 좀 보소.

0: 깨기 홍상기 왜이지냐 의사또는 시침이 뚝 떼고 앉아 우는 준장모 속만 더 답답하게 꾸미고 있던 것이었다. 장모, 내 얼굴이 많이 변했지? 내가 준향에게 장가 올 때만 해도 얼굴 좋았지.
1: 그렇지.
0: 얼굴뿐 아니라 형세로 두고 말하더라도 서울서 둘째 가라면 설게 알던 형세요. 또 아버지가 남은 오셔서도 돈 많이 벌어가셨건만은 아, 그 돈이 나발소리 들은 돈이라 그런지 허망하게 달아나버리더 그려. 아, 집안이 그렇게 딱 망하고 보니 내 꼴도 이렇게 되대 그려. 할 수 있나? 아버지께서는 일가 댁 사랑어가 학장 이러시고
1: 헐시고.
0: 어머니는 외가로 가시고 나는 친구 사랑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풍편에 듣자 허니 준향이 본관 수청을 들어 아주 잘 되었다기에 돈 빼기나 얻었으냐고 불안척이게 내려오다 수원을 들이자니 관상인이 있다기로 상을 좀 비웠더니 상은 과연 병상이야. 내가 이렇게 망한 것은 내 팔자 수관이오. 내가 이렇게 안 되었으면 삼재팔란 그 운 때문이라고 날다려 발써 죽었으리라 허대그려. 그러나 이렇게 얻어먹다가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내가 83살만 먹고 보면 부귀 공명을 대우해.

0: 춘향모! 어이없어. 어사또를 이만하고 보더니만은 사람이 저지경이 되면 뱃속 지리부터 해야 할 일이야.
1: 헐씨고.
0: 자네 부귀 공명하기 기다리려다가 내 딸 춘향 옥중에서 한갑 진갑까지 싹 넘어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살살 말로 따서 쫓을 작정이었다. 이 서방 말씀을 들으니 가히 없소만은 내 신세를 생각하면 더 기가 막힐 지경이오. 내가 어느 아들이 또 있을까? 아들 겸 그것 하나만 믿고 사는 터에 지가 저렇게 죽게 되니 낸들 무슨 재미로 세간 두겄소? 나도 이 집 팔서 팔아먹고 세간 등물도 다 팔아먹고 춘향 미임 양식거리가 없소. 이 서방은 이골 구관 사또자제라 저녁은 물론 잡섰을 터이지만은 우선 주무실 데가 없소. 춘향방 있다 해도 불 뗄래야 나무도 없고 하니 저 시원한 물로에나 널널한 객사 동대청이나 가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이나 집에 와 잡수던지 또 거기 어디서 잡술 때 있으면 잡수고

합니까? 서방님 괄세하셨단 말 아가씨가 들으시면 옥종차려를 옳다이니 너무 그리 괄세마오. 만나으로 이러하고 밖으로 나가더니 기둥 안고 돌아서서 오기 힘든 곳 바라보며 초마자락 그르다가 눈물 흔적 씻치면서 아이고 아가씨

천분 맞추겠다 한우 어리 문어 어디 와두고

불을 활절길이 얼마나 멀지 한번 가면은야 다시 못 오르나 옛날 서울장 안에 이정승, 김정승, 최정성이 명산대철에 불공 들어서 아들, 딸 낳겠다고 산부인 산정성이 명산대철 찾아가는데

그 산부인 산정성이 큰 절에 가서 매일같이 그냥 아들딸 많이 낳게 해달라고 빌고 정성을 들였더니 지성면 감천이라고 산부인이 그날부터 뱃속에 뭐 하나씩 생겨서 새 집에서 애를 하나씩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신수가 불행든지 한 집은 딸을 낳고 한 집은 계집애를 낳고 한 집은 여자를 낳았어. 이름을 세월래 네월래 베베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 지은 이유가 많죠. 대강 또 넘어가야죠. 이 세월래 네월래 베베가 무럭무럭 자라서 한 서너 살 되고 보니 정승님들이 하도 좋아서 하루는 자기 딸들 안고서 한바탕 둥둥 사려로 놀리는데

이렇게 새아기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서 앞집 세월래 뒷집 내월래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다 낳고 잘 사는데 가운데 집 배변 불행이 늦게 시집 못 가고 있다가 양동명산 아니 그저 금강산이죠 양동명산이라 금강산 절에 어여쁜 상자 죽은 때문에 병이 나서 죽게 됐어요. 배배가 그냥 죽음 때문에 세상 떠나는데 강원도로

산에 상자 중이 어디 가고 베베가 죽는 줄을 몰라주느냐. 상자 중이 어디 갔나? 상자 중, 상자 중 어디 갔어? 있어요. 황천에서 일찍사자 월찍사자 감복사자 축복사자 베베이 잡으러 나오니 베베이가 죽으니까 무당 불러 굳었는데

이렇게 여러 무당을 불러 구태했어요. 아무리 구태도 패비 오만이 아버지가 기다리는 딸의 넋이야 올 리가 없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속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넋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두 늙은이 저 안방에 누워 병을 앓고 있을 때 평양 건달 무당이 무당한 건달이 베베의 죽은 내력을 다 알게 됐습니다. 베베가 말이요 시집 가려고 예장 비단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예장 받아둔 비단 혼수가 이렇게 말아요. 자지도 나 월광단, 해가도 나 일광단, 김주명전 호련도 명지세필 삼동주, 흑공단 목공단 만수청산 울무당, 최갈공봉 와룡단 연하자주 진자주 해주자주 남자주 오강목상망 미녀 숙수 인조 지름일 메레스 목소로 진세로 마사로 차팔갔던 넘녀가게 지화의 도상되고 금복자가 도상되고 월자가 도상되고 양목 파산이 여건 저건 백킬레 되요. 이렇게 이제 이 건달 녀석이 베베의 그 죽은 내력을 다 알아가지고 베백내주를 찾아가서 지가 정말 정말 무당인 척하고 평양 무당들 하듯이 베베 혼이 왔다고 울죠.

0: 나 왔소이다. 불쌍히 죽어 황천갓들을 배백이 혼신 태양산을 박수무당의 몸을 빌고 입을 빌어 오나리아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디 갔나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갔소? 응? 살았을 적 같으면 내가 어디를 갔다 온다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고 동지서 딸 꽃 본 듯이 어두운 밤에 불 본 듯이 화딱싹 뛰어나오는 말을 죽어지고서 길 갈라서니까 쓸 곳이 없군요. 오늘 어디 살며 가면 가느라나 어머니 어디 갔소? 어머니 어디 갔소? 어머니 어디 갔어? 때마참 한경도 할머니가 보니까 요건 베베의 혼이 정말 왕 것 같아요. 그래서 한경도 집 할머니가 나가면서 하는 말이 니 왔디 왔디 니 무식이 왔디 베베 혼이 왔거늘랑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서 가겠지비야. 말씀 듣고 보니까 한경도 사투리야. 아 요건 베베 오마이가 아니로구나. 말씀 듣고 눈치를 채고 이 건달 무당이 또 한마디 해보는데
1: 한경도 집 할머니 그지간 기치 후이장 망강하옵니까. 나는 죽어서 육신은 풍망 산촌에 가서 깊이 깊이 무조건만 내 영혼이 죽었으면 따자던 침방이야 변했겠소. 내가 시집갈라고 할 적에 예장 봐도 눈빛단 달이 도다 월광단 해가 도다 일광단 길주명주 호룡주 바리바리 받아둔 거 배뱅이 혼이 꼬갔으니 나 보는데 박수부당 앞에다가 달에다 줘요. 오마니 오마니 아버지 야속하고도 무정해요. 아버지
0: 대명아, 그까지 예장이다 뭘까? 그저 니 애미, 니 애미 여기 나와 있다. 두

바닥은 우리 집 기둥뿐이라 그 남의 이렇게 건달려서 그냥 엉터리 굳혀가지고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건달려서 또 나가는데.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그저 1년 365일 내내 돌아갈지라도 온갖 재난 액살은 다 이겨가서 백천가지 일들이 마음과 뜻 먹은 대로 모두 이루어지고 말씀마다 향내나고 걸음마다 꽃이 피고 어두운 데는 등 돌리고 밝은 데로 앞을 돌려 선인 상봉, 귀인 상봉으로만 인도하시라고 천만 축수, 만만 발언으로 비웁니다.

도시 섬 어떤 기분하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나무의 나이테를 살펴보면 유독 선이 짙고 단단하게 메워진 자리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해, 혹은 지독한 가뭄을 견뎌내야 했던 해, 그때 나무는 더욱 밀도 높은 무늬를 제 몸 안에 새겨 넣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풍파를 견디며 쌓아올린 나이테는 훗날 거목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데요. 인생의 나이테도 나무와 참 많이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모진 세월을 건너오며 마음에 새겨둔 삶의 무늬들이 이제는 세상을 더 깊고 따스하게 품어주는 아늑한 그늘이 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6월 15일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엄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정해진 날인데요. 달리 생각하면 이런 날을 따로 두고 되새겨야 할 만큼 우리 사회의 그늘이 적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노년은 누구나 언젠가 맞이하게 될 삶의 한 계절 아닙니까? 어르신을 존중하는 일은 멀리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미래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여창 계면 편삭대엽 모라는입니다. 노래의 강권순, 반주의 박용호의 여러분입니다.

0: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여창계면 편삭대엽 모라는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강관순, 반주의 박용호의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말이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인학대라고 하면 몸에 상처를 입히는 일만 떠올리기 쉽죠. 뭐 말로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 필요한 돌봄을 외면하는 일, 경제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일, 계속 무시하거나 소외시키는 일도 모두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상의 작은 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들어드리는 일, 또 안부를 한 번 더 여쭤보는 일, 서운한 표정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일,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 손을 내미는 일, 이런 마음들이 쌓이면 한 사람의 하루가 훨씬 덜 외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노년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결국 내 곁에 어르신을 온전히 존중하고 대우하는 일은 미래의 나를 존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월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 더하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함께 하겠고요. 이어서 주민번호 1234 세대 간 공감의 다리를 놓아보겠습니다. 자, 단가 인생 100년 듣겠습니다. 소리의 최수정, 북의 박근영입니다.
1: 인생 100년 꿈과 같네.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허여지만 어찌여여 백년지랴. 죽고 사는 것이 백년지랴. 날 적에도 슬프고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곡은 손정진 동해안 무속 사물음반 가운데 백이장입니다. 구판에서는 무당의 의식만큼이나 장단 자체가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백이장 역시 동해안 별신굿의 깊고 다채로운 장단을 담고 있는데요. 동해안 별신굿은 동해안에서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열리던 굿으로 세습무 집단에 의해 전승되어 왔습니다. 이때 여성은 굿을 주재하는 무당이 되고 남성은 음악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남성 악사를 활행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음반 역시 동해안 별신굿의 대표적인 활행이었던 고 김용택 보유자의 음악 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활행이로 불렸던 김용택 선생은 신기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탁월한 장구 연주를 선보였고 2006년 국가 무형유산 동해안 별신굿 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연주를 들려줄 손정진 전승교육사는 바로 그 김용택 선생으로부터 장단을 사사한 제자인데요. 이번 음반에서는 김용택 무악가락의 진수를 무속 사물합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굿판 특유의 긴장감과 생동감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손정진의 장구, 전지환의 징,

굿판의 음악은 단순히 흥을 돋우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신명의 세계를 이어주는 하나의 언어기도 합니다. 동해안 무악의 깊은 숨결이 담긴 백이장 듣고 오셨고요. 도들뼈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자, 이번에는 절화, 길타령, 벼루조 타령, 군악 듣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정악단이고요.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절화 길타령 벼루조 타령 군악이었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정악단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것,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남성이 80.8세, 여성이 86.6세로 여성이 약 6년 더 길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100세까지 생존할 가능성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만큼 초고령 장수층은 여성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여성은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지만 그만큼 만성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기간도 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고령 여성에게서는 고혈압 유병률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질환 위험도 높았다고 합니다. 뼈 건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관절염이나 골절 위험이 커져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는 물론 근육 유지가 중요해집니다. 결국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겠죠. 너무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루에 100보라도 더 걸으면서 근육을 지키고 또 혈압과 혈당을 챙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가라앉는 날이 많다면 마음 건강도 그냥 넘기지 않는 것. 이런 소소한 습관들이 건강 수명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 이어서 전라도 해남 둥당의 타령 들려드립니다. 소리에

간다네, 제놈의 폰이가 오란다네, 무다자고 오란단가, 은절미 노접시 옆부서 놓고 혼자 묶이는 개.

내놀이 술값은 열단냥 씨앞지 술값은 헛단냥 서흣달굽 날이 뚝딱 하친께 씨앞지 상투가 작

전라도 해남 동당의 타령 잘 들으셨습니까? 소리의 김기림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부 마무리 곡인데요.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 사령을 따라가는 데부터 춘향 신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는 데까지 듣겠습니다. 소리의 안향년 조통달입니다. 13분의 긴 호흡으로 들려드립니다.

0: 그때야 준향이 문 밖을 내다보니 범칫은 사령들이 이리저리 야단이 났거늘 준향이 그제야 깜짝 놀래나지 하고
1: 안

0: 양손이 몸에 오니 마음이 낙수 준비 얼음 녹듯 세레레를 불렸거라. 놔둠서 들어감시. 방으로 들어가 차를 유한친 후에 춘향이 돈 성냥 내어놓으며
1: 가기는 같이 갈 터이나 한때 주체나 하사이다.
0: 박번수가 돈을 보더니 여보소 형가 시험했냐 했다. 여보소 형가 시험했냐 했다. 9년이면 가사 그런 말은 내 그래도 이까지와 우리와 자네와 한문간 구실하며 효전이란 말은 말인가. 데려도 쏘
2: 김번수가 돈을 보더니 한번 가지고 넣었니

0: 순양 대령이오. 이리 올라오라 해.
1: 예.
0: 순양이 상방에 들어가 아미를 숙이고 단정히 앉았다. 사또 이를 보더니 오, 그거 잘 생겼다. 어여쁘다 어여뻐. 계집이 어여쁘면 지머나간 한단 말을 과히 충정하였더니 폐월수와 허든 태도 어느 노래를 보았구나. 설도문군 보랴하고 입주자사 자원하야 삼도목을 뀐다더니 네 소문이 하장하기로 내 미량 성마다 하고 간신히 서들어 남은 부사하였더니 너 같은 저일색을 봉지를 띄었으나 녹엽성음 자만지가 아직 아니 되었으니 호주 탐하 허든 말을 두목지어 비하면 니게 어게 다행하지? 니가 고서를 읽었다니 옛말을 들어보아라. 촉국 부인은 초항의 첩이 되고 범신 예왕은 지백을 섬겼으니 너도 나를 섬겼으면 예왕 충가 같을지라. 올라가신 구관자재 도련님이 니 머리를 연쳤기로 그 도련님 가신 후에 청춘공만 할 수 있나. 응당 예부가 있을 것이니 그래 관속이냐 건달이냐 어르의 생각 말고 바른 대로 일러라.
2: 소녀 비록 기생의 자식이오나 기 안에 창명 않고 여연 생장하옵난데 구관댁 도련님이 연소한 풍경으로 소녀집을 찾아와서 서성가약 간청하니 노모가 허락하여 백년가약 받들기로 단단맹세하였더니 호사 담아하여 도련님을 이별하고 독수공방 주야 상사 찾을 날만 기다리온디 관속 근달 예보 말씀 소녀에게는 당치 않소.
0: 하하하, 이거 참 얼굴 보고 말 들으니 안팎으로 일색이로구나. 그러나

올라가신 구관자재 도련이 천리 타향에 있는 너를 생각할 리 만무하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분단장 곱게 하고 내 수청이나 들도록 하여라.

0: 기결 보소. 내분부 거절 기는 간부 사정이 간절하여 기름 곡절이 있는 터임. 네 소구 절절 같통 형장 아래 기절하면 네 청춘이 속절없지.
1: 정신!

0: 다투는 양반이라 예지를 아시죠? 수절부녀 억탈하면 위민 부모 도리 절차 적당하다 하오리까. 해절하라는 부정남자 철치부심 하나이다.
1: 호호호, 내 여봐라! 예. 전연 잡아내라!
2: 예. 올바무소총 덩이 우.

춘향벌의 재력 상전 시절 연줄감듯 팔부대상 비당 앞서 사울팔 등대감듯

0: 그래 동댕이 전대전대며 조장 잡아내렸소.
1: 일부 마무리곡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 사령을 따라가는 데부터 춘향 신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는 데까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안향년 조통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이어서 월요일 코너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좁혀보는 시간이죠. 주민번호 1234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요즘 공연장에 가보면 배우가 작은 보면대 앞에 조용히 서서 희곡이나 소설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무대가 부쩍 눈에 띕니다. 바로 낭독극인데요. 낭독극은 분장과 무대 장치를 덜어내고 배우의 목소리와 텍스트에 집중하는 공연 형식입니다. 비어있는 무대의 공백은 관객의 상상으로 채워지고 문장은 배우의 숨과 목소리를 만나 한층 가까운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배우 박정자 씨도 낭독극 무대에 오르는데요. 박정자 배우는 김베라 작가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낭독극 00이별 02별로 6월 15일 월요일 오후 4시 서울 인사트 프라자 M스테이지에서 관객들과 만납니다. 이 작품은 조선 비운의 왕비 단종의 비 정순 왕후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요. 15세 왕비가 되었지만 단종과 생이별한 뒤 긴 세월을 홀로 견뎌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박정자 배우의 깊고 단단한 목소리를 통해 무대 위에서 조용히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5일에는요.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바탕으로 한 낭독 공연 3가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아비뇽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공연 예술 축제인데요. 아비뇽 페스티벌의 상징적인 공간인 교황청 명예의 뜰 무대에서 프랑스 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한국 배우 이혜영이 함께 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낭독극들이 연극계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어 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풍경 소리에 이어서 월정명 전해드립니다. 노래의 지미나, 연주의 황진아 외 여러분입니다.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오. 13인의 아이는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와 그렇게 뿐이 모였어. 그 중에 1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소. 그 중에 2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소. 그 중에 2인의 아이가 무서워하는 아이라도 줬소. 그 중에 1인의 아이가 무서워하는 아이라도 줬소.

0: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1: 지미나의 노래와 황진아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들려드린 월정명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고레야의 박수소리입니다. 이 곡은 나는 싫어요라는 반복되는 말로 시작해 시끄러운 말들과 다툼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세상에 소란을 지나 흥겨운 장단으로 향하는 음악. 고레야의 박수소리 함께 듣겠습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박수 소리였습니다. 연주의 고래야였습니다. 음악 한 곡 더 전해드리죠. 창부타령인데요. 노래의 이희문과 놈놈, 연주에는 프렐류드입니다.

창부 타령 잘 들으셨습니까? 노래의 이희문과 놈놈이었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2000년대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34 1부터 4까지 얼핏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는 수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가깝고도 너무 먼 우리의 거리를 주민번호 1234에서 좁혀가겠습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풍경이 있죠.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 붉은 응원 티셔츠, 손에 든 응원 도구, 그리고 한쪽에 놓인 치킨 한 상자와 시원한 맥주. 우리에게는 거의 응원 공식처럼 굳어진 치맥 말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이 공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치킨은 그대로인데 맥주 자리에 무알콜 맥주, 논알콜 맥주가 놓이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 술잔을 비워놓고 있으면 이런 말이 한마디쯤 나왔겠죠. 아, 왜 안 마셔? 아이, 한 잔은 괜찮아. 아이, 분위기 좀 맞춰라. 뭐 이렇게요. 그런데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분위기를 깨는 일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흐름은요, 실제로 국내 주류 소비 현황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주류 실질 소비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줄었다고 합니다. 이미 2023년 4분기부터 10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건 이 변화가 20대, 30대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50대 가구의 주류 지출 감소 폭이 10.2%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고 60세 이상 가구도 6.9%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술자리를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술자리의 기준이 마실 수도 있지만 마시지 않을 수도 있다. 취하지 않고도 즐거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권주가 그대에게 권하노니 들려드립니다. 노래의 홍현수입니다.

들으신 곡은 권주가 그대에게 권한훈이었습니다. 노래의 홍현수였습니다. 주민번호 1234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이런 장면이 많다고 합니다. 가족 단톡방에 오늘 회식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면 부모님 마음은 바로 걱정이 됩니다. 너무 많이 마시지 마라.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온 아들, 딸의 얼굴을 보면 취기가 거의 없습니다.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은 마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아무도 억지로 권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술을 잘 마시는 것도 사회생활을 잘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에겐 술을 잘 마시는 것보다 컨디션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내 몸에 맞는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무알콜 맥주가 인기를 얻는 것도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술자리의 분위기는 함께하고 싶지만 취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 운전을 해야 하거나 약을 먹고 있거나 건강 때문에 조심해야 하거나 그냥 술이 몸에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무알콜 음료는 나는 빠질게요가 아니라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새로운 방식의 참여가 된 셈입니다. 어른 세대가 말하는 술 한 잔에는 함께 앉아서 얘기를 나누자는 마음이 있었고, 젊은 세대가 말하는 무알콜 한 잔에는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자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월드컵 경기를 보시면서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함께 웃고 싶은 마음, 함께 응원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오래 건강하게 이 좋은 순간들을 누리고 싶은 마음, 누군가의 잔 안에 무엇이 담겨 있든 그 마음만은 서로 다르지 않을 거라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주민번호 1234였습니다. 자, 행복한 가야금 듣겠습니다. 연주의 문제숙, 이슬기, 이한입니다.

행복한 가야금이었습니다. 연주의 문제숙, 이슬기, 이한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민번호 1234에서는 세대 간 성별 간의 시각차를 알아보고 각기 다른 생각들의 간격을 점점 좁혀가 보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하고 싶은 주민등록 뒷번호 자리 1, 2와 3, 4의 문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 곡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놀이 노름 함께 하겠습니다. 연주의 조이 앙상블입니다.

놀고 즐기며 자유로우면서 호흡을 함께하고 또 끊어지는 듯 하면서도 경쾌하게 흘러가는 누가 주인공이라 할것 없이 각자 자신의 노래를 하면서도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의 노래에 귀 기울이는 그렇게 함께 호흡하는 음악이 되기를 그렇게 함께 호흡하는 삶이 되기를 이러한 마음들을 담아 연주한 조이 앙상블의 연주로 놀이노름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5일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됐죠. 노령 인구가 더 많습니다. 경로 효친 사상, 동방 예의지국, 너무 오래전의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말 어르신들을 잘 공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나온 세월이 만든 나이테는 우리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오늘도 그 무늬를 귀하게 여기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공적인 맛에 깃들여져 그 순한 맛과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하고 오래된 단맛 챙기기, 그것이 내 몸을 다정하게 대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요?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해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K-스트링스 아하의 연주로 비타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요즘 젊은 층은 과일 별로 안 먹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일단 가격이 과일 가격 너무 비싸요. 네, 한번 사려면 큰맘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깎아서 먹거나 껍질을 벗겨서 먹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탓도 있겠고, 또 요즘 음식이 워낙 달고 짜고 자극적인 탓에 순한 과일의 맛이 별로 안 당긴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오늘은 과일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과일 좋아하시는지, 절마다 과일 챙겨 드시는 편인지, 좋아하는 과일 어떤 거 드시는지, 과일 먹은 게 언제인지 가물가물합니다 라고 과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연까지도 다 보내주십시오. 한번 나눠보죠. 창호이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솔솔의 노래 듣죠? 걸어요.

솔솔의 노래 걸어요에 이어서 프로젝트 락의 노래와 연주로 오히려 좋아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주제는 과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 금요일에 체코전 앞두고 저희가 몇 대 몇으로 누가 이길까요? 골은 누가 넣을까요? 그런 거 함께 얘기 나눴었잖아요. 체코전 대한민국이 2대1로 이겼습니다. 2대1 스코어 그리고 누가 이긴다 맞춰주신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7011님, 2089님, 1966님, 윤혜성님, 박하사탕님, 김영창님, 토닥토닥님까지 스코어를 정확하게 맞춰주신 분이 7분 계시고요. 또 오영규 선수가 골을 넣는다 맞춰주신 분이 0874님입니다. 8분에게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죠. 유산균 선물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샵0302 문자로 주소와 성함 알려주시면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일 얘기 해볼까요? 2170님, 우리 세대는 과일이 간식이었습니다. 과자보다 복숭아, 자두, 수박 먹고 컸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과일보다 과자나 젤리 더 좋아하니까 이거 조금 아쉽습니다. 과일이 진짜 맛있는 건데 말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참. 요즘 초등학교에 막 그 과일 나눠주는 거, 그거 작년에 그런 사업 한다고 조현정 시사평론가가 알려줬던 것 같은데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36님, 저는 수박 좋아합니다. 어릴 땐 여름이면 마당에 큰 고무대야 놓고 수박 단 거 뒀다가 온 식구가 둘러앉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한 통 사려면 큰맘 먹어야 하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니까요. 수박도 또 손질하는 게 쉽지 않아서 잘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던데, 그죠? 8920님, 기분 좋은 아침 함께 합니다. 저는 파인애플 디기디기 좋아하거든요. 파인애플 볶음밥도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8920님, 파인애플 사랑 아주 넘치시는 우리 애청자분이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과일이 얽힌 추억도 좋고 요즘 과일값 얼마 하더라, 뭐 이런 정보를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과일에 대한 어떤 얘기든 좋으니까 문자 나눠주십시오. 신청곡도 대환영입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0302, 그리고 저희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있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의 노래와 연주로 제비몰이 함께 듣죠.

유다지키도 무사 성격구먼. 어떡함?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의 제비몰이에 이어서 조이의 노래와 연주로 너영 나영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과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0874님 참외 킬러입니다. 한 자리에서 세 개는 먹죠. 오, 엄청 많이 드시는데요. 1087님 요즘엔 계절 관계없이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제철 과일이 가장 맛있고 몸에 더 좋습니다. 지금 수박과 참외 시절이고 조금 있으면 복숭아가 최고죠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계절 착착 맞춰가지고 과일 먹어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 있어도 안 드시는 쪽이 있네요. 5062님 저는 과일을 거의 안 먹는 편이에요. 깎는 것도 귀찮고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도 싫어서요. 맞아요. 특히 이제 그 수박 한번 손질하고 나면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거죠. 엄마가 사과 좀 먹으라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냉장고에서 쭈글쭈글하게 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라고 하셨고요. 없어서 못 먹는 집도 또 여기 있네요. 네, 7740님 저희 집은 남편이 과일을 꼭 먹어야 밥상이 끝납니다. 밥 먹고 나면 과일 없어 하는데요. 과일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래도 덕분에 냉장고에 과일 떨어질 날은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식사의 마침표는 과일이다. 오, 이해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곽동현의 노래 낭군과 함께 들어보죠.

곽동현의 난군가 듣고 왔습니다. 박하사탕님은 복숭아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신다고 하시고요. 6748님 시골집 마당에 감나무 있어서 과일이라고는 감밖에 생각 안 나네요. 처마 밑에 곶감 말려 먹기도 했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마당에 감나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부러웠는데. 2190님 미루다 미루다 어제 비싼 세차를 했습니다. 이번 주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제가요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데 큰 소원 아닌데 작은 소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기예보 한번 볼까요? 소나기 소식이 있긴 해요. 아하,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도 중남부 산지 그리고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후에 있을 일이라고 하니까 오늘 바깥에 나가신다면 그리고 일하고 계신다면 얼른 퇴근하셔가지고 지하주차장 같은 데다가 차 세워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굉장히 더울 예정입니다. 낮 기온 뭐 좀 시원한 데는 24도 이렇게 보이는 데도 있지만 대체로 30도 안팎으로 굉장히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습도도 조금 올라 있더라고요. 자, 창호의 드리네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4분 08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관웅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전통공연 예술단체 판소리공장 바닥소리가 만드는 가족소리극 닭들의 꿈 날다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꿈을 찾아 양계장을 탈출한 닭들의 유쾌한 모험을 그린 작품인데요. 판소리의 해악과 신명나는 무대에 웃음과 감동, 그리고 잊고 있던 꿈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공연은 7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부천 복사골 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열리고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

이용해 주십시오. 금요일까지 다섯 분께 1인 3매씩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소리극 닭들의 꿈 날다 공연이 열리는 7월 4일 토요일 복사골 문화센터에서는 어린이 공연 축제 들썩들썩 연희 놀이터도 함께 열립니다. 사자춤, 풍물놀이 같은 연희 공연부터 전통 소품 만들기, 전통 의상 체험, 떡 매치기까지 가족이 함께 즐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공연도 보시고 우리 전통 문화도 신나게 체험해 보시면 좋겠네요.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여창가곡 모라는 가운데 한 구절을 갖고 왔는데 노래 먼저 듣고 나서 문제 드릴게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모라는

0: 잘 들으셨죠? 가사를 보면 모라는 꽃 중에 왕이고 향이라는 충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향이라는 어떤 꽃일까요? 한여름에 피는 노을한 꽃이에요. 보기 드려요. 1번 코스모스, 2번 맨드라미, 3번 카네이션, 4번 해바라기, 꺼미주. 향일이라는 말은 해를 향한다는 뜻인데 충신처럼 한 곳만 바라본다 그래가지고 향이라라고 부른대요. 그래도 모르시겠음. 좋아하는 꽃으로 골라보셔요.
1: 네, 창우가 오늘은 여창가곡 개면조 편수대엽 모라는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양한 꽃을 사람에 빗댄 가사가 참 재미나죠. 모라는 꽃 중에 왕, 또 연꽃은 군자, 매화는 가난한 선비, 그리고 노래 속 충신이라고 한 향일화는 어떤 꽃일까요? 이 향이라는 해를 향하고 있는 꽃이란 의미라고 창호가 힌트를 줬습니다. 한여름 노랗게 핀 이 꽃은 뭔지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코스모스, 2번 맨드라미, 3번 카네이션, 4번 해바라기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전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공명이 연주하는 오늘 제목이 이 답인데요. 그래서 제목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의 이 노래 들어보죠.

청호의 퀴즈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퀴즈 정답인 이 음악 공명의 연주로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여창가곡 개면조 편수대여 모라는을 들려드렸습니다. 모라는 꽃 중에 왕, 연꽃은 군자, 매화는 가난한 선비, 그리고 노래 속 충신이라고 한 향일화는 어떤 꽃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해를 향하고 있는 꽃이란 의미인데요. 1번 코스모스, 2번 맨드라미, 3번 카네이션, 4번 해바라기까지 4개의 보기 드렸습니다. 4510님 오늘 첫 사연 주셨는데요. 4번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하면 고흐의 그림이 생각나죠. 더불어 저는 아침 7시 창호에 드린 햇살 바라기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하, 애청자 중에 애청자 해바라기 같은 9935님 감사합니다.

0: 9885님도 나는 국악방송 해바라기 지요 하시면서 정답 4번으로 보내주셨고, 1510님 정답 4번, 저도 늘 마누라만 쳐다보는 해바라기입니다. 다들 이렇게 해바라기 인증을 해주고 계시네요. 3077님, 오늘 45번째 제 생일입니다. 저만 바라보는 아내랑 아이들, 고운 해바라기처럼 느껴지는 고마운 존재들이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맞아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답 4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4번으로 보내주고 계세요. 0067님, 정답 4번 해바라기 하시면서, 한여름 크고 노랗게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 제 얼굴이 반긋 미소 짓게 됩니다. 여름철 햇빛을 강하게 받아서 선크림이라도 발라주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그런다. 그런데 뭐 면적이 넓어가지고 이거 발라주려면 쉽지 않겠어요. 그죠? 자, 창으로부터 오늘 정답 무언지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4번 해바라기였어요. 근데 한철이 삼촌, 해바라기는 햇님 따라 고개를 돌린다는데 됐다 신기하죠?
0: 맞아. 늘 해만 바라보는 모습. 옛 사람들에게는 충신처럼 보였나 봐. 정말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선물 받을 분들 좀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8398님 범장기지 떡들이고요. 4775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3077님 전병 세트 이렇게 세 분께 선물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8398 범장기지 떡, 4775 어쩌다 못난이 김치, 3077 전병 세트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하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하윤주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로 모라는 함께 듣겠습니다.

하윤주 두 번째 다리 함께한 모라는 듣고 왔습니다. 나 홍천집 나온 남자님 한디 오랜만이네요. 시사에서 매일 뵀었는데 앞으로 자주 뵈요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한 5, 6년 만이실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모습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십시오. 자, 1부 끝곡은요. 1612님의 신청곡입니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강경자의 소리로 느영나영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창호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0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 이런 친구와 음악하는 팀을 결성하고 또 그 팀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 노래의 주인공이 딱 그렇습니다. 1975년생 동갑내기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인데요. 이 두 사람은 노르웨이 베르겐 출신입니다. 베르겐에 있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로 처음 만났는데요. 이 둘이 처음으로 함께한 음악 작업이 뭐냐 하면 학교 선생님에 대한 코믹 랩을 했다는 것이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지만 선생님 흉내낸 거겠죠? 그렇게 해서 친해졌는데 둘이서 Kings of Convenience라는 팀을 결성하고 또 노래를 발표했고 데뷔 앨범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Homesick, 이 노래는 두 번째 앨범 수록곡인데요. 부드러운 기타 사운드와 섬세한 하모니, 그러니까 노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기타,

아, 두 대 사람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 편안하고 또 세련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1세기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극찬도 받았던 이 노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홈식입니다.

세계적으로 히트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홈식, 이 노래는 두 번째 앨범 수록곡인데요. 부드러운 기타 사운드와 섬세한 하모니, 그러니까 노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기타 두 대, 사람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 편안하고 또 세련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1세기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극찬도 받았던 이 노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홈식입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알랜드 오이어, 아이리 글렌백 베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편리함의 왕들,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홈식 듣고 왔습니다. 붙들마을님, 이들의 목소리

목소리 진짜 마치 사이먼 앤 가펑클 같습니다. 좋은 선곡 고맙습니다. 라고 응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타 두 대의 두 남성의 목소리. 기타 두 대는 없지만 두 남성의 목소리는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소년 씨 왔거든요. 바로 만나보죠.

0: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가까울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관계들, 도대체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소년의 심리상담소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자, 오늘도 심리상담사이자 뮤지션 소년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1: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젠슨 황 왔다 간 거 아시죠?
0: 예, 네. 엔비디아의 CEO.
1: 네, 그분이 한국에 와갖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어요.
0: 아, 그래요? 네.
1: 그 방송을 보면 젠슨 황이 회복 탄력성이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0: 예. 네.
1: 이게 그날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강연, 뭐 대학 강연 같은 거 갔을 때부터
0: 예.
1: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었는데,
0: 아하.
1: 9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설거지를 하던 어린아이가 시총 8천조 원의
0: 우와.
1: 규모의 기업을 이끄는 CEO가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량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0: 아하, 회복 탄력성. 이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가물가물한데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회복이라는 단어랑 탄력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죠.
0: 예.
1: 우선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가 있을까요?
0: 뭐 힘들 때, 뭐 상처 받았을 때, 뭔가 도전했는데 실패했을 때, 그럴 때 아닐까요?
1: 그렇죠. 그 젠슨 왕이 계속 실패를 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상처를 받고 다치는 경험을 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랑 더 함께 있고 싶은데 이별해야 됐을 때,
0: 아하.
1: 시험이나 일 같은 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0: 예.
1: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했을 때.
0: 거의 다 실패의 경험이네요.
1: 그렇죠. 그리고 뭐 즐겁고 행복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다고 느꼈을 때. 다 실패거든요.
0: 그러네요.
1: 우리들은 이런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되고, 회복 탄력성은 이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받게 된 상처를 잘 회복시켜서 탄력성 있게 원래의 상태로 복원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0: 물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거겠지만 회복 탄력성, 그 엄청난 성공을 이뤄낸 CEO가 이 실패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1: 네, 이게 영어로 하면은 resilience라고 쓰는데,
0: 예.
1: 직역하면 그냥 회복력, 탄성, 탄력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면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을 바꿨더라고요.
0: 예.
1: 근데 말을 참 잘 만든 것 같은 게 상처를 잘 회복시킬 때 필요한 능력이 탄력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0: 그러네요.
1: 네, 경험을, 실패 경험을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냥 회복력, 탄력성 이렇게 쓰는 것보다,
0: 예.
1: 좀 처음 번역하신 분이 잘 번역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0: 맞아요. 그냥 회복 이런 단어보다 탄력, 뭔가 능동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1: 네,
0: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그러니까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겠죠.
1: 네, 맞습니다. 회복 탄력성 얘기를 하면은 이제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높일지, 우리 아이 회복 탄력성 높이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0: 예.
1: 일단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아이의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0: 네.
1: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실패의 경험을 계속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0: 예.
1: 실패 경험을 하면서 강해지는 게 회복 탄력성이라서 실패를 허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오,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
1: 네.
0: 실패하니까 사람인 거고 그래야 또 성공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네요.
1: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시험 성적이 안 좋을 때 왜 이거

0: 밖에 못했어라고 말하면은 실패를 비난으로 느끼게 되겠죠.
1: 아이고, 요즘은 또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은 안 계시겠죠, 설마?
0: 많이 줄어들긴 했죠. 근데 옛날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1: 예.
0: 그 아이는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점차 도전을 안 하게 되는데, 근데 시험을 좀 못 봤을 때 이번에 뭐가 어려웠어? 다음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같은 방식으로 반응을 해주시면
1: 예.
0: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느끼게 만들어주고 나는 망했다가 아니라 방법을 다시 찾으면 된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1: 오.
0: 그리고 뭐 되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아이가 100점을 받았을 때 아, 너 진짜 똑똑하다 천재니? 아. 막 이런 칭찬 해주고 싶은데
1: 예.
0: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1: 아, 안 좋아요?
0: 네,
1: 칭찬인데도요? 극찬인데도요?
0: 네, 이게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거라기보다는 도전을 막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1: 아, 너무 지나친 칭찬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0: 어려운 것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은 똑똑하다라는 뭐 천재라는 평가가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오.
0: 그래서 쉬운 도전만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생기게 돼서
1: 예.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러면?
0: 대신에 어려웠을 텐데 정말 열심히 했구나.
1: 네,
0: 이렇게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게 더 높은 도전 정신과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아, 결과를 바라보고 너 천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과정이 힘들었을 텐데 야, 정말 열심히 잘 해냈구나. 이렇게 과정을 칭찬하라는 말, 오, 중요합니다.
0: 네.
1: 오호.
0: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1: 어떤 거요?
0: 다 해주는 거.
1: 아, 진짜 거의 뭐 네. 연예인 매니저 못지않죠?
0: 맞아요. 너무 많이 챙겨주시고 너무 관리를 해주시는데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좀 줘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힘들어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1: 예.
0: 네, 이 경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블록놀이를 하고 있는데 자꾸 싸타가 뭐 실패라고 그러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은 처음엔 귀여운데 너무 계속 실패하고 그러면 안쓰럽고 답답하잖아요.
1: 아, 이거 부모 마음이 그렇죠. 네. 처음에는 아이고 귀여워라 하다가도 너무 실패를 계속하고 그러면 이거 안쓰러운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0: 네, 그래서 옆에 가서 쓱 도와주거든요.
1: 어,
0: 별로 안 좋아요.
1: 아, 안 좋아요, 이것도. 네,
0: 그냥 계속 실패하다 보면 결국엔 성공을 하는데 그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을 아주 작은 것부터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아요.
1: 아하.
0: 그러니까 혼자 끙끙대면서 해결하게 놔두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시고 해냈을 때 칭찬해 주시고 그게 필요한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되게 하찮은 그런 일들도 아이한테는 되게 큰 도전이거든요.
1: 오호.
0: 그러니까 작지만 큰 도전의 과정에서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을 겪어볼 수 있게 해주고 안 되는 걸 도전하고 실패하고 뭐 다시 방법을 고민하고 해결해내는 과정을 충분히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1: 네, 대신 치워주거나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기다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군요. 아는데 이게 또 부모 입장이 막상 되어보면 이게 쉽지 네. 않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부모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1: 예.
0: 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건데요.
1: 무조건적인 사랑.
0: 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는 네 편이다. 이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1: 예.
0: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거든요.
1: 아하.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실패를 허용하는 양육 태도, 결과보다 너 천재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힘들 텐데 열심히 했구나 라고 과정을 칭찬해 주는 거,
0: 네.
1: 또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모습이건 우리 부모님은 우리 형제들은 언제나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0: 네, 어려울 텐데 정리를 잘해 주셨네요.
1: 고맙습니다.
0: 네,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막상 뱉으려고 하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그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게 한번 말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1: 예.
0: 적어뒀다가 외워두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게요.
1: 예.
0: 실패할 수도 있어 괜찮아.
1: 실패할 수도 있어 괜찮아.
0: 다시 해보자.
1: 다시 해보자.
0: 많이 힘들지.
1: 여러분 따라하고 계시죠?
0: 많이 힘들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1: 오, 공감해 주는 거네요.

0: 많이 힘들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1: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0: 엄마 아빠는 네 편이야.
1: 이번 경험에서 배운 게 뭐가 있을까?
0: 오, 이번 경험에서 배운 게 뭐가 있을까? 실패했을 때 아이에게 건넬 수 있는 말이네요.
1: 네.
0: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네네. 좋다고 하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좋습니다. 첫 번째 추천으로 어떤 곡 골라오셨을까요?
1: 진주의 난 괜찮아를 가져왔거든요.
0: 아,
1: 아무리 상처를 줘도 난 괜찮아.
0: 괜찮아.
1: 네,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0: 네, 듣고 오겠습니다.

진주의 노래 난 괜찮아 듣고 왔습니다.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심리상담사 소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회복을 하죠. 그것도 아주 탄력적으로. 앞서 저희한테 들려주신 이야기가 특히 아이들한테 회복 탄력성 높은 사람으로 아이들이 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실패를 허용해 줘야 된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결과

0: 보다 과정을 더 칭찬해줘라. 그리고 직접적으로 도와주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줬을 때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 있는 어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지금 게시판에 황성희 님이 어제
1: 네.
0: 아침에 좋아서 하는 밴드의 아빠라는 노래를
1: 아.
0: 타방송국에서 들었습니다라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1: 네, 그러셨군요.
0: 이 노래 만든 분이 좋아서 하는 밴드 같은 팀의 멤버 중에 안복진
1: 네,
0: 씨잖아요.
1: 맞습니다.
0: 안복진 씨의 회복 탄력성 높지 않아요?
1: 굉장하죠.
0: 그죠? 맨날 핀잔을 듣는데도
1: 네,
0: 바로바로
1: 아무리 구박을 해도.
0: 회복하던데요. 막 맨날 구박한다고 이렇게
1: 네.
0: 드들드들 하면서도 씩씩하게 또 일어서는
1: 네,
0: 친구입니다.
1: 맞습니다.
0: 자, 그런데 말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어른들한테도 참 중요하잖아요.
1: 맞죠?
0: 어른들도 회복 탄력성 키울 수 있습니까?
1: 가능하죠. 네, 아이들만 키우는 게 아니라 어른들, 특히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회복 탄력성이 강하면은 아이들이 따라서 커지는 것도 있긴 해요.
0: 오,
1: 그러니까
0: 그래요.
1: 스스로의 회복 탄력성을 좀 높이는 게 중요한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회복 탄력성, 어른들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지만 영원히 무너지진 않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그냥 모든 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울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포기도 하고 다들 그렇게 지내는데
0: 사람이니까요.
1: 그럼요. 그런 실패, 고통의 과정들을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서 피하려고 애쓰거나 뭐 그러기보다 마주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애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0: 그런데 그런 삶의 자세가 그냥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1: 네.
0: 뭐 그냥 생겨서 나는 원래 그런데라고 생각하시는
1: 성장
0: 분들,
1: 과정에서 잘뭐
0: 예.
1: 컸으면은 있을 수 있는데 그뭐 그냥 뭐 커서 내가 커 보니까 회복 탄력성이 좀 약하네 할 수도 있어서 네, 그런 분들은 키워야 되니까
0: 예.
1: 네.
0: 방법이 있을까요?
1: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0: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라.
1: 네.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떨어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0: 예.
1: 사실 면접은 붙는 것보다 떨어지는 확률이 더 많죠.
0: 아, 그러니까요. 몇백 대 일, 몇천 대 일, 뭐 흔하더라고요, 요즘은.
1: 반복적으로 떨어지다가 한번 붙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반복적으로 떨어질 때 이게 자꾸 떨어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망했다, 나는 무능력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0: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뭐
1: 네.
0: 수십 번 떨어지고 막 이러다 보면.
1: 근데 이게 그저 생각일 뿐인 거고 사실은 그냥 이번 면접에서 불합격했다인 거거든요. 불필요한 자기 비난이나 과도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해결해야 하는 실제 문제가 아닌 부정적 정서에 묶여 있게 된다는 거죠.
0: 예, 사실과 내 생각을 같은 걸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죠.
1: 네. 그렇게 사실을 확인을 했으면 내가 몇 번이나 면접에서 불합격했는지에 대한 실패일지 말고 실패에서 배운 것을 확인하는 성장일지를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0: 오, 실패에서 배운 것을 확인하는 성장일지.
1: 네.
0: 앞서서도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생각해 보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가요?
1: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건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건들에서 긍정의 씨앗을 찾아보자는 말씀인데요.
0: 예.
1: 통제 가능한 곳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상황 전체를 통제하려고 하시면은 그건 불가능한 거고
0: 예.
1: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0: 오,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여기 밑줄 쫙 긋습니다.
1: 네. 그 밖에도 회복 탄력성이 아주 낮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추천을 드리는 게 아주 사소한 계획을 세워 보시는 거거든요.
0: 사소한 계획이요?
1: 그리고 그걸 지켜내는 작은 성공 경험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건데
0: 오.
1: 매일 10분 정도 걷기 아니면 팔굽혀펴기 한번 하기.
0: 이건 하기 너무 쉽잖아요.
1: 생각보다 어려워요.
0: 아, 그래요?
1: 네.
0: 오호.
1: 그거를 도전을 해보고 계속 지켜나가면서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낮은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0: 예.
1: 또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좋으시겠네요.
1: 네.
0: 안복진 씨하고 늘 교류하고 있으니까 팀 활동을 통해서.
1: 안본지 2달 됐어요.

0: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다 보면 회복적인 사고방식을 배우게 되거든요.
1: 예.
0: 또 꾸준히 운동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조절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잘한 일한 가지 생각하기 같은 것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1: 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오뚜기 같은 사람이 회복 탄력성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0509님, 유퀴즈 보면서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처음 듣고 무심코 흘려버렸었는데요. 다시 주워 담아 귀에 꽂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코너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추천곡 들려주시면서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해야겠네요.
0: 그 주변에 회복 탄력성 높은 사람들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괜찮아, 잘될 거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오.
0: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노래죠. 이한철의 슈퍼스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면 이런 노래라도 많이 들으시라고 가져와봤습니다.
1: 네, 이한철이 진심을 다해서 만들고 부릅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함께 들으면서 소년의 심리상담소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3주 후에 뵐게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이한철의 슈퍼스타에 이어서 국립국악원과 작곡가 김건희 함께한 연주곡 괜찮아까지 두 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8920님 한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몽군포 타령 이거 신청해도 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조심스럽지도 않게 망설이지도 않으시고 그냥 마구마구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틀어드리잖아요. 오늘 끝곡 그래서 8920님이 신청해 주신 몽군포 타령이 들어있는 서도민요 사름 타령 몽군포 타령 금드렁 타령까지 쭉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유지숙의 여러분들의 소리로 들려드릴 거고요. 자,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인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명
1: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은 병을 얻게 돼요. 뭐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0: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 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 거,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많이 쓱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1: 나는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등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너희를 죽여맞던 것도 양국 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난건이와 내가 수단이라 내고 와라 가는 배 뭐 모르고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새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5: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경기 지역 곳곳에 전해 내려오는 민요와 연희를 새로운 감각으로 만나보고 싶다면 이 공연에 주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기획 공연 경기 소리 만화경이 6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경기 국악원 국악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경기 지역의 전통 예술을 현대적인 무대 언어로 새롭게 풀어낸 창작 공연인데요. 만화경 속 조각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내듯 경기의 민요와 연희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 담긴 소리를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해 선보입니다. 무대엔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의 성악팀과 연희팀이 함께 참여하고요. 소리꾼과 연희꾼의 경계를 넘어 노래와 연주, 몸짓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경기 대표 민요와 작가인 제비가 박물가, 매화타령, 오봉산타령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작품들과 창작곡 만화경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익숙한 민요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경기 소리 만화경과 함께 경기 전통예술의 색다른 매력을 만나보시고요. 예매와 공연 관련 정보는 경기아트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우리 전통예술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국립국악원에서 이어집니다. 먼저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가야금 명인 이재숙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재숙 명인은 국악교육의 제도화와 현대화에 큰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가야금 연주자이자 교육자인데요. 이번 독주회는 오랜만에 마련되는 무대로 연주자의 추억이 담긴 음악들을 통해 가야금 음악의 흐름과 시대적 변천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합니다.

0: 이어서 같은 날 저녁 7시에는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한국춤 150년 3대, 4대를 이어온 춤축제 제115회 한국의 명인 명무전이 펼쳐집니다. 1990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첫 막을 올린 한국의 명인 명무전은 어느덧 37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우리 춤의 전통과 맥을 기록해온 대표적인 무대인데요. 자, 이번 공연 한성준, 최승희, 조태권, 김천흥, 임해방, 전왕, 조용자, 장홍심, 김수학 등 한국 무용사의 전설적인 거장들의 춤을 계승해온 보유자와 이수자 그리고 현역 명무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6월 21일 일요일 국립국악원에서 명인과 명무가 전하는 깊은 울림과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세요. 국악 관현악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난다면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인문학 콘서트 공존이 6월 26일 금요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죠. 이 AI와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한 특별한 무대인데요. 국악관현악을 중심 한국춤 150년, 3대, 4대를 이어온 춤축제 제115회 한국의 명인 명무전이 펼쳐집니다. 1990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첫 막을 올린 한국의 명인 명무전은 어느덧 37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우리 춤의 전통과 맥을 기록해온 대표적인 무대인데요. 자, 이번 공연 한성준, 최승희, 조태권, 김천흥, 임해방, 전왕, 조용자, 장홍심, 김수학 등 한국 무용사의 전설적인 거장들의 춤을 계승해온 보유자와 이수자 그리고 현역 명무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6월 21일 일요일 국립국악원에서 명인과 명무가 전하는 깊은 울림과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세요. 국악 관현악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난다면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인문학 콘서트 공존이 6월 26일 금요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죠. 이 AI와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한 특별한 무대인데요. 국악관현악을 중심으로 예술과 첨단 기술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로봇 지휘자를 선보인 부재,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관현악의 기원 같은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죠. 이번 공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AI가 실제 창작 과정에 참여한 음악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객들의 감정 데이터를 학습해 만든 오프닝곡 데이터의 바라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아리랑을 AI가 분석하고 재구성한 알고리즘 아리랑, AI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인간이 발전시켜 완성한 공존의 울림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또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AI 페르소나 지음이 공동진행을 맡아 관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예술과 기술은 어떤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국립국악관현악단 인문학 콘서트 공존에서 그 특별한 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